5월 30일 토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 첫 곡은요. 부활 네버엔딩 스토리였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너무 편하게 부르는 것 같은 노래가 막상 노래방에서 직접 불러보면 더 어렵고요. 간단해 보이는 요리가 직접 해보면 그 맛을 살리기가 참 어렵잖아요. 노래는 뭐 그런 게 있겠네요. 처음 보는 나? 네, 보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부르는 것 같은데 어렵거든요. 네, 그 곡을 리메이크한 전문 가수 조지군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우 형 이 노래는 어려워요. 이렇게요. 네, 남들이 보기에도 참 평온하게 산다, 별일 없이 산다 싶은 우리 일상.

0: 도 사실은 엄청난 내공과 에너지로 잘 버티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마지막 일주일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남은 이틀은 조금 느슨하게 주말도 좀 즐겨보시면서 여유 있게 보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조강기차가 좋더라, 선열료가 좋더라, 국민연료 선열료.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한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수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6: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3: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7: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8: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9: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8: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아직 한 번 남았다.
8: 방탄꼭지 방탄꼭지.
11: 케어 원해요?
12: 케어원 헤어.
1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2: 케어원 헤어.
1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2: 케어원 헤어.
1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홀앤오츠 You Make My Dreams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침봉 청취자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와 신청곡들 만나볼게요. 이혜영님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진도로 여행 가는 중입니다. 신랑이 눈에 보이는 신상 선글라스를 썼는데 막내 아들이 아빠 휴게소에서 파인애플 파는 아저씨 바이브야 라네요. 패션은 기세 맞죠? 네, 패션은 기세 맞고 꼬맹이들은 몰라요. 우리 집 꼬맹이들도 모르더라고요. 최신 패션을 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한마디를 덧붙여요. 별론데? 이런 식으로. 네, 패션은 기세가 맞고 꼬맹이들은 모른다. 0321님. 저희 집에 리코더 지옥이 시작됐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연습해야 된다고 아침부터 리코더를 불고 있는데 귀에서 피날 것 같습니다. 어쩜 저리도 못 부는지 집에서 삑 소리만 가득해요. 전 리코더 잘 불렀는데 남편의 유전자일까요? 이 지옥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요? 끝나긴 하겠죠. 아들의 연주 실력이 빨리 나아지길 바라봅니다. 성시경의 좋을 텐데 신청해요. 조용해지면 참 좋을 텐데 싶어요. 아, 근데 좀 꽤 길게 가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연주를 잘하고 못하는 거와 상관없이 아이가 어떤 흥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꼈다. 이거 하는 행위 자체 한 2년 봐요. 네, 1년 반에서. 네, 그러니까 약간의 각오는 필요하실 것 같고요. 성시경의 좋을 텐데 이어서요. 포트레이트 How Deep Is Your Love 듣고 올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계속해서 우리 봉글애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4762님께서 저는 주말반 청취자예요. 남편은 새벽 일찍 일본 출장 간다고 공항에 갔고요. 대딩 중3 아들은 아직 자는 중입니다. 늦잠 실컷 자게 뒀어요. 안녕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야, 대딩이랑 중3 아이들은 어떤 느낌일까? 좀 부러워요. 네, 중3이면 어쨌든 그 사춘기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 이제부터 시작인가? 어쨌든 대딩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다 큰 아이들을 보면 좀 뿌듯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부럽네요. 안녕 바다의 별빛이 내린다 듣고요. 2부에 계속해서 봉글애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0: SBS ANT에서 경력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미술감독, XR 테크니컬 아티스트, 모션그래픽 AI, AI VFX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6월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SBS ANT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우리 돼지 포크벨리.

0: 돼지 포크벨리 먹고 돼지꿈 꾸세요. 포크벨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국주입니다. 신인 시절부터 라디오 DJ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는데요. 2015년 1월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국주의 영스트리트 DJ가 되어 온 힘을 다해 에너지를 들였던 그 시간들,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다시 이렇게 만나니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마음 그대로 앞으로도 쭉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쭈쭈! 파워 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이국주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 봉 토요일 2부 시작됐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이어드릴게요. 4181님께서 어제 회식하고 집에 와서 잠깐 안마의자에서 숙취 해소한다는 게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무중력 상태라고 하나요? 완전 눕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리로 돌리려고 리모컨을 켰는데 아내가 전원을 꺼놓은 거 있죠. 새벽부터 거기서 내려오느라

다리 찢어질 뻔했습니다. 약간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죠? 네,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기는 해요. 회식하는 것도 좋고 뭐 술 한잔 하시는 것도 좋긴 한데 네, 잠은 원래 자던 곳에서 주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위켄드 Can't Feel My Face 마이클 잭슨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기절로 돌아간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찡해집니다. 보아의 에브리 하트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일본 만화죠. 이누야사가. 네, 저도 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보아의 에브리 하트에 이어서요. 아마게돈 OST 이것도 N이죠. 김신우의 마리 두 곡 이어서 듣고 오도록 할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맨날 하는 회의, MZ는 침.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1: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와!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1: 가자, 유니클로.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2부 끝곡으로는 찰리푸스 마빈 게이 듣고요. 저는 잠시 후 3부 키워드 추천곡을 듣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뮤직으로 돌아올게요.

0: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봄이라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쉽게 지친다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탓일까요? 어쩌면 몸속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땀과 함께 미네랄도 빠져나가면 금방 피로해지고 회복도 더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몸의 균형을 다시 채워보는 것도 좋겠죠? 건강한 물 습관으로 봄날 더 가벼워지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제자.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몸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몸젤?
5: 몸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잘 만들었다. 몸젤.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6: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주봉 토요일 3부 시작했어요. 잠시 후에는 키워드를 추천곡으로 들려드리는 시간 해시태규 뮤직이 이어집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4: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5: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샵 아침봉, 샵 키워드, 샵 추천곡. 키워드가 있는 음악을 추천해드립니다. 해시태그 뮤직. 키워드가 담긴 음악을 들려드려요. 해시태그 아니죠. 해시태그 맞습니다. 주말을 어떻게 뭐 하면서 보내실까요?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봉골레들의 주말을 상상하며 준비해온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샵 주말 루틴입니다. 아, 근데 아이들은 왜 주말마다 일찍 일어나는 걸까요? 평일 아침에는 아 5분만 더 하던 아이들인데 주말이 되면 눈이 번쩍 뜨이나 봐요. 새벽부터 엄마 아빠 일어나 놀아줘 하는 소리에 깨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하루를 굉장히 길게 쓰면 좋겠죠. 어떻겠어요. 뭐 이왕 일어난 거 아침봉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뭔가 슬슬 풀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버벌진트 권정열의 굿모닝입니다. 주말에는 조조 영화를 즐기는 봉골레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지금도 조조 할인이 있지만요. 옛날에는 할인폭이 커서 아침 영화가 인기가 진짜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20대인 저는 뭐 그게 구전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구전이요? 20대인 저는 뭐 예전에 네. 또 제가 20대지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라 또 구전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네요. 네. 아 근데 뭐 요즘 재밌는 영화가 많이 개봉했더라고요.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근데요 아침봉 끝나고요. 어차피 조조 할인 시간은 이미 지났어요. 아쉬움 금지. 돈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저 봉디아의 의리죠. 이문세 이적의 조조 할인 듣고요. 전국 곳곳에서 장미 축제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꼭 멀리 나가야만 축제일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침봉과 뜨루 러브가 있다면 바로 그곳이 축제 아닌가 싶어요. 주변 공원 혹은 단지 산책하면서 여름을 한번 느껴볼까요? 배우자가 뭐가 꽂히게 하고 묻는다면 1초 만에 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떤 답이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 이지영의 산책까지 듣고 올게요.

버벌진트 권정열의 굿모닝, 이문세 이적의 조조아린, 그리고 이지영의 산책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키워드 샵 주말 루틴 이어드릴게요. 새벽부터 지금 나가야 돼, 더 늦으면 차 막혀 라는 말에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짐 싸서 나오신 분들도 계신가요? 정신없이 나와도 차에서 아침봉을 틀고 저 봉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 이 맛이지 하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릴러 말제 트립 듣고요. 멀리 나가는 여행도 좋지만요, 서울에서 제일 만만하게 낭만을 찾을 수 있는 곳을 뽑으라면은 여기 아닐까요? 바로 한강. 아, 벌써 그 한강 라면 냄새가 솔솔 풍기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제가 가끔 뛰고 있는데 정말 냄새가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네, 라면 냄새가. 디펑스의 한강에서 놀아요입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또 너무 지친다고요? 뚜루러브와 토끼 같은 잭들과 함께하는 주말이 아우 너무 소중하고 좋은데 가끔은 혼자 보내는 주말도 필요하다고요? 긴 말은 안 하고 바로 노래 틀어드릴게요. 해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네, 저는 뭐 네,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까지 듣고요. 잠시 후 4부에도 해시태그 뮤직 만나볼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말쌈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SBS
1: 생활정보.
2: 결혼식 축의금, 요즘은 얼마를 내야 적당할까요? 한은행이 지난 3년간 결혼 축의금 이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1만 원, 이듬해 11만 4천 원, 지난해 11만 7천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고 해요. 액수별로는 5만 원이 지난해 42% 정도로 여전히 가장 많았지만 3년 전보다 4%포인트 줄었고요. 10만 원은 지난해 40% 가까이 됐는데요. 3년 전보다는 3%포인트 늘었습니다. 또 연령대별로는 20, 30대가 평균 13만 8천 원, 지역별로는 서울이 평균 13만 원대로 가장 높았습니다. 결혼식 물가만큼 축의금 고민도 커지고 있는 셈이죠.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토요일 4부가 시작이 됐고요. 계속해서 해시태규 뮤직 이어가 볼게요. 누가 이렇게 바쁘게 주말을 보내냐고요? 한가로운 주말 보내고 싶은 봉그레들을 위해서 4부에서는 조금 느긋하게 샵 주말 루틴으로 이어드릴게요. 주말에 누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냐고요? 그러니까요. 주말에는 늦잠이 최고잖아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느즈막히 일어나서 먹는 아점, 영어로는 브런치. 주말에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가을방학에 좋은 아침이야 점심을 먹자 듣고요. 점심을 먹고 아휴, 뭘 움직일 생각을 하냐고요? 다시 침대로 돌아가서 뒹굴뒹굴하거나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게 주말의 묘미 아니냐고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유영 작가의 일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네. 정말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부모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이에요. 네, 이런 거. 시간을 뭐라고 할까요? 시간을 사치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부럽고요. 선우정아의 뒹굴뒹굴까지 듣고 올게요.

가을방학의 좋은 아침이야 점심을 먹자. 선우정아의 뒹굴뒹굴까지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해시태그 샵 주말루틴 이어가 볼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고 비싼 게 집인데 자꾸 어딜 나가냐고요. 일주일에 5일을 나가 있었는데 이틀은 꼭 집에서 보내야지. 월세 혹은 대출금이 안 아깝다고요. 네, 인정. 주말만큼은 집에서 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 같아요. 나가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집에서 뭘 하냐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밀린 드라마를 정주행할 수도 있고요. 좋아하는 영화를 볼 수도 있겠네요. 톰미 씨의 무비 듣고 올게요. My cheek brushes against his, smooth on stubble for a moment, and then it's gone. He walks along the platform as if in a dream. Every fiber in me wants to shout and scream, stop, to run across to him and take him in my arms, to tell him I love you. You silly, silly man, I love you. But instead, I stand still, heart cracking. Those little curls on the back of his head bouncing as he steps out of my life.

0: stream, still playing on your movie screen.
1: Show the shit out!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2: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정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8: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9: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0: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9: 1등을 책임지는 1등.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1: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규진이 왔다.
2: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1: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2: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밤을 만든 줄리스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2: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1: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3: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토요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플로렌스 앤더 머신 Shake It Out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도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 성공했다. 저 친구는 꾸준히 연습함으로 실력을 키웠다. 함으로와 함으로는 비슷한 모양 때문에 많이 운동하지만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함으로는 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나 근거를 나타낼 때 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온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죠. 반면 함으로는 하는 것으로서라는 수단이나 방법을 뜻합니다. 정리하면 이유나 근거를 말하고 싶을 때는 함으로를, 수단이나 방법을 말할 때는 함으로를 쓰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이렇게 바른 맞춤법을 사용함으로 우리말의 품격을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7: 와우
6: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8: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6: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9: 인쇄는 와우프레스.

0: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0: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0: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5: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6: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5: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6: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5: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7: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8: 고릴라 편이다.
7: 고삐 풀린
8: 고릴라.
7: 왜 다 고릴라죠?
8: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7: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8: 광고기 가성비 갑.
7: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타운. 부산행의 좀비는 눈에 띄면 무조건 달려들고, 좀비 딸의 좀비는 가르치면 말귀를 좀 알아들었다면, 최근 개봉한 영화 군체에선 과연 어떤 차세대의 좀비가 나올까요?

아, 지금 계속해서 난리가 난 영화니까 스포일러는 최대한 피해서 초반 설정만 말씀을 드릴게요. 군체라는 제목처럼 이 영화의 좀비들은 서로 긴밀히 연결이 돼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굉장히 신선하죠. 연상호 감독은 AI가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에서 이번 좀비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비들은 딥러닝하듯 빠르게 진화하고 인간은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려워지죠. 어쩌면 군체는 좀비물이 아니라 지금 시대를 향한 우화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좀비에게도 AI에게도 결국 지고 마는 걸까요? 박하선의 시대타운 가선입니다.

0: 5월 30일 토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트와일라이트에서 뮤즈의 슈퍼매시브 블랙홀 듣고 왔습니다. 최근 개봉한 연상호 감독의 영화 군체,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록 배우가 출연을 했지요. 정체불명의 감염 사태로 건물에 고립된 생존자들이 예측 불가능하게 진화하는 감염자들과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 연상호 감독이 AI가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에서 이번 좀비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뭐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죠. 네, AI요. 좀 계속 진짜 쓰다 보니까 이거 114 뭐 다상 콜센터랑 비슷하네 뭐 이러면서 조금 우습게 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조금 시대에 좀 뒤떨어진 것 같잖아요. 약간 슬슬 좀 약간 유행이 지나가는 느낌. AI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뭐 틀렸을 수도 있으나 뭐 이렇게라도 해야 뭔가 마음이 놓여서요.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음악 퀴즈 귀를 기울이면으로 함께합니다. 좋은 영화 음악과 재미있는 퀴즈 한가득 선물까지 알차게 누리십시오.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럼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 소개 못해드려도 저희가 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석함처럼 평일에 소개하기도 합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양념 치킨 맛있는 달걀국수 따라따꼬
1: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따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따꼬 치킨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와 건강한데 맛있네
6: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5: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7: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8: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9: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8: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아직 한 번 남았다
8: 방탄꼭지 방탄꼭지
11: 케어 원해요?
12: 케어원 헤어
1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2: 케어원 헤어
1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2: 케어원 헤어
1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15: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잡티 톤업 케어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아이패치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전과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을 드립니다.

1589님이 영화 마이클에 나오는 어떤 곡이든 들려달라고 인천 도화동에서 맨발 걷기 하며 듣고 있대요. 신청곡 보내라는 하선 배우님 말 잘 듣는 63짤 63살 여자 청취자라고. 어우 세상에 어떤 곡이든 너무 다 좋으셨나 봐요. 마이클 잭슨의 Love With You 그래서 저희가 찾아서 들려드렸습니다. 6867님은 캔디 구멍난 양말 바느질 하면서 듣고 있어요. 어머나 제 나이가 50인데 제가 어릴 땐 엄마가 옷이나 양말 구멍나면 꼭 바느질 해주셨거든요. 그 버릇이 아직 남아있는지 양말이 구멍나면 꼭 버리지 않고 바느질해서 또 신고 다니네요. 제 양말만 이렇게 해서 신고 남편 아이 거는 구멍나면 그냥 버려요. 이것도 참 웃기죠? 하셨어요. 어머 세상에 이런 사연 너무 오랜만이다. 저도 구멍나면 그냥 버렸는데 그래도 남편 아이 거는 그냥 버리고 자기 것만 이렇게 싫어할까 봐 하는 이 배려 참 반성을 하게 되네요. 우리 주인님은 버스 타고 전북 장수로 가고 있어요. 무려 3시간 반이나 걸린답니다. 장수에서 부모님이 토마토 농사하고 있거든요.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 도와주러 오면 아빠가 한우를 실컷 사주시네요. 이거 너무 좋은데? 나도 가고 싶다. 맛있겠다. 네. 열심히 일하고 고기도 많이 먹고 올게요. 하셨어요. 또 거기 가면 또 한우가 좀 쌀 것 같아. 그쵸? 9124님이 영화 헬보이2에서 누알라 공주랑 에이브 요원이 같이 있을 때 흘러나온 베리 매닐로우의 Can't Smile Without You 들려주세요 하셔서 요 곡이랑 선희님은 영화 로켓맨에서 유월송 신청하셔서 이렇게 두 곡 들려드리고 우리 다시 만나요.

영화 헬보이 2에서 Can't Smile Without You, 그리고 영화 로켓맨에서 Your Song 듣고 왔고요. 한열님은 저는 택배 배달 일을 하고 있대요. 아, 우리 택배 기사님도 진짜 많이 들으신다. 오산 금암동 10단지 무인가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러 갔는데 바코드 딱 스캔하고 계산하려고 하니까 옆에 물건 정리하던 사장님이 취소 버튼 누르면서 고생 많은데 내가 한 잔 사줄게요 하시더라고요. 어머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대요. 마음 따뜻한 사장님께 얻어먹어서 그런가 커피가 더 맛있네요 하셨고요. 아유 참 라디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좋은 사연들도 참 많아요. 하지만 저는 범죄에 예방 그 프로그램 하면 정말 이 세상 너무 무서워 이숙해 하면 아 너무 무서워 하다가 이렇게 라디오 하면 이런 사연들도 오네요. 참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참 신기해. 경수님은 남편이랑 팔당 쪽 예쁜 카페 가서 힐링하기로 했는데 어머 저도 얼마 전에 여기 지나다 봤는데 팔당 쪽 더 예뻐졌던데요. 지금도 자고 있네요. 깨울 수도 없고 저 혼자 탓맛이나 아가 제 불타는 속을 달래준다고. 어머 아 이게 이렇게 시원했나.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열받네 그죠.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문 리버 신청해 하셔서 요 곡이라도 들려드릴게요. 남편분도 주말이라 쉬고 싶으신가 보다. 네, 이 곡 듣고 네, 화 달래시고 2부에서 다시 만나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 주변을 산책하기 참 좋은 때죠. 이런 소중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산책하면서 생긴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하천으로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고요. 하천에 사는 생물에겐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잘 수거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연을 존중하는 실천이 모인다면 소중한 산책 코스를 오래오래 걸을 수 있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붉은 광선까지 뿜는다. 그리고 성인이 된 어느 날 파란 옷, 빨간 망토, 가슴팍에 알파벳 S까지 장착 완료. 오늘도 그는 지구를 구하러 날아오른다. 빰빠밤 빠바바밤.

이 음악은 과연 어떤 영화에서 흘렀을까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번을 뽑아서 선물 쏠 거예요. 그럼 이 음악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0: 오리지널 스코어 퀴즈, 지금 들으신 음악이 어떤 영화에 나온 곡이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영화 슈퍼맨이었어요. 들려드린 곡은요, 영화 슈퍼맨에서 존 윌리엄스의 슈퍼맨 마치였습니다. 우리날로 하면 슈퍼맨 행진곡. 이제는 영화 음악을 넘어서 하나의 클래식 행진곡처럼 자리 잡은 명곡이죠. 아, 근데 이거 결혼식 때 남자가 등장할 때 쓰면 재밌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충격적이야. 무슨, 난 너의 부모가 아니야. 이런 것처럼 외계인이었다고요, 슈퍼맨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외계인이었다고? 와, 전혀 몰랐네. 너무 충격적인데요. 근데 이거 여기저기에 뭐 퀴즈로 많이 나왔다면서요? 전 몰랐어요. 어머, 너무 충격적이다. 살면서 충격 한 3위 안에 드는 정말 충격인데 슈퍼맨이 외계인이었다고? 와우. 선물 받을 5분은 시네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 올려두겠습니다. 저처럼 이런 분들 많죠? 슈퍼맨 여러분, 외계인이었대요! 세상에, 대박이다. 두 번째 퀴즈, 슬라임 음악 퀴즈입니다.
1: 빠밤.
0: 음악을 느렸

들려드릴 거예요. 우리 귀가 좋은 테리우스 여러분은 과연 이 음악이 어떤 영화의 주제가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선 느려서 들어볼게요. 오우, 재밌어지네요. 굉장히 옛날 80, 90년대 한국 영화 음악 같기도 하고. 자, 이번엔 줄여서 들어볼까요? 오우, 이것은 마치 옛날 한 7, 80년대 뭔가 영구와 땡치리가 나올 것 같은 음악 같은 느낌. 이 곡은 어떤 영화에 나왔을까요?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들으신 곡이 어떤 영화의 주제곡일지 맞춰주세요. 중요 포인트는 노래가 아니라 영화 제목을 보내주셔야 해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다섯 분 뽑아서 선물 쏩니다. 자, 힌트송 나가요. 정답 영화에서 심은진의 마이 러브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마지막 슬라임 음악 퀴즈, 슬라임처럼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들려드린 그 곡 바로 이 영화에 나왔습니다. 정답은 영화 어린 신부였어요. 어린 신부는 2004년에 개봉한 문근영, 김래원 주연의 영화고 극중 문근영 씨가 이지연 씨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난 아직 사랑을 몰라를 부르는 귀여운 장면이 큰 화제가 되었지요. 선물

12시엔 주현영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이효리의 유고걸 듣고 왔습니다. 정말 조그맣고 코딱지만 하지도 않은 정말 조그만 이 별것도 아닌 손톱 거스러미가 그 이름처럼 정말 거슬릴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좀 못 참고 만지작 거리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좀 탁 뜯어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염증 생기는 거야. 거기 이제 피나고 이러면서 계속 거슬리고 하루 종일 거기에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그렇게 그런 적이 굉장히 좀 많죠. 그래서 참 우리 주주님들도 뭔가 좀 거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확 내지르고 확 질러버려가지고 그걸 해결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충동도 드시겠지만요. 한번 심호흡하고 저 뭔가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면서 그렇게 잘 냅두다 보면 그게 알아서 이렇게 좀 소멸되거나 해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도 좀 그런 여유를 가져보는 하루가 되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윤철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주디 예전에 제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는데 회사 동료도 12시엔을 듣고 있었나 봐요. 누가 봐도 제 얘기 같아서 전화번호 끝자리를 검색해봤다고 저 맞다고 회사에 고래고래 소문을 내서 요즘에는 전만큼 문자를 못 보냈어요. 오늘은 주말이라 한번 보내봐요. 문자는 못 보내도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주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는 일단 제 입장에선 좀 좋네요. 전보다 많은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들어주시다 보니까 윤철님이 그 전처럼 우리끼리의 속닥속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보내고 싶으시면 진짜 티 안 나게 교묘하게 좀 지어내가지고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보내주세요. 자, 일단 우리 주주님들의 일상 이야기 또 듣고 싶은 노래들 언제든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게시판 무료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We can do it, we can do. 주디가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한마디 쇽쇽 날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또 2, 3부에서는 Personal Music Center. 한예준 원장님, 효진초의 실장님이 지칠 줄 모르는 텐션으로 어떤 사연이든 상담해 드리고요. 딱 맞는 음악까지 선곡해 드립니다. 그럼 저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닦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맛닦고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맨날 하는 회의, MZ는 침묵, 리더는 답답.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우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6: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7: 르노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7: 1등을 책임지는 1등
9: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0: 따뜻한 격려부터 따끔한 조언까지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한마디를 전해드리는 시간 위켄드 앤 위켄두 응원이 필요할 땐 주디표 당근을 듬뿍 정신 번쩍 차려야 할 땐 주디표 채찍을 찰싹 우리 주주님들께 꼭 필요한 말로 힘을 보태드립니다 위켄드 앤 위켄두 저한테 응원이든 조언이든 한마디 듣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위켄드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조진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주디 저 오늘 편의점 알바 첫 출근했어요 손님 오실 때마다 두근두근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실수할까봐 계속 복귀 중인데 너무 긴장되네요 주디 멋대로 시원하게 한마디 날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아니 왜 실수할 수 있죠 사실 진짜 제 주변에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가 사람이 그냥 좀 일을 하다 보면 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게 편의점이든 아니면 뭐 식당이든 할 일이 워낙 많다 보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그렇게 실수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막 뭔가 컴플레인을 건다거나 되게 뭐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가요? 저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분들도 한두 분 계시긴 하겠지만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막 일하시는 거면은 이제 시작하시는 거면 그거 다 알아요. 손님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아, 일한 지 얼마 안 됐구나. 이거를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그걸 알고 이해해 주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떨면은 긴장하고 떨면은 원래 더 잘하는 것도 틀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근데 또 긴장하는 게 당연해요. 알바할 때 진짜 저도 20대 초중반에 알바 진짜 많이 했는데 그 처음 일하는 곳에 갈 때마다 항상 엄청 떨고 긴장했던 것 같은데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또 진지하게 막또 생각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우리 지니님의 첫 편의점 알바를 응원합니다. We can do! 또 우리 6530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조카 생일이라 피크닉 가려고 김밥 만드는 중인데요. 에휴, 또 밥이 또 질게 됐네요. 조카가 김밥을 너무 좋아해서 신경 좀 써봤는데, 왜 매번 실패하는 걸까요? 아직 기술이 부족한가 봅니다. 주디는 혹시 밥 잘하는 비법 알고 있나요? 저도 김밥 장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고, 저는 일단 그 인터넷에서 그 즉석밥을 사 먹기 때문에 참 이게 뭐랄까 밥을 잘하는 비법? 밥을 잘도 아니고 그냥 저는 밥 정상적으로 밥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기 밥솥이 다 잘해주긴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좀뭐 드릴 수 있는 말, 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주주님은 알아서 점점 잘해지실 거예요. 자, 이쯤에서 저희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켄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사연 받는 동안 조지의 렛츠고 피크닉, 그리고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 듣고

조지의 렛츠고 피크닉 그리고 페퍼톤스의 공원여행 듣고 오셨습니다. 위켄드 앤 위켄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9461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영화과 1학년에 재학 중인 늑둥이 학생입니다. 또래들보다 한참 늦게 학교에 들어갔지만 누구보다 알차게 학교생활하고 있답니다. 차로 통학하면서 주디 라디오 듣는 시간이 저한테는 하루 중 잠깐의 힐링이에요. 요즘 휴일도 없이 젊은 연극제 준비하느라 힘든데 주디한테 응원받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나요. 저한테 문자를 너무 잘 주셨어요. 제가 이 젊은 연극제 저도 나간 적이 있고 그리고 이 젊은 연극제 MC도 봤었어요. MC를 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이 행사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행사이기도 해요.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1993년에 시작해서 33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 대학교 연극 축제거든요. 저는 또 1학년 때 안 친한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랑 러브라인으로 연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이게 배우들끼리 안 친하면 그게 무대 위에서 다 드러나가지고 아무리 연기를 누가 잘한다고 한들 보는 사람이 와닿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기분들이랑 좀 같이 하는 동료분들이랑 친하게 잘 지내시면서 추억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젊은 연극제도 무사히 알차게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9461님도 We can do! 자, 여기까지 위켄드 앤 위켄드 사연 만나봤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퍼스널 뮤직 센터 한희중 원장님, 효진 초희 실장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바비킴의 고래의 꿈 듣고 저희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안녕하세요. 최아정이에요. 1996년 파워 FM 개국 프로그램 최아정의 파워타임으로 여러분과 정오를 오랜 시간 함께 했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한 한낮의 기분 전환, 유쾌하고 따뜻했던 그 오후의 시간들이 지금도 마음속 깊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파워 FM이 벌써 30주년을 맞았네요. 이렇게 오래 이렇게 빛날 수 있는 건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덕분이겠죠. 여러분, 허리를 펴고 이 꼬리 올리면 못할 일이 없답니다. 앞으로도 파워 FM과 함께 매일매일 유쾌한 하루 보내세요. 파워 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아정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1: 암요 암요 서감이요.
0: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1: 암요 암요 서감이요.
0: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1: 암요 암요 서감이요.
0: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2: 단체 티가 필요할 땐
1: 아이디.

0: 참길해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4: 리아야, 놀러 갈게.
3: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4: 리아야, 함께하자.

0: 프리미엄 방탄 꼭지 아이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레노
7: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르노
8: 나에게 딱 맞는 노래가 필요하신가요? 의뢰인의 취향과 성격, 상황을 고려한 1대1 상담으로 최적의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이곳 퍼스널 뮤직 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예.
1: 네. 이분들의 지치지 않은 열정 덕분에 펌윤센의 열기가 아뜨 아뜨 아뜨 뜨뜨 뜨겁습니다. 퍼스널 뮤직 세노의 주드 아니 주다 아니 유다 원장님 여진 초이 실장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아니 또 소개를 제가 또 네. 마지막에 주드에서 유다가 됐는데 네. 어쩌다가 제가 주드에서 유다로 됐냐 하면은 네. 설명해 주세요.
3: 아, 원래 주드가 하나님의 칭송을 받는 자 이런 아, 뜻이지만
1: 은혜롭다 은혜로워.
3: 한국말로 하면 유다 약간 그쵸.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2: 유다.
3: 넌 유다다. 한유다.
2: 어, 넌 유 너다.
3: 한유다.
2: 너다 맞죠?
1: 유다.
2: 유다. 유다 한유다.
3: 너는 너야. 어. 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1: 아, 그렇구나. 네.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
2: 됐나? 네.
1: 아니 우리 실장님은 네.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냈어요?
2: 저요?
1: 보고 싶었어요.
2: 어, 저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 한 주간 제가 이 사이에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
3: 아니 진짜
2: 것
3: 무슨 제가
1: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
3: 저도 인별그램으로 효진 초이 그 보잖아요. 어. 네. 지금 선거 시즌이라 그런지 본인이 현거 유세를 하고
2: 아,
3: 다닐 정도로
2: 네. 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결혼식장도 가고
1: 맞아 그랬어.
2: 네 그리고 제가
1: 도영성우님
2: 어 맞아요.
1: 그쵸 그쵸.
2: 도영성우님이 ENFJ 그러니까 완전 남매 관계거든요.
1: 아, 거의 은남매 네, 같은 맞아요. 사이구나.
2: 제가 여자 남도형이고 어. 오빠가 남자 효진 초이라고 할 정도로 둘이 오. 진짜 친해요. 생각보다 많이 친해요.
1: 그래서 결혼식
2: 결혼식 너무 가야죠.
1: 네? 아니 우리 실장님도 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러면 똑같은 남자 효진 초이면 도영성우님도 너무 좋은 사람이겠네.
2: 너무 따뜻한 분이세요. 이거는 약간 이게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TMI인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1: 네.
2: 진짜 하객이 너무 많아서
3: 저는 하객이.
2: 그렇게 하객이 많은 결혼식 처음 가봤고 축의금을 내기 위해 줄을 그렇게 서는 사람도 저는 처음이었고요.
1: 네.
2: 신랑분과 사진을 찍기 위해 포토홀이 있어서 거기 줄을 그러니까 수십 미터를 이렇게 서서 저는 심지어 사진을 못 찍었어요.
1: 아 정말로?
2: 셀카!
3: 네. 그러니까요. 네. 아 이쯤 되니까 초대 못 받은 게 좀 서운하네요.
1: 나도 조금. 그쵸? 사실 인별그램 친구인데 도영성우님이랑
2: 아 정말요?
1: 인별그램으로 소식 보니까 나도 왠지 거기 좀 끼고 싶고 하더라고.
2: 아, 재밌긴 진짜로? 하더라고요.
1: 아, 조금 더 잘 살 걸
2: 다음에 그랬어. 제가 더 재밌게 하면 그때 다 오셔야죠.
3: 아 결혼식 할 때?
2: 여러분들 다 오셔야죠.
1: 아, 당연하죠. 얼마나 재밌을까?
2: 그때 난 사회라 여섯 명 이렇게 나눠다 나나 초 나눠다니 이렇게 나눠서 할 테니까
1: 6%
2: 네. 하려고 6%
1: 아유 그날 통으로 하루 스케줄 비워놔야겠다.
3: 그래야겠다.
1: 예. 좋아요. 자 그러면 퍼스널 뮤직 스타일 본격적으로 영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0: 길어졌네요.
1: 오늘은 좀 기분이 좋은가 봐.
2: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좀 끌어갔어요.
1: 네, 네. 보고 싶었나 봐.
3: 확실히.
1: 자, 오늘은 우리 4463님께서 네. 네. 웰컴송 받기 위해 오픈런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전북 전주의 한 세차장에서 근무하는 주주입니다. 아하. 일하면서 매일 12시엔 듣는데 네. 저도 웰컴송 받아보고 싶어서 처음으로 문자 보내요. 아주 혹시 세차할 때 어울리는 노래 추천도 가능할까요? 주디가 추천해주는 노래 들으면서 고객님들 차 뽀득뽀득 깨끗하게 만들어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께서 어쨌든 세차를 또 업으로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또 할 때마다 신이 나야 되거든요.
2: 그렇죠. 맞아요.
1: 자, 그래서 오늘 빠르게 좀 한번 웰컴송 드려볼게요.
2: 오케이. 네.
1: 제가 오늘 가져온 곡은요. 자, 힌트를 좀 맞춰보세요.
2: 네.
1: 일단 남자 솔로 가수의 노래예요.
0: 어허.
1: 자, 그리고
2: 남자 솔로. 비! 비!
1: 아, 맞아요. 제가 힌트를 좀 명확하게 드리긴 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웰컴송은요. 비의 It's Raining. 하면서 닦을 때 동작들.
0: 그러네요.
1: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주주님께서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모르시겠지만
2: 네.
1: 만약에 남자분이시라면 훨씬 더 섹시한 우리 B씨의 빙의를 해가지고 정말 섹시하게 팔 하나 걷어붙이고 나시죠. 여름이잖아요. 망고나시 입어주세요.
0: 망고나시.
2: 이게 또 약간 물에 약간 살짝 젖으면 또 실루엣이 싹 보이면서
1: 싹 이렇게 드러나면 섹시해지거든요. 그래서 맹고 민소매를 한번 입어주시고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호흡을 많이 쓰시면서 이 리듬감을 느끼시면서
2: 너무 좋다.
1: 세차를 하시면
0: 너무 좋습니다.
1: 굉장히 또 기분이 좋지 않을까. 네.

네, 비의 It's Raining 듣고 오셨습니다. Personal Music Center. 자, 지금부터는 12시엔 조현영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전문 상담 요청해 주신 분들 만나볼 건데요.

0: 첫 번째 의뢰인은 우리 효진철 실장.
1: 오케이.
0: 어, 뭐야 오늘?
1: 아, 좀 달라졌어요. 왜냐면
0: 오늘 요조 숙련회
1: 원장님이 저를 파악하셨거든요.
2: 뭘 파악했죠?
0: 아 방금
1: 네, 저번 방송 때 제 멘트까지 다 외워가지고.
2: 네. It's me.
0: 예상은
2: 뭐
0: my turn.
2: My turn.
0: 네, 이제 예상을 깨버리겠다 이거구나.
1: 네, 지금 약간 정비 시간이에요.
0: 대정비 시간이에요. 네,
1: 정비 시간이에요. 네. 기다리세요. 딱 정말 어떻게 정비가 될지.
2: 영어를 더 배울 건가요?
1: 고민 중이에요. 한자로 할지
0: 사회성어로 할지
1: 네, 아예 속하지 못하게.
0: 오케이.
1: 좋아요. 할지.
0: 왜냐면 왜냐면 원장님 미국인이어가지고 네. 속담이나 사자성어는 네. 약할 거야.
1: 그러려고요.
0: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네. 오늘 선곡 요청해 주셔가지고 네 살 차이 맞거든요. 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실장님이 직접 소개해 주세요.
1: 결혼 5년 차, 육아 3년 차 주부.
0: 읍스. 주주입니다.
1: 친구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해요.
0: 야 효진아 응? 너는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분명해. 아니 네 남편 희준씨 응.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냐?
1: 아 그래? 응. 그치 희준이 잘생겼지.
0: 아니 잘생기고 능력도 좋고 너보다 4살이나 어리고 야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대잖아. 아 진짜 부러워 최연애.
1: 친구 말만 들어보면 저 너무 행복할 것 같죠?
0: 네.
1: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가 않답니다.
2: 자기야 나왔어.
0: 어머 어머 어머 희주씨 헤어스타일 바꿨어? 더 어려 보인다. 밖에 나가면 총각인 줄 알겠어.
2: 이번에 바버샵을 옮겼어요. 아, 괜찮아요?
0: 어, 헤어의 완성은 얼굴이래잖아. 너무 완벽하다. 아, 잠깐만 오늘 패션도 과감한데? 아, 뭐야 효진이가 골라준 거야 뭐야?
2: 아, 사실 아까 머리하느라 성수에 다녀왔어요. 단골 편집샵에 신상이 나왔길래 플렉스 해봤어요.
0: 아, 왜? 아 진짜 아, 어떻게 희준씨 정말 멋이 흘러넘친다. 효진아 너도 희준씨한테 맞추려면 신경 좀 써야겠어. 솔직히 조금 비교된달까? 아, 너도 희준씨 반만이라도 좀 꾸며보는 게 어떨까?
1: 나도 그러고 싶다. 근데 내 체력은 애 키우는데 다 써서 그럴 정신이 없어. 하루하루가 전쟁이야. 저는 육아에 지쳐서 피부는 푸석푸석 다크서클은 한가득. 원래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대요. 남편은 여전히 미혼인 것처럼 멋부리고 다니기 바쁜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부부 4살이 아니라 10살은 넘게 차이나 보입니다. 너무너무 속상한데 제가 어려 보이거나 남편이 나이 들어 보일 노래, 우리의 외모 밸런스가 좀 맞아질 노래 부탁드려봅니다.
0: 4살 차이 맞거든요?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2: 아, 근데 이거 살짝 풀스토믹 스토리예요.
0: 뭐, 무슨 스토리야?
1: 풀스토믹 스토리요?
0: 네. 풀스토믹 스토리가 뭐예요?
2: 배부른 소리예요. 왜냐면
1: 풀스토믹.
2: 왜냐면 약간 그런 거 느낌이 있지 않나? 없지 않나? 있지 않나요?
0: 아, 살짝
2: 살짝 나 남자 면편 있는데 어리고 너무 잘생겼다는 소리 듣는다. 그런 게 베이스로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일단 배부른 소리다.
1: 네. 네.
0: 자, 이분께서 또 추가 정보 보내주셨는데
1: 네.
0: 남편도 육아에 열심히 참여하긴 한대요. 근데 저보다 어려서 그런가 체력이 좋대요.
2: 네.
0: 그래서 오케이. 없는 시간을 쪼개서 머리하고 옷 사고 운동하고 꾸미고 참 열심히 산다고. 자, 그리고 남편 말로는 어렸을 땐 노안이라고 놀림받았대요. 그때 얼굴이 안 늙고 쭉 가고 있다나 뭐라나. 반대로 저는 어렸을 땐 동안 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점점점. 그리고 남편 스타일이 저에게는 다소 영포티처럼 보인다고. 네, 그래서 좀 깔끔하고 단정하고 입고 다니면 좋겠는데 20대들이 좋아한다는 브랜드를 입고 다닌다고 하셨어요.
2: 아, 여기서 프라블럼이 있네요.
0: 아이고 분명히 좀 프라블럼인 것 같고.
2: 네.
0: 자 이렇게 매일매일 육아에 지쳐가는 나와는 다르게 열심히 외모를 가꾸는 4살 영포티 남편 연하 부부 사이에 외모 나이 밸런스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서 그 격차를 좀 맞추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2: 네.
0: 사실은 우리 희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2: 네
0: 살 연하에 잘생겼고 잘 꾸미고
1: 네.
0: 배부른 소리 아까 뭐라 했죠? 풀스톰 스토리긴 한데 주변에서 자꾸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몇 번씩 이렇게 비교하는 얘기를 하면 솔직히 shut up 하고 싶을 것 같기는 해요.
1: 당연하죠. shut up 마우스 해야 돼요. 그거는 확실히.
0: 좀 약간 무례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2: 근데 어떤 게 조금 더 안 좋아요? 예를 들어.
0: 예를 들어.
2: 딱 남자친구가 왔는데 너무 네. 옷

0: 또 못 입고 못 입는다기보다 조금 안 신경 쓰고 네. 깔끔하지도 않아. 네. 그래서 친구들이 아, 남자친구가 되게 프리하다, 자유로우신 것 같네. 그냥 그렇게 약간 그렇게 눈치가 보이는 스타일이시고
1: 코털도 이렇게 두 개, 개미다리 두 개 나와 있고 네. 손톱이 엄청 길고
2: 네, 그쵸,
1: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0: 약간 그렇게 약간 와이파이처럼 막 머리도 조금 이렇게 막 되어 있으시고 그런 분인데 여분이다. 네? 그러면 그것보단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아 그런 유형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사랑가분처럼 네. 꾸미는 거 글쎄요 실장님은 어떨 것 같아요?
2: 저는 꾸미는 거예요.
0: 그치.
2: 어떻게든 부지런하게 본인을 관리한다는 거니까
0: 그치.
2: 저는 그런 삶의 태도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0: 그렇지 그렇지.
2: 네,
0: 저는 그리고
2: 중요하지 않아요,
0: 이 사연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능력 좋고가 있어요. 능력도 좋다.
1: 그냥
0: 삶을 열심히 사시는 분이야.
1: 네. 기본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열심히 일도 하는데 성실한데 거기다가 부지런해서 자기 꾸미는 시간까지
0: 그래.
1: 잘 만든다는 게
0: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 그러게요. 네.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어렸을 때 노안인 사람들은 나중에 동안이다.
0: 그렇죠.
1: 소리 듣는데 네. 이제 어렸을 때 동안이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0: 네.
1: 좀 그런 격차가 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우리 희준 원장님은
0: 네.
1: 어렸을 때 동안이었어요?
2: 진짜 초동안이었을 것 같아요.
1: 진짜
0: 저는
1: 애기
2: 아가야
1: 6살, 같이. 7살 같았죠?
0: 저는 지금 얼굴 컨디션이 리즈예요. 제가
1: 그러니까
0: 애기였을 때 진짜 애기였을 때 초등학교 때 정규 부회장이었을 때 말이죠. 굉장히 많이 노안 소리를 들었고 아저씨란 얘기 많이 들었고
1: 혹시 버스 탈 때 네. 청소년 요금 내면 혹시 기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0: 아 그러진 않았어요.
1: 아 그러진 않았고 다행이다.
0: 근데 어딜 가나 한국에서 아저씨라는 소리를 중학생도 아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때 늘 들었어.
1: 에이 그거는 너무 MSG다.
2: 아저씨라고 그래.
0: 아 진짜 아저씨라고
1: 했어. 아 그건 아니다. 아, 적어도 고등학교 때 그랬겠지.
0: 아 진짜로 진짜 딱 이 지금 모습이었어가지고 아저씨 아저씨 이랬습니다.
1: 그래도 지금이 딱 리즈다.
0: 지금이 딱 약간 벤자민 버튼처럼 제 그러니까. 나이를 찾아왔어요.
1: 그러니까 우리 진짜 벤자민 버튼 생각이 났어요. 저도 실장님은 어땠어요 어릴 때?
2: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노안이었고.
1: 정말로?
2: 네.
0: 우리 다 그래.
2: 네. 그래서 진짜
1: 왜?
0: 그래서 약간 나이 많은 오빠들을 많이 사귀었다 이 말하려고 그랬죠?
2: 아! 아이고 그랬죠. 제가 어릴 때는 그래서 오빠들을 많이 만났고
0: 그렇지.
2: 키도 크잖아요 제가.
1: 그러니까 딱 맞았구나.
2: 더 어른인 줄 알았어요.
1: 그랬겠다.
0: 효영 씨는 애기였었죠? 애기였을 때부터.
1: 저는 애기였을 때도 애기였는데
0: 네.
1: 지금은 뭐랄까 지금도 조금 우리 나는 피디님이 우리 애기라고 불러주시거든요.
2: 네? 잠깐만요.
1: 아 피디님 가끔 저 아가라고 해주시더니
0: 피디님이 훈영 씨를
1: 작가님한테도 그렇고 아직까지 아가라고 해주시는데 그래서 나는 좀 더 즐기려고.
0: 그냥 지금 본인이 애기 같이 생겼다는 걸.
1: 아 그렇지 않고.
2: 근데 지금 보니까 아기새 같긴 해. 아기새.
0: 아기새 아기새.
1: 야, 그런 느낌이가 있어?
0: 있어.
2: 아직 있어. 막 털도 덜 자라고. 그 약간 진짜 갓 태어난
1: 베넷 머리처럼.
2: 그런 느낌이긴 해요 지금. 되게 귀여워요.
1: 나 즐길게. 나
2: 즐겨요.
1: 저 즐기다가
2: 네.
1: 이제 조금 더 나이 먹으면 그때는 또 네. 뭔가 좀 잘 이렇게 나이 들고 싶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네 좋아요.
1: 아무튼 그래서 우리
2: 네.
1: 주주님한테 어쨌든 좀 노래를 추천해 드려야 돼요. 이
2: 네.
1: 노래를 두 분이서 같이 들으면서
2: 네.
1: 서로의 액면가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2: 오케이.
1: 정도 그 비주얼이 약간 밸런스가 맞아져야
0: 좋아요.
1: 돼요.
2: 네.
1: 이 밸런스를 맞춰줄 노래 뭘까요?
2: 일단 이 노래는요 저희 외할머니가 좋아하는 노래고요.
0: 외할머니요?
1: 네.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가요?
2: 네. 좀 오래됐는데
0: 네.
2: 요즘에 또 많은 또 다른 가수분들이 다시 부르시고 있긴 해요.
1: 아하.
2: 근데 저희 할머니가 관절이 좀 안 좋으세요. 거동이 조금 그래도 좀 막 좀 힘든 편이신데 이 노래가 나오면 침대에 걸터앉아서 이렇게 리듬을 타시고 차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미 이 노래를 알고 있었어요.
0: 야~
1: 갑자기 이 노래만 들으면 뭔가 삐걱대던 관절도 기름칠이
2: 네.
1: 되는구나.
2: 저희 할머니도 약간 청춘으로 돌아가게 해준다.
0: 혹시 아모르 파티
2: 오마이갓 아닙니다.
1: 이거 그럼 트로트예요 아니면
2: 트로트예요.
1: 트로트예요?
0: 아 그럼 혹시 아즈른 언더가
1: 혹시 안 맞나? 안 맞나? 장윤정님의 노래인가?
0: 뭐지? 너무 궁금하다.
1: 이야.

0: 차차차.
1: 오승근님의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인데요.
2: 아, 좋다,
3: 너무
2: 좋아.
3: 좋은 노래다.
1: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저희 너무 할머니가 명곡이야. 그냥 젊음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하셔서 이 사연자님도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아, 내 나이가 뭐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떤데 사랑이 다 좋은 나이인데 남들이 나한테 뭐 꿈이라 봐라 하고 내 살 연하면 어쩌라고.
3: 맞아요.
0: 마장님 어때요? 우리 실장님 선곡.
3: 우리 오승근 선배님의 What's Wrong in My Age 정말 좋은 노래고.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노래를 들을 때마다 뭐 남녀노소 야 그래 내 나이가 지금 리즈다 그런 생각으로 네.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아요. 우리 주주님 주주님 지금 딱 리즈예요.
1: 맞아요.
0: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의뢰인이 4살 차이 맞거든요 님께는요 선물과 함께 우리 실장님의 퍼스널 뮤직 내 나이가 어때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노래 듣고 3부에서 두 번째 전문 상담 계속 이어갈게요.

0: 더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0: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도.
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5: SBS.
4: 1등 인터넷 라디오는
5: 고릴라.
4: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5: 매출.
4: 광고기 가성비 갑.
6: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토요일 3부 시작됐습니다. 주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최적의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벌스 뮤직
2: 쇼나
1: 한혜중 원장님, 효진 조희 실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 의뢰하고 싶은 분들은요. 12시엔 주현영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고요. 사연 소개되시면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아, 우리 이소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3: 효진 초희 실장님, 레오제이님 너튜브에 나오신 거 봤어요. 아. 완전 민낯 같던데 피부에서 광이 나길래 감탄했답니다. 피부관리 비결이 궁금해요.
4: What?
3: 보셨구나.
1: 네. 최근에 레오제이님 그 너튜브에서 그 리정씨와 네. 함께 출연을 하셨는데
4: 네.
1: 아니 어떻게 이 광나는 피부 비결 좀 네. 알려주세요.
3: 일단 평소에 화장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1: 그러니까 무대 화장할 때 네. 빼고는 거의 안 하시죠.
3: 거의 네. 안 하죠.
4: 네.
3: 그리고 클렌징을 정말 열심히 잘해요.
1: 잘 지우네.
3: 그리고 클렌징 선크림을 그리고 정말 잘 발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선크림을 진짜 로션 마지막 단계에는 꼭 발라야 된다. 잘 때도.
1: 그러니까 아니 왜 피부결이 약간 네. 그 솜털도 보송보송 옆에 이렇게 다 보이고 약간 깐달걀처럼 맹글맹글한 그런
4: 맞아,
1: 느낌이야.
3: 맹글퀸이긴 해요 사실.
1: 맹글퀸이네.
3: 확실히.
4: 예전에 우리 광 잘 낸다 그래서 광녀라 그랬잖아요.
3: 맞아요.
4: 본인이.
3: 저 완전 광녀로 유명했죠.
1: 완전 그러니까 광녀로도 네. 그 광으로도 이 광으로도 이제 유명한데.
3: 그쵸.
1: 어쨌든 이번 여름에 선크림을 잘 바르셔라.
3: 선크림 정말 잘 바르셔야 돼요. 그리고 목도 잘 바르셔야 되고 목덜미도 바르셔야 되고 귀까지 사실 발라야 되긴 해요. 귀도 늙거든요.
1: 네.
3: 네.
1: 맞아 맞아. 이거 우리 다 귀 뒤에랑 목 뒤에랑.
3: 해지면 바로 주름 생겨요.
4: 맞네.
1: 맞네. 계속 이 선크림으로 좋은 유분을 네. 주면서 그 자외선 차단을 싹 해줘야 된다.
3: 네. 싹 해주셔야 돼요.
4: 선크림을 많이 바르면 안 늙어요? 약간 피부가?
1: 노화가 좀 저는 그럴걸요?
3: 잘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친구들 피부를 보면 제가 진짜 좋은 편이긴 하거든요. 생얼 기준?
1: 맞아.
3: 그랬을 때는 클렌징 중요하고
1: 클렌징.
3: 오일보다는 클렌징 밀크로 저는
1: 클렌징 밀크, 클렌징 네. 크림 약간 이쪽으로 좋아요. 우리 주주님들 한번 또 참고해 보시고 선크림 네. 잘 바르세요.
4: 네.
1: 자, 좋습니다. 자, 저희 그럼 또 두 번째 의뢰인 한번 만나볼 건데요.
4: 네.
1: 고기서 고기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원장님 앞으로 사연이 접수됐네요. 사연도 원장님이 소개해 주세요.
4: 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에 빠진 고기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5: 야, 혜준아, 오늘 점심으로 순대 땡기지 않냐? 어떠냐?
4: 와, 현돌아, 내 소울푸드가 순대잖아. 야, 당장 떠나자.
5: 가자.
4: 순대 부시라, 렛츠고!
5: 아, 좋아, 좋아. 야, 요 앞에 내 최애 순대국집 있거든. 나 거기 이모랑 엄청 친해. 야, 내가 가면 순대 두 배는 더 넣어준다. 짱이지.
4: 아, 잠깐만.

0: 섬유를 불문하고 못 먹어요. 덕분에 제 여자친구가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1: 자기야, 나 갈비탕 먹고 싶어.
0: 아 갈비탕 그 물에 빠진 갈비.
1: 아 맞다. 그럼 썰렁탕은? 요즘도 썰렁탕 힘들어?
0: 썰렁탕 고기도 물에 빠져서 흐물흐물.
1: 아 자기야, 나이 먹으면 사람 입맛도 변한다는데 노력을 좀 해봐. 어때? 맨날 못 먹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0: 나도 노력해봤어. 근데 진짜 못 먹겠는 걸 어떡해. 미안해.
1: 아 몰라. 나 그럼 현영이랑 샤브샤브 먹으러 갈래. 간다.
0: 이제 여자친구한테 미안해서라도 이놈의 희한한 식성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물에 빠진 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마법 같은 선곡 없을까요? 제발 제가 물에 빠진 고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용기를 주세요. 원장님 맞습니다.
2: 자 이분이 추가 정보도 보내주셨는데요. 네. 여자친구랑 와 장기연애 7년 연애 중이세요.
3: 와 대박.
2: 자 근데 이 여자친구가 저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한 적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부산 싸나미
3: 부산이가
2: 그래갖고 돼지국밥을 못 먹으셔.
3: 오메
2: 근데 이 물에 빠진 고기에 트라우마도 따로 없대요.
0: 네.
2: 그래서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0: 네.
2: 숨을 참고 고기 냄새를 안 맡고 억지로 꼭 넘기는 것까진 도전해봤대요.
3: 오 마이 갓.
0: 그렇군요. 아 진짜 선곡을 거의 저희가 한 1년 반 넘게 했나요? 이제 저 2년 했나요? 저희 한 2년 됐죠.
2: 2년 꽤 됐죠. 2년 많이 했죠.
0: 네. 2년 했던 것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은 물에 그쵸. 빠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선곡이야.
3: 그러니까 이거 진짜 어렵다.
2: 식성을 바꾸게 하는 게 이거 선곡으로 이건 좀 힘든데.
0: 힘드네요.
2: 자 어때요? 두 분은 물에 빠진 고기 잘 드시나요?
0: 물에 빠졌든 불에 있든 생이든 없어서 못 먹는 게 고기입니다.
2: That's right. 실장님은?
3: 저는 약간 좀 못 먹는 것까진 아닌데
0: 좋아하진 않는구나.
3: 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있는 고기 안 좋아해요.
0: 아,
3: 안
0: 진짜라.
3: 먹어요.
0: 진짜라.
3: 절대 안 먹어요. 두부 이런 것만
2: 어떤
3: 먹고.
2: 어떤 부분이 좀 거슬려요? 혹시?
3: 그냥 이 본연의 맛에 국물이 스며들어 있는 그게 별로.
0: 와.
3: 차라리 따로 먹으면 맛있는데
0: 네.
3: 아, 흐물흐물한 거가 싫어요.
0: 그런 분들이 있어.
2: 그럴 수 있지.
3: 이해는 고기에서 찌개의 맛이 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제가 가래떡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떡국을 안 먹어요. 그리고
0: 왜?
3: 떡볶이에 떡도 안 먹어요.
2: 왜?
3: 그냥
0: 흐물흐물해서?
3: 아니 왜 물 안에 그냥
2: 떡을 넣어
3: 떡이 있지? 그래서 저는 떡볶이에도 어묵만 먹고 떡국도 먹어야 되는 날엔 떡 다 빼고 저는 그냥 국에 밥을 말아서 먹어요.
0: 이야 여기 있었네.
2: 이해가 되겠다.
0: 그냥 네. 약간 부산 사람들이 이런 거
2: 부산 사람들이 돼지국밥이 유명한데
3: 그런가?
2: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0: 우리 현영 아가는요?
2: 현영 아가는
1: 우리 아가는 아가는 뭘 봐요
0: 파푸아 6인이라고 했어요?
2: 아니요 저는 물에 빠진 고기 진짜 좋아해요.
0: 아 그렇죠.
3: 좋아해요?
2: 저는 샤브샤브 뭐 훠궈
0: 네.
2: 이런 거에 마라탕 이런 거에 미쳐 있는 사람이고
3: 그건 너무 좋아.
2: 난 물에 빠진 야채, 물에 빠진 고기 이런 걸 다 너무 좋아하고 물에 빠진 순대도 난 참 좋아해.
0: 너무 좋아해.
2: 먹는 걸 자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0: 그러니까요.
2: 그러면 우리 원장님은요
0: 네.
2: 이런 물에 빠진 고기 이거 말고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음식이라든지 좀 그런 거 있어요?
0: 있습니다.
2: 뭐예요?
3: 뭐예요?
0: 굉장히 unfortunate한.
2: 오 마이 갓.
0: 특히 이 여름만 오면 눈물이 났던 수박을 제가 못 먹었어요.
3: 어머 왜요? 왜요? 왜요?
0: 수박을
3: 왜요?
0: 먹으면
3: 네.
0: 미국에 있는 수박을 한번 잘못 먹었다가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목이 붓는 굉장히 저주 속의 저주 이런 저주가 없다 그래가지고
2: 네.
0: 제가 수박을 어떻게 못 먹다가 수박을
2: 내가 오늘 간식을 수박을 쌓았거든요.
0: 먹는 것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제가 이 여름에 수박을 못 먹는다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서
2: 진짜로
0: 제가 한 번은 그냥 죽을 각오로
2: 어머
0: 그냥 냅다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2: 네?
0: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알러지가 지금도 알러지가 사실 있어요. 수박 먹으면 목에 붓는 건 있으나
2: 위험하잖아.
0: 예전보단 덜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네요.
2: 얘도 나이가 들면서 좀 바뀌거든요.
0: 맞아요.
2: 체질이.
0: 바뀌어요.
2: 실장님은 그런 거 있어요? 트라우마 있는 음식?
3: 저도 있어요. 저는
2: 뭐,
3: 아직도 못 먹는데 그 갑각류 생살 있잖아요. 그건 아직도 죽기 직전까지 알러지가 심해요.
2: 약간 예를 들면 우리 막 새우회나 이런 거 먹으러
3: 네.
2: 갔을 때 그런 거?
3: 네, 새우장,
0: 진짜.
3: 뭐 게장.
2: 정말로?
0: 그러니까 센 거를 못 먹는구나.
3: 네, 그래서 제가 5년 단위마다 한 번씩 트라이를 해봤거든요.
0: 어.
2: 안 돼.
3: 더 안 좋아져.

0: 점 더 안 좋았죠.
1: 어때 증상이 어때요? 목이
0: 너무 가렵고 이게 가려운 게 심해지면서 혀도 가렵고 귀에 나 처음엔 귀가 가려워요.
1: 너 너무 신기하다.
0: 귀가 가렵잖아요. 귀가 너무 가려워. 근데 나중에 이게 심해져서 한 번 더 먹으면 이게 목이 이게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2: 그럼 안 돼. 그럼 진짜 힘들어.
1: 그러면 숨이 막 안 쉬어지잖아.
2: 맞아요. 그럼 안 돼요.
1: 야, 근데 두 분은 알러지가 있는 거지. 이분은 그냥 알러지는 아닌 거잖아요.
3: 그냥 싫은 거야.
1: 식감이나 이런 느낌이 싫은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이 고기서 고기님께서 자 역대급 난이도 사연이에요.
3: 베리하드예요.
1: 물에 빠진 고기가 좋아지는 노래를 한번 추천해주세요.
3: 저는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가져온 노래를 어떻게 맞추냐면 일단 이정현 선배님의 바꿔! It's my cause! It's my cause! 모든 걸 다 it's my cause! 노래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1: 다 목수형이네.
3: 다 체체체 체인지 하려다가 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바꿔.
1: 바꿔.
3: 부산 남자가 뭐 그거 뭐 어때? 당신 체질 바꿔. 여자친구가 힘들어 하잖아. 하다가
1: 혼내려다가
3: 요즘 제 인생의 약간 모토가 뭐냐면
1: 뭐예요?
3: 더 이상 오케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많은 것들을 맞춰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 바꿔란 노래를 던져드리되 이 사연자분이 둘 중에 하나는 바꿔야 된다. 본인의 식습관과 본인의 체질을 바꾸든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꿔야 된다.
1: 아, 여자친구를 바꾸든지?
0: 7년 만난 여자친구를 바꿔야 돼요?
3: 혹은 뭐 네? 본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물에 빠진 고기를 못 먹는다고 다른 사람들이랑 밥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바꾸든지 아니면 식습관을 바꾸든지 둘 중에 오케이. 하나는 바꿔야 될 타이밍이 왔다. 그래서 전 이정현 씨의 바꿔가 아닌 바꿔 또 바꿔 두 번 바꿔를 가져와 봤습니다.
0: 두 번 바꿔란 노래가 있어요?
3: 그냥 노래에서 바꿔 하고 또 바꿔 하잖아요.
1: 그러니까 네. 제목이 그냥 이정현 씨의 바꿔예요.
3: 바꿔예요. 네네 맞아요.
1: 뭐 이리? 네네네. 뭐가 이리도. 이정현 씨 바꿔로
3: 네. 네.
1: 결국에 처음 딱 생각이 들었던 하고 싶었던 그 말이 딱 바꿔구나.
3: 네. 그냥 뭐 본인 체질을 바꾸든지 이 기회에 그냥 제가 물 빠진 고기를 먹어도 뭐든 괜찮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자기를 맞춰주는 사람을 만드든지 그러니까 뭐든 바꿔라. 지금 이렇게 가면 조금 문제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 이렇게 알러지가 있는 게 아니면 원장님 실장님처럼 네. 네. 사실은 뭔가 좀 용기 내가지고 나이 좀 우리 먹을 만큼 많이 먹었다면은 네. 바꿔볼 수 있는 거거든요.
3: 그렇죠.
1: 한번 용기를 내가지고 시도를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3: 이건 좀 마음을 독하게 먹고 둘 중에 하나 바꾸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자, 그러면 저희 고기서 고기님께 우리 원장님의 퍼스널 뮤직이죠. 이정현의 바꿔 들려드리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이정현의 바꿔스 듣고 왔습니다. 퍼스트 뮤직 세나. 이번 시간은요 오직 주주분들 사이에서 인기 있었던 노래들을 알아보는 이번 주 트렌드 뮤직.
1: 근데 나는요 늘 이거 할 때마다 되게 웃긴 부분이 뭐냐면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음이 기괴하고 뭔가 무슨 음인지 모르겠는
2: 트렌드
1: 이게 너무 웃긴 거야. 나는. 네.
3: 자, 네. 네. 이번 주에 즐겨 들은 노래를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알려주세요.
2: 소개되신 분들께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0: 네, 그럼 우리 주주님들께서 보내주신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2: 4905님이 요새 선거철이라 집 주변이 시끌벅적합니다. 제 옷장에는 온통 파란색, 빨간색 뿐인데.
1: 아이고.
2: 혹시나 선거 운동원으로 오해받을까봐 열심히 검정 옷만 입고 다닙니다. 요즘 제 스타일과 잘 어울리는 노래 토일 릴러마즈 비오의 검정색 하트 추천합니다.
0: 네.
2: 아, 근데 선거철이 그치. 지금 한창이니까
0: 한창이. 아, 너무 길거리에 길거리가 클럽 같아요.
2: 맞아.
1: 네, 어우, 맞아요.
0: 그쵸? 어딜 가나 되게 뭐 조용한 동네에 가도 네. 너무 신나는 트로트 음악과 개사가 된 노래들이 네. 신나게 흘러나오고 있어가지고
1: 네. 네.
0: 특히나 저희 같은 직업들은 사실은 또 조심해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옷 같은 경우도 색깔 잘 보고
2: 네. 저도 예전에 성포초등학교 정교부회장으로 선거 시절을 할 때
0: 유아시사하실 때
2: 네, 제가 굉장히 열심히 노래를 만들어서 2번 찍어달라고 제 그 꿀꿀동자였어요.
1: 꿀꿀동자요? 그게 뭐예요? 별명이 꿀꿀동자.
2: 제 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꿀꿀동자라고
0: 그때 조금 이렇게 체격이 있었어요. 혹시?
2: 늘 꿀꿀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0: 야.
2: 그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알고 있으나
0: 네. 네.
2: 이거는 저 이상 초등학교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2: 그래서
0: 네.
2: 조금 뭔가 조금 더 뭐라 그러죠? 획기적인 그런 선거 운동이 있으면 그분은 무조건 당선이다. 저는 이렇게
0: 출마하세요.
2: 제가 해야겠네요.
1: 하셔야겠다.
2: 네,
1: 네, 네.
0: 이거는 원장님이 출마하셔서 네, 네. 본때를 보여줘야 돼.
2: 이건 좀 바꿔야 돼.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0: 응원해요.
2: 라는 생각합니다.
0: 응원해요, 네. 원장님.
1: 투표는 얻었네요, 그래도.
0: 그러니까 투표는 있네요, 여기 적어도 우리 작가님하고 PD님까지
1: 하면 그래도 10표는 나오겠네요.
0: 맞아요.
2: 여기 중에서 제가 봐서 절반만 할 것 같은데.
0: 그럼 그건 그래요. 절반도 안 해주실 수도 있고.
1: 그건 시크릿해요.
2: 네.
0: 그래요. 자, 또 우리 6344님께서는요.
1: 저는 요즘 추억의 애니메이션 이누야샤에 빠져있어요. 나도 나 이누야샤 진짜 좋아해.
0: 이누야샤 너무 좋지.
1: 이누야샤 OST의 보아의 Every Heart 를 들을 때마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라 마음이 찡해져요. 주진이 이 노래 알죠?
0: 알죠.
1: 알죠. 이 노래 너무 알죠.
0: 자, 이누야샤 저도 제 세대에 이누야샤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누구 좋아했어요?
1: 저 이누야샤요.
0: 이누야샤였구나. 왜냐면 여자들은 이누야 이누야샤랑 세슈마루로 나뉘었거든.
1: 맞아 맞아. 난 이누야샤 거친 남자 좋아해요.
0: 나도. 그리고 알아요? 맞아. 이누야샤 네. 성격이 네. 약간 여자들이 맞아. 어린 조금 친구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1: 맞아.
0: 맞아 맞아. 아세요 우리 원장님?
2: 전혀 몰라요.
0: 아, 왜냐면 또 이누야샤가 특히 여자분들한테 좀 어릴 때 인기가 많았었던 티라. 그렇죠. 저번에 그래서 우리 주터뷰에 한번 강수진. 강수진 성우님 나오셨었고.
2: 아, 진짜?
0: 왜냐면 강수진 성우님이 이누야샤를 또 이거를 쭉
2: 더빙하셨어요.
0: 옛날부터 쭉 하셨어가지고.
1: 축사를 또 하셨어요. 아,
0: 도영 성우님 결혼식 때 목소리 너무 좋으시죠.
1: 너무 좋았어요.
2: 점점 더 그 결혼식 초대 못 받은 게 억울해지고.

0: 너무 큰 파티를 놓친 것 같아서
1: 이미 놓쳤어.
2: 아유, 뭐 어떻게 에이. 다시 한번 하라고.
1: 그러니까 아니, 아니 넘어갈게요.
2: 네네.
1: 자, 그리고 다음 사연은 우리 6641님께서 저는 한자 시험을 본 초딩 3학년입니다.
3: 아이고, 아이고.
1: 시험이 어려워서 녹초가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시경 희재 들을래요. 너무 귀엽다. 제가 좋아하는 성시경 희재
2: 귀여워라.
1: 들을래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2: 요즘도 한자 시험이 있나요?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혹시 한자 시험 보셨어요?
2: 저 있어요. 초등학교 때.
1: 몇 급까지 따셨어요?
2: 저 6급까지.
0: 우와, 몇 급까지 있는데요?
2: 8급부터 있었거든요. 네. 8급이 제일 맞아. 애기 그거고. 네. 6급 반이 있고 6급이 있었거든요. 6급까지 땄었어.
0: 그렇게 땄었어. 높이는 아니었네요.
1: 아, 6급이 얼마나
2: 어려운데. 6급 반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진짜로.
1: 원장님 6급부터 사실 저는 좀 약간 좀 고난이도가 살짝 들어가는
2: 맞아요,
1: 것 같아요.
2: 맞아요. 아시는구나.
1: 알죠. 알죠. 왜냐면 저는 8급까지 했거든요.
2: 8급이면 일단 월화수목 금토일 그거 알 정도면
1: 당연하죠. 하늘 터따지
2: 그렇죠.
1: 누루왕부터 해서 이제 8급은 네. 했었고 야 7급 그래서 저는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0: 근데 진짜 필요해요.
1: 어렵긴 아, 맞아요. 알아두면은 정말 네. 좋기는 하죠. 네. 우리가 맞아요. 살아가면서
0: 진짜 얼마 전에 엄청 유명한 한식집 갔는데 네. 남녀 화장실을 한자로 표현해가지고
1: 아이고
0: 여쭤봤어요. 어디가 남자냐고. 아이고 그랬던 거 있습니다. 네, 한자 필요합니다.
1: 자, 그럼 저희는 네. 여기서 이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0: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4: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1: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5: 하이마트로 가요
1: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7: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워킹!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두 분! 네. 이제 센터 문 닫을 시간이에요.
1: 하지만 오늘의 헤어짐은 그렇게 아쉽지 않다는 소식을 좀 드리고 싶어요.
2: 뭔데? 뭔데?
0: 자, 여러분, 펄스 뮤직 센터가요. 네.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이 아니고 월요일로 이사를 갑니다. 자, 우리 월요일이라 함은 네. 월요병이 있는 날이죠.
2: 네.
0: 아, 예. 그날 저희가 이 월요일에 12시 주연용 포문을 여는 거예요.
1: 야호!
0: 아시겠죠?
1: 네.
2: 문 부시고 가겠습니다.
0: 네. 진짜 문 네. 부시고 들어오세요.
2: 네.
0: 아시겠죠?
1: 정말 좀 사명감이 있습니다.
0: 그럼요. 네. 그러면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할 테니 네. 또 보는 라디오로 여러분 앞으로 펌뮤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1: 어허.
0: 자, 그럼 저희는 토일 비오 릴러 말즈의 검정색 하트 이 노래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하고요. 저는 4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원장님, 실장님, 우리는 하루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1: 아이 잘

0: SBS 미디어 그룹이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기자, 아나운서, 미디어 엔지니어, 교양, 라디오, 드라마, 예능 PD이며 지원서 접수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SBS 생활정보.
6: 가정의 달 5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우유를 고르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우유, 당연한 듯 마시는 한 잔이지만 어떤 우유를 선택하느냐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특히 냉장 유통을 원칙으로 하는 국산 우유는 유통기한 14일 이내 전달되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의 우유를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는데요. 또 국산 우유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한 잔일수록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5월엔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가족들에게 건강과 사랑을 선물해보세요.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12시엔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토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우리 8176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대학병원으로 간호실습 나온 학생 간호사입니다. 저희 병동 수간호 선생님이 12시엔 주현영 한번 들어보라며 직접 어플을 깔아주셨어요. 덕분에 실습으로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주디 라디오 들으면서 힘내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친구들한테 열심히 홍보 중이에요. 잘했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또 그 수간호 선생님도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드리네요. 또 이렇게 직접 어플을 깔아줄 정도면은 내가 우리 수간 선생님한테 진짜 취향에 땅땅 저격을 하기는 했나봐. 또 우리 8602님께서는요. 주디, 저는 지금 오이지랑 오이소박이 하려고 아침부터 일을 벌여놨어요. 주말인데도 가만히 못 있고 진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네요. 이왕 시작한 거 맛있게 해서 회사에 반찬으로도 싸가고 주변 지인들한테 나눔해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오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냥 오이도 좋아하지만 특히 반찬은 오이지, 오이소박이. 특히 오이소박이의 매력은 처음에 갓 담갔을 때 그 속은 아직 맹맹한데 겉에 그 멸치 액젓과 그 어떤 고춧가루 그 맛이 굉장히 또 감칠맛이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그 약간 덜 익어가지고 아삭아삭 맹송맹송한 그 맛이 샥 섞이면서 그게 참 맛있는데 그게 또 익으면은 또 익은 거 나름대로 시큼한 맛이 생기면서 너무 맛있잖아요. 완전히 밥도둑이잖아. 맛있겠네요, 진짜.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081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우주소녀의 이루리, 그리고 1734님께서 신청해 주신 지코의 아무 노래 듣고 오실게요.

0: 우주소녀의 이루리 그리고 지코의 아무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8656님께서요.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템플스테이 가는 중이에요. 주디 라디오 들으면서 신나는 마음으로 떠나봅니다. 내일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템플스테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저도 우리 막내 공주는 해보신 적이 진짜 어땠어요? 너무 최고? 진짜 어땠어? 108배 했다고. 108배 하고 나면 어땠어요? 마음이? 진짜 그냥 약간 해탈한 느낌인가? 힘들어. 죽어. 불사신.
1: 뿌듯.
0: 그냥 얘기해 주세요. 뿌듯하고 그랬구나.
1: 해냈다 성취감.
0: 그러니까 마치 제가 요즘에 러닝을 2km를 계속 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겠구나. 108배 참 저 예전에 입시 영국여학과 입시할 때 우리 학생들 몸과 마음을 수련하라고 108배를 많이 시켰는데 그때는 이 108배의 어떤 의도, 의미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사실은 그냥 냅다 절하고 일어나고 땀 흘리기 바빴는데 근데 사실 뭐 의미랄 게 있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그 108배의 의미가 계속 그렇게 어떤 힘든 동작을 반복을 하면서 생각을 좀 비워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땀도 흘리면서 뭔가 좀 독소도 배출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독소도 배출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래서인지 저도 예전에는 템플스테이에 대한 좀 로망이 있기는 한데 굳이 안 갈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도파민이 너무 없잖아. 천연 도파민이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누가 그냥 강제로 끌고 가주면 모를까? 내 발로 내 의지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언젠가는 뭐 가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저도.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오실 건데요. 7165님께서 신청해 주신 아이유와 김창완의 너의 의미 듣고 오실게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케어 원해요?
8: 케어 원해요.
7: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 원해요.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원 케어
7: 1577-11

0: 599 검색창에 케어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1: 저 됐어요. 12시엔 주연영에서 선물 당첨 됐어요. 샵 1077로 문자만 보냈을 뿐인데 이거 실한가요? 코너도 재밌고 선물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DJ 주연영이 너무 귀여워요. 샤방!
0: 선물 맛집 12시엔 주연영에서 준비한 5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명륜은 찐 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 세트,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한방비건 AWE에서 오초석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1: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샤방!
2: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0: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12시엔 주연영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저는 끝곡으로 스위스로우의 하이파이브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연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따뜻한 봄날, 까무룩 졸음이 몰려오기도 하죠. 장거리 운전 땐 쉬어가야 안전한데요. 농기계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면 농사 준비로 경운기나 트랙터 사용이 늘어나는데 충곤증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농기계 작업 땐 장갑은 손에 맞게, 전기가 통하는 금속 장신구는 피하고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옷자락과 신발끈도 잘 여며주세요. 또 바쁜 농번기라도 틈틈이 쉬어주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실사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0: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2: 헐 엄마 멍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3: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1: 멍젤?
3: 멍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4: 잘 만들었다 멍젤
5: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보글보글

무시 타종 가정 쇼. 야휴. 자,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시간만 내면 여러분의 귓구녕을 찾아오는 달콤한 남자, 상큼한 남자, 명랑한 남자, 유쾌한 남자, 통쾌한 남자, 여러분의 친구 균디가 또 찾아왔습니다. 5월 30일. 야, 벌써 5월의 마지막 전날이네요. 와, 토요일이 됐고요. 대놓고 녹음하는 방송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자, 토요일 날은요, 여러분이 보내준 예약 문자로 오프닝을 열고 있죠. 자, 어떤 분의 문자가 오프닝 문자로 뽑혔나? 자, 이분입니다. 7606. 자, 토요일은 제주도 한 달 살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야, 이거 참. 요즘 시간이 좀 있는 분들이 이제 큰 결심하고 이런 걸 하실 텐데, 뭐 은퇴하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일반 직장인이면 하기 힘든 일 아닙니까? 이게 한 달이나, 그렇죠? 아,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31일까지 한 달 살기를 계획하고 떠나왔는데요. 얻은 것도 많고 뭘 얻었을까? 난 진짜 너무 궁금해. 내가 해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 달 살기라고 뭘 얻었나? 귤을 얻었나? 뭘 얻었을까요?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엔 컬투쇼를 들으면서 눈물의 짐 정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눈물의 짐 정리하니까 좋았는 모양이네. 야, 한 달 살기, 이거는 뭐 제가 라디오를 이제 그만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예상도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인 것 같은데, 아, 한 달 동안 뭘 할까요? 나 혼자 그냥 막 돌아다닐 것 같아. 제주도를 막 그러면서 아는 사람들 좀 만나기도 하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 그동안 제주도 가면서 제주도에 아는 사람들 다 못 만났던 스케줄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그래서 지금도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 부럽습니다. 예. 아, 그때는 항상 여러분 한 달 살기 하셔도 막 컬투쇼와 같이 할 수밖에 없을걸. 심심해갖고 2시부터 4시까지는 이 방송을 들을 수밖에 없을걸. 자, 컬투쇼 첫 곡 나갑니다. 오늘 대놓고 녹화하는 토요일 방송의 첫 곡은요, 아웃캐스트의 노래입니다.

0: 나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가수의 처음 들어본 노래였습니다. 헤이야! 예, 제목이 헤이야예요. 중간중간에 자꾸 쉐키쉐키 하네요. 예. 아주 뭐 편한 상대한테 부르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헤이야! 노래 제목부터. 자, 오늘 예약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소개되신 분들께는요, 햄버거 단품 아니고 세트를 쏘겠습니다. 김병수 씨의 예약 문자입니다. 제가 한참 축구에 빠져 살 때 유니폼들이랑 축구화를 엄청 샀어요. 아내가 제발 좀 지워! 난리네요. 중고 거래를 하든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계속 미루다간 제가 버려질 것 같아요. 좀 오버를 하셨는 모양이네. 너무 많이 샀는 모양이네. 이런 거 그 잔 분야의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용품이라든가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 엄청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력을 키우지 않고 유니폼들, 장비빨만 세우시는 분들이 있죠. 장비빨이 엄청난 분들이 실력이 대부분 별로예요. 별로예요, 별로. 아,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제가 사회인 야구를 한 거의 18년 정도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연예인 야구단이 있었어요. 거기에 박상원 형님, 탤런트 박상원 형님 있었는데 탤런트 박상원 형님이 그 박찬호 선수 한참 메이저리그 다저스에서 활동할 때 선수 활동할 때 그때 엄청 이제 두 분이 아삼육이고 막 친하고 막 그래갖고 야구에 되게 관심이 많으셨는데 형님이 이제 우리 야구단에 딱 들어온 거야. 와, 이제 또 워낙에 형님이시고 하니까 그런 소문도 많이 나 있고 그래서 박찬호 선수도 실제로 이제 비스 그 스토브리그 그때 이제 우리나라 다녀가시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우리 팀 한번 와서 나 캐치볼 했던 기억이 나 예전에 그 얼마나 영광이었겠어 그때. 여튼 그 이제 그거는 그 다음이고 박성원 형님 이제 탁 우리 팀에 들어왔는데 장비가 막 우와 장비가 엄청난 거야. 이야 이거는 메이저리그 저리 갈 정도로 모든 장비가 막 보호대부터 시작해서 헬멧 뭐 스파이크부터 뭐 야 결론은 야구는 좀 별로였다 요딴 얘기를 자 멋있는 형님이시죠. 예, 우리 여명의 눈동자부터 모래시계 예? 진짜 상원 형님 보고 싶습니다. 0555 다음 주말에 오늘 다녀온 아울렛에 다시 가야 할 것 같아요. 여름 이불 세트를 사왔는데 베개 커버랑 이불이 묘하게 달라요. 세트인데 세트가 왜 다르지? 색깔이 다른가? 모양이 약간 그 거기 그 무늬들이 좀 다른가? 같은 무늬인 줄 알고 사왔는데 그래 봐 무늬가 다르다. 집에 와서 알았어요. 싸다고 해서 한 시간이나 걸려 갔는데 기름값이 더 들겠네요. 아예 다르면 몰라도 이게 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싹 보면 좀 다른 거 좀 약간 이상한 언밸런스한 게 있죠. 언밸런스한 게 있습니다. 잘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바꿔줄래나 모르겠네요. 싼 것도 안 바꿔주는 데가 많아갖고. 4569님 오전 10시 중1 딸이랑 매직 스트레이트
1: 매직 스트레이트 하러 가요. 딸이

0: 14년 만에 철렁철렁 생머리를 갖게 될 거라 기대가 큽니다.
1: 와, 곱슬인가 보구나. 곱슬인데 자연스럽게 곱슬이면 이쁜데 이렇게 머리 길면. 근데 애들은 이게 스트레스인가 보더라고. 그지 그지.
0: 우리 부부가 다 곱슬이.
1: 부부가 둘 다 곱슬이래.
0: 다 곱슬머리이긴 한데 우리 아들 딸이 더 진화된 악성 곱슬이에요.
1: 아유, 그러면 짜증나지.
0: 아침마다 머리 펴주기가 힘들었는데 6개월은 편해지겠죠. 점점 외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예뻐지면 좋겠어요. 아, 근데 눈은 의사쌤의 도움이 필요해요.
1: 아, 좀 그런 거 보면 미안해요. 이렇게 안 좋은 DNA를 물려줬을 때 받는 스트레스, 어쩔 수 없는 거. 다행히 우리 아들은 머리가 크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음 주 예약 문자도 미리미리 받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뭐 할 것 같은지. 자, 샵의 1077.
2: 50원.
1: 긴 문자는요?
2: 100원.
1: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무료 되겠습니다. 50원, 100원, 150원 쓰기 아까운 분들은 고릴라를 보내십시오. 그러면 무료니까요. 네, 부자 되세요. 자, 광고 듣고 Back to the Cult Show로 갑니다. 광고요. Here we go.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속이 하면 하하임.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아직 한 번 남았다.
6: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1: 가자, 유니클로.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2: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0: 떠나는 시간 여행 Back to the old Cardi show. 자, Back to the Cardi show. 말 그대로 Cardi show의 과거로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떠나가볼 과거는요, 2012년 6월로 가볼게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봤더니 6월의 첫날 꿈돌이랜드 여러분 아시나요? 자, 이 1994년 8월 대전 엑스포 요때 문을 열었던 놀이공원인데 유성구 도룡동 대전에 있는 엑스포 과학공원에서 재정 문제, 적자 문제로 꿈돌이랜드가 폐장이 됐던 시기입니다. 2012년 6월에 아하, 블랙홀 특급이라는 롤러코스터가 있었죠. 에땡랜드 안에 티익스프레스 개정 전까지는 가장 높고 빠른 롤러코스터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 요때 요거 생기고 나서 그 놀러 갔던 친구들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거기를 갔던. 근데 나는 거기 가본 적이 없어. 행사 때만 가본 거야. 자, 그리고 2012년 6월 23일 오후 6시 36분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을 돌파했었던 시기입니다. 참고로 2026년 4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수는요, 5,100만, 109만 8천 명. 아, 109만 8천 명밖에 안 늘었어. 와, 이거 인구 절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문제긴 문제네요, 진짜. 이제 결혼들 하셔갖고 아이들도 좀 낳고 하시면 좋은데. 그렇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인구의 절벽이 부닥쳤다. 자, 인구가 좀 많이 늘어야 또 선진국으로 가고 또 좋은데 인프라들도 늘고 그렇습니다. 2012년 6월 여러분은 어떤 추억 있나요? 자, 이번엔 과거의 컬투쇼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2년 6월 컬투쇼의 레전드 사연, 베스트 사연들과 각종 시계의 컬투쇼의 베스트 사연들을 모아서 섞어갖고 그냥 깔깔낄낄 하하호호 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듣기나 하실게요. Back to the 컬투쇼.
1: 최진선 씨의 사연입니다. 유치원 아이들.
2: 14년 차 유치원 교사요. 10년 전 호기심 많고 순수한 6살 아이들의 담임이었을 때 일입니다. 이동 수업을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어요. 제 뒤에 서 있던 아이가 저를 안고 제 배를 만지더니 선생님 여기 아기 있어요? 라고 묻더군요. 원래 아이들은 배가 볼록하게 느껴지면 이런 질문을 자주 하거든요. 뭐 익숙한 질문이라 저는 웃으면서 아니 없어. 선생님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걸? 라고 얘기해줬죠. 아이는 그렇구나 라고 혼잣말을 한 후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바로 제 다리를 안고서 그럼 여기에 아기 있어요?
1: 다리를 안고
2: 어머, 이런 질문은 처음이야. 너무 당황해서 없다고! 거기도 없다고! 내 다리가 그렇게 두껍니? 지금이었음 대처를 잘했을 텐데 화내서 미안했단다.
1: 아이가 너무 귀엽다. 아이가
3: 애는 궁금하죠.
4: 주영우씨, 지루한 수업 뒤에 찾아온 달콤한 휴식시간. 친구가
5: 뭐 이런 얘기를 하나.
4: 그 방귀가 마렵다고 하더군요.
5: 나 그 방귀가 마려워.
4: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친구가 야, 방구도 소리니까 음성 검색이 되겠지? 그러면서 저의 최신 핸드폰을 가져다가 친구 엉덩이에 대고
1: 어, 재밌다 이거.
4: 대는 거예요.
1: 아, 재밌다.
4: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어요. 순간 핸드폰 액정에는 홍어.
1: 오늘 너무 어울린다.
4: 아, 홍어라고 아니야, 검색되었습니다.
5: 냄새 검색 아니야? 냄새 검색?
1: 아, 정말 잘 어울리잖아요.
4: 야,
1: 잘
4: 웃긴다. 뽕. 홍어.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저를 비롯한 많은 아이들에게, 아이들은 그 친구에게 야, 방구 좀 질때질때 배출할 것이지 인마. 얼마나 뱃속에 사가 있으면 홍어라고 검색이 되냐? 그리고 타박을 놀렸습니다. 타박하고 놀렸어요. 그 친구 별명은 홍방, 홍어방구의 준말이 되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음성 검색을 제안한 친구가 갑자기 집에서 자기 방구를 음성 검색해봤대요. 짧고 웃게 푹 꼈는데 음성 검색에 북 책이라고 나왔대요. 책. 북책.
1: 있어 보인다.

0: 있다.
1: 맞네.
0: 어 있어 보여.
2: 아 홍어 방구와 책 방구가 있었군요.
1: 맞네요.
2: 야, 아 엄청 재밌네요. 어.
0: 이거는 방송이마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니 좀 뭐 이런 것도
2: 다 다르죠.
1: 빵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0: 그럼 빵이 나오는.
2: 빵이 나오죠. 빵.
0: 브레드 빵. 네, 네. 빵.
1: 브레드.
2: 아 북 웃긴다. 북.
0: 아 홍어가 제일 웃긴다. 홍어.
3: 김영주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산후도우미 이모님과의 이별.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출산을 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는 지난 2월에 예쁜 딸을 출산했고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았답니다. 그 사이 산후도우미 이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정이 듬뿍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약속된 두 달이 지나고 이모님을 마지막으로 뵙게 됐던 날 친구는 아침부터 마음이 무겁고 우울했대요. 혼자서 아기를 봐야 한다는 걱정도 있지만 매일 친정엄마처럼 의지하며 함께했던 이모님과의 시간들이 자꾸 생각나서요. 그래서 진심이 담긴 손편지를 써서 전해드리면서 이모님을 보내드렸대요. 어떡해? 나 계속 눈물 나, 친구야. 어, 그럼 문자라도 해봐. 그래도 될까? 또 연락해도 될까? 아, 그럼. 친구는 저의 이런 얘기에 또다시 이모님께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죠. 우리 아기를 친손녀처럼 잘 돌봐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얼마가 지났을까? 친구야, 답장 왔어. 근데 나 못 보겠어. 답장 보면 나 또 눈물 날 것 같아. 전 그래도 얼른 확인해보라고 했죠. 근데요, 이모님이 보내신 답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너무나 감사해요. 마음을 담은 손편지에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늘 건강하고 예쁜 애가랑 늘 행복하게 지내요. 아 그리고 이따가 시간 되면 요금 보내주세요. 어, 문자 안 보냈으면 어쩔 뻔했대요. 끝났어요. 네.
0: 돈을 안
3: 아 돈을 안 보내주시고서 이제 먹고 문자만 계속 보내신 거예요.
0: 그러니까.
3: 너무 그리웠고 막 애틋한 마음을
0: 정작 페이는 안 드리고
3: 페이를 안 하고 그거 하니까 예. 이모님이 이렇게
4: 이상한 친구라는 제목의 김윤경님 사연입니다. 저에겐 이상한 친구가 있어요. 한날은 이 친구랑 둘이 점을 보러 갔죠. 근데 점 보시는 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좋겠구만, 좋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예? 뭐가요? 아가씨 옆에 총각 귀신이 붙어있어. 착한 총각 귀신인데 인물이 와우 잘생겼네. 응? 아가씨 도와주는 총각 귀신이야. 아우 좋겠다. 좋기는 귀신이 있다는데 전 너무 섬뜩했어요. 그런데 친구는 저는요? 저한테는 뭐 안 보여요? 그러자 그분이 없어! 아무것도 안 보이네? 친구는 화가 나서 복제도 거의 내던졌어요. 점집에서 나와서 저녁 겸 술을 한잔 했거든요. 친구는 아까부터 기분이 안 좋아 보였고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저를 보면서 잉크 안 큐큐 까까 실실 웃고 애교를 떨고 윙크를 하고 뽀뽀를 날리고 전 미친 줄 알았어요. 야, 너 왜 그래? 취했냐? 눈 똑바로 떠. 그랬더니 친구 왈 나 너한테 윙크한 거 아닌데 나 네 옆에 총각 귀신한테 한 건데 꼬실라고 윙크 윙크 깨깨 깨깨. 친구는 다음날 한쪽 눈이 굉장히 아팠다는데 기억은 안 난대요.
0: 안전했구나.
1: 아니요, 귀신이 때린 것 같습니다. 네. 뭐야 이씨.

0: 그렇지. 귀신이 빡.
1: 왜 그래? 어, 진상이야. 빡.
2: 오, 오랜만에 듣네요. 아,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한 번은 왜 물어봤어야 되는데 왜 이름이 청할까요? 본명인가요? 그렇죠. 네, 저 처음에 이 술이 나왔을 때 야 정말 다들 획기적이라 그러면서 대학교 때 제가 알바할 때 서울예대 앞에서 이 술이 처음 나왔어요. 근데 여자 학생들이 미친 듯이 이 술을 마셨어요. 야, 근데 왜 안 쓰니까 소주보다는. 근데 먹다가 이거를 막 몇 병씩 먹다가 못 일어나는 술. 앉아서 먹다가 못 일어나는 술. 청하라는 이름이 없습니까? 롤러코스터라는 노래 들으면서 갑자기 청하에 미안하다 술 얘기해서.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넘어갈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말쌈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안녕하세요. 가수 김정민입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체력 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몇 해 전부터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왔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체중 관리도 되고 피로도 훨씬 덜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자기 몸에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텐데요. 나만의 건강관리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면 늦은 시각 야식 피하기와 가볍게 산책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몸을 지키는 시작이 되니까요. 지금까지 김정민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show.
1: Please fasten your seatbelts. Grand Rally Hall is in control.
2: So, 컬투쇼 떠나는 시간 여행 Back to the Culture Show. 자, 백터 컬투쇼 2012년 6월로 떠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쇼 단원들은 이때 어떤 추억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잠깐 여러분의 균디가 목을 좀 축이고요. 아, 좋습니다. 6305님, 대학 새내기 때였어요. 20대 첫 여름을 앞두고 열심히 다이어트 중이었어요.
3: 운동도 등록하고 덴마크 다이어트.
2: 이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덴마크 다이어트.
3: 황제 다이어트.
2: 이건 고기 먹는 거고.
3: 마녀 수프 다이어트.
2: 등을 안 해본 게 없어요. 덴마크만 모르겠다.
3: 아, 그리고 결과는 올해도 또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다이어트는요, 과연 언제 끝이 날까요?
2: 야, 다이어트. 본인이 목표를 세워야지. 목표 안 세우고 계속 그냥 조금씩 그냥. 근데 어느 정도 딱 목표를 하고 딱 유지를 한 1년만 하면 몸이 그걸 기억하고 그때로 이렇게 한다는 거지. 유지를 못해갖고 요요가 오는 거야. 그치? 6305님. 덴마크 다이어트는 뭐예요? 덴마크 소시지를 먹는 건가? 아, 요거트 같은 거 먹는 가? 아, 모르겠다. 여튼간 알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84님. 한창 인형 뽑기가 붐일 때라. 요즘 다시 붐이 됐잖아. 카드가 되면서 뽑기에 그냥 난리야 지금. 인형 뽑기가 붐일 때라 아는 형님이 일을 도와달라고 해갖고 인형 뽑기 매장에 기계 설치라는 일을 했었어요. 인형 뽑기 매장에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붐이었지만 정작 저는 돈을 많이 벌지 못했죠. 그리고 자기 설치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인형을 뽑아댔더니 그냥 지금도 집에 인형만 잔뜩 쌓였어요. 아하. 이제 제가 좀 팁을 하나 잠깐 드리면은 이제 그 이번 저번 주인가에 제가 생활의 달인 떠올리기를 하는데 인형 뽑기의 달인이 나왔었어요. 인형 뽑기 달인 나왔었는데, 근데 그래갖고 하도 달인이었고 인형 뽑기 그 가게 주인들이랑 다 알게 되는 거야. 너 좀 그만 좀 오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새로 인형 기계가 들어오면 걔가 다 뽑아보고 아 뭐가 쉽냐 안 쉽냐 그래서 서로 상의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거기 직원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술집 많은 골목에 있는 인형 뽑기 가게, 그거는 잘 안 뽑히게 일부러 만들어놨대. 그러니까 혹시 팁입니다. 이거 팁. 예. 왜냐하면 이제 술 먹고 그냥 막 계속 하잖아, 안 뽑힐지도. 이제 거기서 매출을 이제 올리기 위해서 그딴 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놨다 그러더라고. 자, 참고하시고요. 자, 7330님, 2012년 6월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첫 연애였던 여자친구랑 이별을 했습니다. 아하. 마침 방학이 시작됐는데 매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펑펑 울기만 해서 아이고 처음 헤어지면 그렇지 정신 못 차리지. 안 그래도 말랐는데 무려 7kg이 더 빠졌어요. 지나고 나니 다 추억이네요. 진짜 부질없는 이불 끼가는 추억이잖아 이런 거. 왜 그렇게까지 세상 다 그냥

0: 없어질 것처럼 너 없으면 난 죽어. 뭘 죽어 죽기는 잘 살지. 아유 참. 어릴 때나 그렇게 이별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차여도 보고 차도 보고 막 그래야 돼. 예? 자 그러면 계속해서 추억의 컬투쇼 레전드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어떤 사연들이 더 여러분들을 재밌게 할까? Back to the culture show.
1: 제목은 엄마 맞아요? 입니다. 6살 딸아이 학원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한 초등학교 1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2: 안녕하세요. 아까 저 여자애랑 학원에서 나왔죠? 저도 거기 다녀요.
1: 그래 안녕. 인사성이 참 밝은 아이다 싶었죠.
2: 근데요, 저 여자의 엄마 맞아요?
1: 엄마 맞아.
2: 진짜 엄마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누나 아니에요?
3: 어머, 작업을 거는 거야? 뭐야? 왜 이래?
4: 어머? 뭐야?
1: 얘 좀 봐라.
3: 멘트가
1: 어린 녀석이 보는 눈은 있네.
3: 좋아 기분이.
1: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소싯적 동안이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걸 또 요 초딩 녀석이 알아보는구나 하고 뿌듯했죠. 엄마 맞아.
2: 진짜요? 진짜 엄마예요? 누나 아니고요?
1: 나 엄마 맞아요. 맞다니까 그러네.
2: 진짜 엄마예요?
1: 한두 번 물을 때까진 칭찬 갖고 좋았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뭔가 기분이 좀 쎄하더라고요. 너 왜 자꾸 엄마 맞냐고 물어보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
2: 아니 엄마가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우리 누나랑 비슷한데요?
5: 네, 저 키 151 호빗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한테 농락당하고 집에 와서 캔맥하나 깠습니다.
3: 아하, 제가 뭐 네. 그렇겠어요. 동생의 소개팅. 아 소개팅 재밌지.
6: 요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보면 꼭 저희 집 같아요. 저희 집도 서울에서 떨어진 버스도 자주 안 다니는 진짜 촌골짜기 같은 동네였거든요. 한여름이었어요. 여름. 아빠는 밖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노총각 동생은 빈둥대고 있었죠. 근데 동생한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친구인데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대신 한 시간 안에 나오라고요.
7: 어떡하지? 떨려 진짜. 뭐 입지? 나 뭐 입지?
6: 진짜 초스피드로 챙기대요. 문제는
7: 맞다. 나 차 고장나서 수리 맡겼는데. 아씨
6: 서울까지 나가려면 차 없인 답이 없는데.
7: 안 되겠다. 아버지 트럭이라도 몰고 나가야겠어.
6: 동생은 양복을 쫙 빼입고서 아버지 차 키를 급히 빼들고 트럭을 몰고 서울로 향했어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말이죠. 제가 왜 말리려고 했냐고요? 그날 아버지는 축사 청소를 하시면서 소똥 치운 걸 트럭에다 다 실어 놓으셨거든요. 소개팅에 눈이 먼 동생은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 나간 거예요. 동생은 엄청 일찍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대뜸
7: 야! 똥 씻고 소개팅!
3: 이건 어린 저기구나. 누나구나.
6: 야! 똥 씻고 소개팅 나가니까 좋았냐? 그러자 동생이 울면서 말하더군요.
7: 진짜 똥도 똥인데 파리가 똥파리들이 서울까지 다 따라왔어. 카페 들어가는데 머리 위에 여섯 마리가 윙윙윙.
6: 근데 뭐 꼭 똥파리가 아니었어도 안 될 놈이에요.
4: 아 웃기다.
8: 최지연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 예?
8: 최지연 씨가 보내주신.
3: 최지연 씨, 최지연 씨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군요. 읽어주세요.
8: 7살 연하 상큼한 남친을 둔 능력 있는 여자예요. 마음껏 축하해달라고 써있는데요.
3: 축하해요. 오, 그렇죠, 이제 와. 엄청 축하해요. 와, 빵빵히 올려드릴까요?

0: 감사합니다.
1: 잘생기고 착하고 매너 좋은 제 남친에겐 살짝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릴 때 책을 안 읽어서 상식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 하루에 하나씩은 어록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젠 노트를 만들어 명언집을 기록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엊그제는 영화 검정옷 사내들, 맨 인 블랙이겠죠? 요거를 봤는데 영화관을 나오면서 그러더군요. 정말 여분이 많이 남는 영화였어.
2: 여운인데요, 그죠? 네. 여분이 많이 남아요.
0: 참 깝깝한 사람이네요.
1: 진정한 여운을 남기는 한마디였어요. 어제는 시험 공부를 하다 말고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에이 누나, 혹자가 누구야?
3: 혹자가 누구야?
1: 글쎄 누굴까요?
2: 얼서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죠? 네.
1: 오늘은 엄마가 만들어주신 머루즙을 같이 마시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너 머루 뭔지 알지?
0: 당연하지. 먹갈 때 쓰는 거 아니야?
4: 머루가요?
1: 머루를.
4: 벼루를.
1: 순간 벼루즙을 마시는 기분이었어요.
2: 먹하고 벼루를 합친 거예요. 머루.
1: 이토록 백치미가 흘러넘치는 사랑스러운 제 남친의 어록 중에서 가장 감명 깊은 사건은 회초 먹던 날의 일이었어요.
5: 자기야, 회사 왔다.
0: 와, 뭐 사왔는데?
5: 광어.
0: 아, 진짜 뭐야. 나 활어 좋아하는데 활어 사오지.
2: 여기서도 웃지 못하시는 분이 있네요. 오호, 이거 봐라. 대박이 안 터지는 사람들은 뭐죠?
1: 이 아이 평생 제가 걷어주려고요.
0: 걷어주려고요. 대단한 어록이 많네요.
6: 자, 이민영 씨 사연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16건 추천서 빵건 허접스럽네요. 네, 저희 회사 과장님 외 5명의 추천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2: 5명 추천 좋아요. 일단 3명 이상이 추천을 해야 됩니다.
6: 저는 불교 군종병으로 복무를 했어요. 부대박 산골짜기 절의 중위인 군종스님과 병장인 저 단둘이 뿔을 빠는 군생활을 하고 있었죠. 간단히 저의 일과를 말씀드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8시 기상 스님 아침 준비, 12시 점심 준비, 7시 저녁 준비, 개밥 주기로 일과를 끝내며 야, 일요일은 종교활동원 군인 아저씨들한테 초코과자를 나눠주는 걸로 한 주를 마감하는 정말 꿀보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간부 사모님이 저희 절에 오셔서 진급 심사 기간 동안 진급 기도로 삼천배를 드린다고 하셔서 스님과 제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엄청났어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1500배를 정말 쉬지도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절을 하시는 거였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정신은 혼미해져서 나머지 1500배는 옆에서 숫자를 세드렸어요. 스님이 목탁을 한번 탁 칠 때마다 1756 탁 1757 탁 1758 탁 1739 헉! 사모님이 깊은 한숨과 스님의 날카로운 눈빛을 느끼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해서 3000배를 마무리했습니다. 유유. 그날 이후 스님과 전 허리가 끊어지고 다리가 떨리는 고통으로 하루를 꼬박 알아누웠어요. 그런데 3일 후 진급이 희박하다는 그 간부님은 진급을 하셨고 사모님은 너무 기쁜 나머지 이게 다 3000배의 힘이라며 소문을 내고 다녔고
2: 그렇지, 계속 순탄할 수는 없어.
6: 그 결과 말년 병장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가끔 절에서 뵌 적이 있는 간부 사모님 5분이 저희 절에서 진급기도 3000배를 하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스님은 그럼 이틀 날 잡아서 다 같이 하시지요 하셨지만 남편 계급이 사모님 계급인 군대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고 따로따로 각각의 5명의 사모님들과 연달아 무박 10일 동안 7500배를 스님은 목탁을 7500번을 치고 전 숫자를 7500번을 외쳐야 됐어요.
2: 차라리 훈련을 가겠다.
6: 그날 이후 정말 15일 동안 스님과 저는 지독한 관절염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였고 두 번 다시 진급 기도를 받지 않으려고 스님은 디스크에 걸리셨다고 거짓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의 3000배는 없었습니다. 만약 이 사연이 방송을 탄다면 기독교 군종이 절로 간 사연,

0: 군종병이 절로 간 사연인데 군생활 20일 늘어난 말년병장 한밤중에 절에서 들린 비명소리 등등 제 군생활 얘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1: 재밌겠는데 하나 보내주세요. 예.
2: 윤성구 씨의 사연. 예, 예. 이길 수 없는 알바생 제목이에요.
3: 이길 수 없는 알바.
2: 저희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대할 때 이름을 붙여서 누구누구 씨, 민상 씨, 재훈 씨라고 호칭하거나 서로 존댓말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다 친해지면 다른 직원 몰래 민상아 하고 편하게 재훈아 이렇게 하는 거죠. 대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알바가 왔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김, 형, 김형입니다.
3: 형 씨네.
4: 아 형.
2: 외자예요.
4: 동네
2: 김, 강아지. 형.
4: 동네 강아지도 이름 부를 수 있겠어요.
2: 옛날, 형, 형. 옛날에
5: 형. 형, 형.
2: 왜?
5: 형.
2: 아우, 아우, 아우.
5: 형, 형.
2: 아, 아우, 아우, 아우. 김형 씨입니다. 외자예요. 아 처음 보는데 이런 이름. 업무를 이분께 알려주기 위해 말을 거는데 자 우선 형 씨가 배워야 할 일은 아 형 씨 이거죠. 형 씨가 배워야 할 일은 아 뭔가 이상합니다. 형 씨라니 형 씨 아, 어색해서 호칭을 누구 누구 님으로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형님이 한번 해보시죠.
5: 예?
3: 이상한.
2: 아 형님. 아, 호칭을 다시 바꿉니다. 그냥 이름만 부르기로 했어요. 형! 형 이거 해볼래요? 아, 씨! 자, 씨. 어라, 형? 아, 왜 자꾸 지는 기분이 드는지. 나보다 한참 아랜데, 나이를 봤을 때. 아니, 좀 더,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때. 재훈아?
4: 네?
2: 민상아처럼. 형아! 이거는 이렇게 다루시고 저렇게. 형아!
4: 아, 뭐래도 안 되는구나! 아! 모르게도 안 되네.
2: 아,
3: 성공도 안 돼. 김영아 이러니까.
2: 이 친구는 알바생이고 나는 그 친구의 사수야. 야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성을 붙여 전체 이름을 불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응. 김형. 김형 이거 좀 이거 좀 도와줘. 아. 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이 친구에게 할 말이 있을 땐 직접 다가가서. 그냥 어깨 동무를 하며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직원이 들어갔습니다. 부르지 않고 이렇게 하면 도와줘.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절대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근처까지 막 뛰어갖고 저기 이거 좀 찾아줘 이렇게 해요. 그때 형이 형이는 이제 30대가 되었겠죠. 김대리, 김과장 혹은 김사장이 되어 있을 김형. 그립네요. 자, 호칭이 만약에 뭐 직급이 있으면 괜찮은데.
4: 아니, 무조건 이기는 이름이네. 어디 가든.
3: 무조건 형 되는 이름이야.
4: 뭘 붙여도 이기네요.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다양한 치킨, 맛있는 달걀국수 따라따꼬.
1: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따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따꼬 치킨.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5: 안녕 안녕 서감이요.
4: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5: 안녕 안녕 서감이요.
4: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5: 안녕 안녕 서감이요.
4: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

0: 믿고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

광고까지 다 듣고 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재밌었죠? 그럼 다음 주는 또 어느 시기로 한번 떠나볼까요? Back to the Culture Show. 여기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2015년 4월. 그때는 그 영화가 이런 게 개봉을 했었어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개봉을 했었죠. 관객이 1,050만 명. 와, 1,000만 명이 넘었구나 그때. 역대 최고 사전 예매율을. 나도 사전 예매했었어.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해갖고. 나도 재밌게 봤고. 사전 예매는 100만 장에 육박을 했대요. 93만 장이 팔리기여서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 영화는 김혜수, 김고은, 엄태구, 박보검 배우가 출연한 차이나타운이 개봉. 이거 무슨 영화야? 나 이거 처음 들어보지 왜? 재밌었나? 관객은 많이 들지 않았지만 아, 인기가 없었네. 별로였네. 김혜수 배우가 차이나타운을 지배하는 여성 리더 엄마를 연기했대요. 뭐 연기력이 뭐 어마어마했겠죠. 에, 잘하니까 워낙에 혜수 누나가 저보다 누나입니다. 두 살 누나. 자, 2015년 4월 우리 쇼다란들은 어떤 추억이 또 있으셨는지 너무 궁금하다. 내가 균디가 아 내가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15년 4월에 어떤 추억이 있는지 나한테 좀 보내줘. 에 궁금하니까. 기다릴 거야. 안 보내주면 정말 서운할 수도 있어. 자, 샤멜07750원 김자남 100원 굴려는 무료 되겠습니다. 그때 인기 있었던 노래 하나 듣고 3, 4월로 넘어갈까요? 자, 엑소의 노래 Call me baby, call me baby. 이 노래 듣고 저는 3, 4부에 넘어가 있을게요.

0: 방탄꼭지 아이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10: 고릴라 편이다.
9: 고삐 풀린
10: 고릴라.
9: 왜 다 고릴라죠?
10: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9: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10: 광고기

0: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고릴라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3: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4: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5: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4: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8: 전분의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9: 하이마트로 가요.
8: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0: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1: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12: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3: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세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1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5: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달콤달콤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디지털 쇼컬트쇼 상품 안내입니다. 자동중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남유섬에서 스카이라인 G와이어 이용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자연치아를 지키는 닥터미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베베스완에서 허리편한 조끼하기띠, 국민유산균 딱좋아 청인에서 청인 멜라바이오틱스, 언제나 세탁은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눈 건조 눈 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식품, 디자인을 담은 바람 1LED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0: 텐션이 좋네.
1: 텐션이 이렇게 확 올라가 토요일 네. 이 시간만 되면 그죠? 오. 바로 이 두 분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티펑스 김태형 그리고 랄라.
0: 반갑습니다. 김태형입니다.
2: 안녕하세요. 랄라입니다.
1: 우리 김태현 씨가 지금 우리 아들이 태어나갖고
0: 예 네, 지금 20일 됐습니다.
1: 그래. 네. 어, 너무 행복하겠지만 아마 되게 힘들 시기예요, 그죠?
0: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2: 네, 뭔가 좀 잤어요?
0: 잠을 못 자니까 그치? 목이 약간 살짝 잠겨 있는 느낌이 풀리지가 그러니까. 않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1: 한 시간 두 시간 자고 깨고 계속 깨고 막 계속 깨고 번갈아 깨고
0: 계속 왜 이렇게 용호했어요, 아기들? 울지다가 막 이거를 계속해요. 아, 잠을 잘 수가 없는
1: 상황.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걔들이.
0: 그러니까요. 파이팅이다.
2: 나왔는데.
0: 파이팅 해보자.
1: 자, 애기 아빠 대신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요. 아, 엘리트 코스를 밟았네, 이분이. 국립국악중학교를 나오고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졸업.
2: 와. 아, 국악이네요, 국악.
1: 쭉 국악을 하던 이분은 미스터트롯2에서 5위를 차지하고 현역가왕2에서 6위를 차지하면서 인기를 얻고 트롯계의 라이징 스타가 됩니다. 대학교도 한예종 국악.
2: 와,
0: 야, 엘리트네.
1: 엘리트야, 엘리트.
2: 엘리트 국악의 길을 걸었네요.
1: 트롯계의 라이징 스타가 됐고 걸투쇼에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나왔는데 팬들이 되게 많이 오셨습니다.
0: 그러니까.
1: 자, 하얗고 뽀얀 우유 같은 비주얼 때문에 별명은 무려 트로트 밀크남이래요.
0: 와, 와.
2: 어, 상남자예요.
1: 야, 알았어요. 내가 소개하잖아 지금.
2: 아니, 텐션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팬분들이.
1: 트롯 밀크남 상남자 최수호.
3: 여러분들의 수호 천사 최수호입니다. 상남자 최수호입니다. 안녕하세요.
1: 헐트쇼는 첫 출연이시죠?
3: 맞습니다.
1: 예, 평소에 좀 들어보셨어요?
3: 아,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 컬투쇼 너무 좋아했어요. 아, 사연을
1: 저희 재밌는 사연
3: 하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4: 어, 잘했다.
2: 오, 잘한다.
3: 저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 하는 게 너무 영광스러워요.
1: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고 좀 힘들고 막 그럴 때 사이사이에 이제 그 사연 그렇죠. 들으면서 네. 야, 수호가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것도 내가 또 한몫했네.
3: 맞습니다.
0: 그럼요, 그럼요.
2: 또 웹툰도 재밌잖아요. 네. 짤툰.
1: 맞아. 어,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컬투쇼? 이런 라디오는 처음이시죠?
2: 가깝죠?
3: 너무 가깝고 공연장 같아요.
0: 맞아요, 라디오가
3: 너무 좋아서 신이 벌써 납니다.
1: 와, 아니 세솔 씨 음악은 뭐 방송에서는 봤지만 그 말고 이제 국립국악중학교를 나오고 제 한예종의 국악과를 들어갈 정도면 이 국악 실력이
2: 그러니까요
0: 엘리트잖아요 완전.
1: 뭐, 뭘 전공? 소리를 전공한 거예요?
3: 네, 판소리를 전공해서요. 한 소절
1: 들려. 아, 좋아.
3: 취임새 많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얼쑤!
3: 예, 예, 랄라라.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한번 업고 놀아보자.
1: 얼쑤! 좋다!
3: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1: 얼쑤!
3: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2: 얼쑤!
3: 사랑 내 사랑이야.
2: 얼쑤!

0: 멋있다. 와. 아, 난리 났어요.
1: 웬일이야.
2: 와, 소리가 다르네.
0: 그니까요.
1: 와, 확 달라지는데. 와. 아, 그냥 평소에 말씀하실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판소리 하시면 뭔가 이렇게 뭔가 그 느낌이 딱 있잖아요. 득음하신 그 소리와.
0: 맞아요.
1: 딱 소리꾼이라는 딱 느낌이 있는데 너무 아이돌 비주얼에. 와. 약간 이거 다른 이미지인데 국악하시니까
0: 약간 인지 부조화가 와요.
1: 인지 부조화가 와요. 네, 지금 잠을 못 자서 그래요.
0: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1: 잠을 못 잔 상태라서.
2: 육아에 시달려서 그래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2: 자, 우리 그 가수 최수호 씨께서 지금 환희 씨.
3: 네.
2: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환희 씨가 또 트롯에 도전을 하셨기 때문에.
1: 아, 맞아요.
2: 그분이 함께 조인으로 콘서트를 하신다고요?
3: 네,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0: 제목은 또 이제 플라이 위시라고 보러 오신 모든 분들도 다 같이 날아가자 좀 잘 되자 하는 의미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1: 근데 어떻게 딱 두 분이 함께 하게 된 거예요?
0: 저도 이제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환희 선배님 하면은 솔직히 가요계에서 엄청 대선배.
1: 그렇죠.
0: 너무 존경하는 형님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같이 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마리 씨가 돼가지고.
1: 진짜요?
2: 아, 진짜로?
1: 같이 회사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0: 전혀 아닙니다.
3: 전혀 아닌데.
2: 프로그램을 같이 하셨죠?
0: 네, 경연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3: 현역 가왕을 같이 하면서.
0: 또 너무 좋은 기회로 전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1: 와, 바쁘시겠다.
3: 그러니까요.
0: 심심하시면 좀 오세요.
3: 지난 주말에 수원에 공연이 있었고요.
0: 네.
3: 거기 갔다 오신 분 계시죠?
1: 네. 오,
2: 이거 다 오셨네.
1: 오들 가다 다 가시는구나.
2: 네. 최고였어요.
1: 에너지가 너무 좋으세요.
3: 재밌어요. 알았어요.
1: 진짜 텐션이 너무 좋으세요, 팬분들이.
2: 그러니까요. 아니 후기도 있어요. 환희 형 앞에서 애교를 엄청 부렸다는 후기가 있던데.
0: 이게 저는 이제 환희 형 다들. 아시다시피 엄청 무뚝뚝하시고 살짝
3: 거기 약간 진짜 상남자 스타일.
0: 네, 진짜 상남자시여가지고 제가 살짝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환희 형님의 애교를 좀 봐야겠어요.
3: 환희 애교 보기가 쉽지 않은데. 네.
0: 근데 또 너무 귀여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많이 아양을 떨고 있습니다. 애교를 떨고 있습니다.
3: 자, 6월 13일, 14일 일산 고향으로 또 공연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사내 컨설팅 하기 전에 최수호 씨 라이브 한 곡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한번 소개를 직접 해주시고.
0: 말씀드렸던 현역강에서 불러드렸던 나불도 연가.
3: 나불도가 뭐야?
0: 나불도가 이름이? 영암 안에 나불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1: 지역이에요?
2: 지역이구나.
3: 나불도 연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4: 다 같이 소리 질러!

0: 와,
1: 너무 좋다.
2: 오, 열창이네, 열창.
0: 아니, 약간 진짜 공연장 같아요. 약간 콘서트 한다는 걸 본 것 같아.
3: 반응 너무 좋으니까.
2: 아, 무대 매너도 너무 좋네요.
3: 맞아요.
0: 노래도 너무 잘하네. 신나고.
2: 아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유가 있어.
0: 여유도 있고 팬분들도 뭐.
1: 구호가 원래 있는 건가요?
2: 예. 아. 네, 알았어요. 자, 사랑의 콜센터 이제 코너 설명해 보겠습니다. 코너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콜센터 문자 게시판을 뒤적뒤적 해갖고 아무나 뽑아갖고 그냥 즉석으로 전화를 걸어버리는데 아,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래를 불러 제껴버리는 곧단 코너가 되겠어요.
1: 맞습니다. 전화를 받고요. 저희 라이브를 끝까지 들으시면요. 저희가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0: 네, 하지만 저희 노래를 끝까지 안 들으시고 전화를 끊어버리신다. 하, 그렇게 하면 미션 실패. 10만 원 상당의 선물은 없어요.
2: 이 사랑의 콜센터를 주로 저희가 레귤러하게 수요일 날 생방 전에 네. 네, 1시 정도에 녹음을 하기 때문에
3: 맞아요.
2: 그때 이상한 전화로 전화가 온다. 네, 서울 번호로 전화가 와서 노래를 불러준다. 아, 거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 네, 모르는 번호셔서 굉장히 의심하고 전화를 끊으시는데 맞아요. 아무도 전화를 해서 노래를 라이브로 부르지 않아요.
2: 그래요. 그럼 어떤 보이스피싱이 전화해서 노래 불러줍니까? 그런 건 없다는 거. 네. 자, 오늘 사랑의 콜센터 첫 번째 역시 랄라!
0: Let's go!
2: 자, 오늘 어떤 노래인가요?
0: 아, 오늘 어쩐지 이 노래를 부르고 싶더라니. 저 수호님이 오셔서 그런가. 바로 방시리의 아싸루비에.
1: 아,
0: 아싸루비에 준비했어요.
2: 아싸루비에.
0: 네.
2: 자, 문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수호 씨부터 하나씩 읽어볼까요?
3: 네. 5168님. 어린이집 교사인데요. 아가들과 신나게 물감놀이를 하고 퇴근하는 길입니다. 제가 랄라님 팬인데.
2: 랄라님이래요. 랄라.
3: 어, 이거 오타.
0: 많은 분들이 랄라라고 부르세요. 아, 진짜로.
1: 헷갈리시니까.
3: 아, 진짜요?
0: 많은 분들이.
3: 제가 랄라님 팬인데 컬트쇼 하는 시간이 아기들 낮잠 잘 시간이라 조용히 웃고 있네요.
0: 아, 맞네.
3: 하루하루 더워지는데 모두 화팅 응원합니다.
2: 아, 낮잠 잘 시간. 애들 밥 먹고 낮잠 잘 시간이야.
0: 아, 지금도 약간 지금 재우고 계시려나? 아, 지금 전화하면 딱인데.
2: 이때 지금 점심 시간일 수도 있죠. 아직.
0: 아기를 또 먹이고 딱 1시에서 2시 정도에 그때 재우거든요. 우리 서병이도 가입거든 어린이집을. 아, 받으면 좋을 텐데. 우선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2880님 안녕하세요.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 두 분이 국밥을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육을 서비스로 드리는 영수증 리뷰 이벤트를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잠시 뒤 어르신 한 분이 저를 부르시길래 가봤더니 제가 드린 영수증 뒷면에 볼펜으로 빽빽하게 리뷰를 적으신 거 있죠?
2: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영수증에다가
0: 영수증 리뷰 이벤트니까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올리는 방법을 차근차근하게 다시 설명해드렸고 귀엽다, 어르신들은 알겠다면서 계산을 마치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제 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국밥이 참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갈게요.
1: 아, 귀여우시다.
3: 아, 너무 귀여우시다. 아,
2: 서비스 드려야 되겠다.
1: 그러니까 다음에 오시면.
2: 영수증 리뷰 이벤트 말 그대로 그냥 하신 거잖아요.
1: 그렇죠.
2: 위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적어갖고.
0: 아, 진짜 정성이다.
1: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4498님 오늘 오전 상암동에서 김태균님을 만났어요.
2: 나이스.
1: 검은색 민소매티에 회색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선글라스 쓰고 계셨습니다. 운전하는 중 아니었으면 뛰어갔을 텐데 너무 아쉬웠어요.
2: 아, 이게 최근인 것 같은데요.
0: 제보가 많이 와요.
1: 그렇죠.
2: 예, 상암동에 사니까 제가 워낙에 좀 돌아다니면서
1: 민소매티
2: 운동도 많이 하고 네. 아마 이제 제가 운동하러 가는 길에
1: 아~
2: 예, 슬리퍼 신고 선글라스 끼고 지나가는 걸 보신 모양이네요. 예, 그딴 길이었습니다.
0: 아, 근데 재밌는 사연들이 많은데 아, 저는 사실 제 팬이라고 하셔서 그 어린이집 교사분께 전화를 하려고 그랬어요.
2: 일단 해봐요. 뭐.
1: 해봐요.
2: 네, 받을 수도 있잖아.
1: 안 되면은 넘어가면 되지.
0: 아니, 국밥집이 너무 크지 않나요? 영수증
3: 리뷰가? 아, 너무 귀여우셨어요. 국밥집.
2: 아, 국밥집 너무 귀여워.
0: 영수증 리뷰 이벤트. 아, 어떻게 할까요?
2: 리뷰를 먼저 할까요?
0: 리뷰로 먼저 해볼까요?
2: 리뷰를 먼저.
0: 네. 안 받으실 수도 있어서 진짜 라이브거든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2: 그 영수증 뒤에다가 어르신이 뭐라고 썼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1: 맞아, 궁금해.
2: 예.
3: 아, 그렇네.
2: 아니야 지금 바쁠 시간. 아,
1: 아, 그러네. 점심시간이네.
0: 국밥집 어린이집 다 바쁘네요.

0: 점심시간 어떡하죠?
1: 이겨내야죠. 이겨내는 겁니다.
2: 그럼 그래도 해보자.
0: 해보자. 국밥집, 국밥집 먼저 해보고 그러면. 네.
1: 그래.
2: 아 근데 조금 적으신 게 아니고 볼펜으로 빽빽하게 적으셨대잖아요.
3: 아, 저도 궁금해요.
4: 뭐. 아 근데 너무 맛있었나 보다.
2: 어 국물은 깊이가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 예.
4: 오래 장시간 우린.
2: 어 순대는 참 맛있었고. 예.
0: 요즘 젊은 것들은 영수 중에 리뷰를 쓰나 보네.
5: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국밥집 운영하시죠? 사연 보내셔서 연락했어요. 전 랄랄이고요. 그 영수증 리뷰 이벤트를 어르신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영수증에 길게 적으셨다고 사연을 보내셔서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2: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0: 지금 저희가 지금 녹화 중인데 저희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하나 불러드릴 건데 끝까지 들으시면 또 상품이 있거든요.
2: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0: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하세요? Let's go!
2: 그러면 안 돼요. 아싸로비야! 아, 신난다. Come on!
0: 들으셔야 돼요.

0: 아, 이 노래 너무 좋다.
1: 아, 좋다.
2: 세르비아, 세르비아, 비아.
0: 자, 과연 이 신나는 노래를 끝까지 듣고 전화를 끊지 않았을까요? 자, 국밥집의 얘기, 영수증 리뷰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전화 받아주세요.
3: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0: 성공!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아, 컬투쇼예요.
4: 아, 예. 아, 너무 지금 놀래가지고.
0: 그러니까 지금 되게 바쁠 시간이라 안 받을 줄 알았거든요.
3: 그러니까요.
4: 네, 저 회사에서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산책 한 바퀴 하고 들어가는 길에
0: 회사예요?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4: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에.
3: 아, 정말 다행이다.
4: 도와드리고
1: 다행이다.
0: 아, 네. 다행이네. 우리는 국밥집 지금 바쁠까 봐 전화 안 받을 줄 알았어.
4: 아, 네. 도와드릴 때 그렇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아~
0: 그러니까 네. 거기 영수증 뒤에다가 어르신이 뭐라고 빽빽하게 뭐라고 적으셨어요?
1: 너무 궁금해요.
4: 네, 너무 맛있게 먹었다. 국물이 너무 끝내준다. 그러면서 하면서 진짜 빼곡하게 쓰셨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었던 거죠.
0: 아~ 그렇지. 네. 그거를 본인이 직접 어디다 올리지 블로그로 같은데 이렇게 어르신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면 저
4: 편육... 아, 이제 요 오늘 이제 방송이 나왔으니까 어. 이거 이제 나온 걸로 해서 저 올리려고요.
0: 그러면 이제 편육 서비스 드리는 겁니까 그 어르신 오면?
4: 예. 만약에 이거 보시고 이제 그 어르신분들 다시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때는 다 무조건 다 공짜로 서비스 다 해드려요.
0: 너무 귀여워. 영수증 뒤에다 빼고 쓰신 게.
4: 네, 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짜.
3: 아니 근데 저희도. 문자를 또 이제 그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또 문자가 또 오셨잖아요.
4: 네.
3: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4: 그건 이제 해가지고 방법을 이제 다시 알려드렸는데 아, 할 수 있겠다 이제 하셔가지고 이제 해서 나가셨는데 차가 이제 한 30분 넘게 정차를 하고 있어서 아, 내 리뷰 쓰시고 가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차가 이제 출발함과 동시에 이제 제 핸드폰으로 이제 문자가 와서 이제 아.
3: 또 리뷰가 아, 한 통 도착했네요.
4: 네, 그래서.
1: 두 번째 리뷰.
3: 영수증 리뷰, 문자 리뷰.
0: 국밥집인데 네. 무슨 국밥일까요? 돼지국밥, 순대국밥, 무슨 국밥, 소고기국밥?
4: 저희 순대국밥집입니다.
1: 아, 순대국밥. 동네가 어디
0: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
4: 저희 윤건능. 수원 윤건능 쪽에 있는.
0: 수원.
1: 수원.
4: 윤건능.
0: 윤건능.
3: 윤건능?
4: 네네.
0: 능. 윤건이라는 그 분의 능이 있는 거 근처에.
3: 윤건능?
4: 네, 윤건능.
3: 윤건능?
4: 네.

0: 발음이 좀 어렵다.
1: 그게 뭐예요?
2: 네.
3: 아 사도세자.
1: 사도세자의 윤건능?
2: 네네.
3: 아 거기 옆에 윤건능 옆에 있는 순대국밥집 이름이 뭐예요?
2: 저희는 극진옥이라고요.
3: 극빈옥.
4: 오 맛있겠다.
1: 예. 극진옥.
2: 네.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한다.
0: 아 극빈이에요. 극진이에요.
3: 극진하게 모시겠다.
2: 극진. 극진하게 모시겠다.
1: 극진옥 아바이 순대 네. 맞나요?
2: 예 맞습니다.
3: 오, 지금 리뷰가 183개가 달려 있고.
1: 어 새로 오픈으로 돼 있어요.
2: 예.
4: 아 최근에 오픈하셨구나.
2: 예 저희 한 두 달 조금 넘었어요.
1: 어 진짜 맛있게 생겼다. 아바이 순대가. 오, 예.
3: 저희가 생겼네요. 지금 메뉴를 다 보고 있거든요. 얼큰 순대. 아바이 공포의 막국수는 뭐예요?
2: 굉장히 매운 막국수인데.
0: 아, 매워서.
2: 진짜, 네. 맷부심 있으신 분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공포의 막국수.
3: 와 윤건능 옆에 있는. 극진옥 아바이 순대.
1: 아 맛있겠다.
3: 네. 와. 얼큰 순대국 맛있어요?
2: 얼큰 순대국도 예 좀 좀 맵거든요. 네. 매운 거 좋아하시면은.
3: 제가 지금 얼큰이기 때문에.
2: 네.
3: 저 얼큰이 순대국을 많이 먹습니다.
1: 아 리뷰가 좋아요. 네. 아 그 얼큰이가 그 얼큰이가 되는군요. 아 제가 지금 순대국밥에 너무 정신이 팔렸는데요. 제 노래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2: 네. 네.
1: 1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3: 10만 원 상당의 선물이에요.
1: 감사합니다. 네.
0: 축하드립니다.
3: 언제 그 근처 가면 꼭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2: 네, 너무 감사합니다.
3: 대박 나세요.
1: 축하드려요.
2: 네.
4: 축하하세요.
3: 랄랄 성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음.
0: 아, 알겠습니다.
3: 어렵지 않죠.
4: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3: 예예.
4: 하연이 너무 재밌네요.
1: 진짜 쫄려요. 아, 오, 쉽지 않아요.
3: 자, 이렇게 해서 랄랄 성공했고요. 4부로 넘어가서 계속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난 이제 DJ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2: 붐샤칼라
1: DJ도 웃고
2: 샤칼라
1: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소리 질러.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오늘이 세계 감자의 날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감자튀김

0: 하면은 프랑스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겠지만 감자튀김의 기원은 벨기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벨기에 사람들이 강이 얼어서 물고기를 잡기 어려워지자 감자를 튀겨서 먹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벨기에의 감자튀김은 색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낮은 온도에서 한 번,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 다시 한 번 튀겨내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감자튀김이 완성된다고 하죠. 또 벨기에 사람들은 감자튀김을 케첩 대신에 마요네즈에 찍어 먹는다고 하는데요. 혹시 벨기에에 가신다면 마요네즈의 감자튀김 조합 한번 도전해봐도 좋겠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트롯 밀크남 상남자 최수호 씨와 함께 사내 콜센터 사무의 문을 엽니다.
1: Let's go! Let's go!
2: 정말 너무 기대돼요.
3: 우리 그 랄라는 또 우리 발리 여행을 다녀온 영상이 올라왔네요. 좋겠다. 우리 네. 가족끼리.
2: 네, 가족끼리 발리를 다녀와서
3: 갔다 왔네.
2: 네, 너튜브에 올렸어요. 네. 서민이가 좀 커가지고 이제 괜찮고 이제 좀 쉬울 줄 알았는데 훨씬 힘들더라고요.
3: 왜요? 왜?
2: 말을 하니까 서민이 몰래 재우고 이제 수영이라도 좀 해보려고 엄마 뭐해?
3: 어머머머.
2: 엄마 어디 가? 아니야 엄마 잠깐 물에 빠진 거야. 막 아니야
0: 왜 수영 아니야 수영 아니야
2: 왜 그러면 나도 할 거 계속 그러니까 아기가 낮잠 잘 땐 자야 되고 하는데 엄마 하는 거 다 따라 하잖아요. 오히려 더 못 쉬고 와 진짜
3: 너무 귀여워.
4: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2: 동요 틀고 막 춤 추고
4: 끼가 많아.
3: 텐션이 너무 좋지. 지금 정확히 몇 개월 된 거죠?
2: 지금 22개월인데 4살 반만 해요 애가.
3: 그렇지.
2: 아니 몸무게랑 키가 똑같아요.
3: 얘 말도 좀 빨리 한 거 아니야?
2: 말도 많이 빠르고 예. 4살 반이랑 똑같습니다.
3: 예. 양치도 막 혼자 해.
2: 예.
3: 와 대박이야.
2: 많이 쑥쑥 크더라고요.
3: 대현아.
5: 너무 귀여워.
3: 이 정도 클라면 아직 멀었다.
4: 저는 아직 예, 쳐다보지도 못해. 예.
2: 22개월. 예.
3: 최수호 씨 트로트 전문 음악 시상식. 2026 K-트롯 그랜드 어워즈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이었나요?
5: 이게 탑10 상이어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
3: 근데 2026년에 K-팝 트로트 네. 중에서 탑10 안에 든 거예요.
5: 맞습니다. 근데 이때도 시상 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네네. 시상 멘트 같은 거를
3: 수상
5: 수상 멘트 같은 거를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3: 그러면 오늘 좀 할래요? 지금?
5: 좀 해도 돼요.
3: 네, 제가 좀 해드릴게요.
2: 이게 항상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나잖아. 맞아. 이게 너무 아쉽고.
3: 자 2026 K-pop 어워즈 트러블 자 과연 오늘 후보에 오르신 분들 중에 과연 어떤 분이 탑10 상을 받게 될지요. 자, 오늘 수많은 스타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이 상의 주인공은 바로 최수호!
5: 감사합니다.
3: 자, 최수호 씨.
5: 네.
3: 상 받으시고요.
5: 감사합니다.
2: 탬버린을 전달했어요.
3: 네네, 이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5: 정말 이런 상 받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했고 꼭 이런 자리 오면은 부모님 언급 꼭 하고 싶었었습니다. 부모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래오래 저보다 오래 사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3: 부모님 입장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식보다 오래 살면 기분이
4: 불현대 그거.
2: 팬들 얘기 안 했다고.
5: 우리 수상사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사실 팬들은 얘기했어요. 놓지 않고 얘기를 했고 이 상 받은 것도 우리 팬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2: 부모님 얘기를 못했구나.
5: 부모님 얘기를 못해서 너무 한이었어.
2: 마음에 걸렸구나.
3: 그럼 얘기했다는데 뭘 또 하라 그래요?

0: 수강사 사랑해요.
1: 자, 좋습니다. 그리고 수호 씨가 약물 운전 예방 캠페인에 참여를 또 했네요.
0: 네.
1: 와, 이게 뭐예요, 약물?
0: 아, 저도 생소했어요. 약물 운전은 몰랐었는데.
1: 그러니까 독한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약간 그
0: 졸음 유발,
1: 졸음 올 수 있고.
0: 그게 또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1: 안전 운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0: 항상 항시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 약사 선생님께 가가지고
1: 이 약을 먹으면 운전해도 되냐?
0: 꼭 확인을 하시고 맞아요. 운전을 하셔야 된다 하더라고요. 감기약 포함. 여러분 아시겠죠?
1: 먹고 나서
2: 소름이 오고 막 몽롱해지고 이러니까.
1: 왜 하세요? 네. 이렇게 하면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0: 또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1: 아, 네네네. 좋은 캠페인입니다.
2: 예.
1: 네. 네. 이렇게 좀 나눔을 같이 실천을 해야 돼요.
0: 맞습니다. 네.
2: 근데 이게 최수호 씨 노래 큰 거 온다를 이용해서 찍었다는데 한 소절 시원하게 한 번만
0: 큰 거 온다요?
2: 네,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0: 제가 이제 후렴
1: 후렴 부분
0: 큰 거 온다.
1: 나 얘기하는 거야? 큰 거 온다.
0: 아니야.
2: 뭐야? 끝이에요?
0: 아니에요.
2: 아, 끝이에요? 끝이에요?
0: 끝이에요. 이게 EDM이어 가지고
3: 아, 이때 네. 이제
0: 실제로 들어야 좀
2: 아, 그럼 머리 큰 거 온다로 한 번만.
3: 아모르 파티 느낌이네.
0: 머리 큰 거 온다.
2: 아, EDM이구나.
0: EDM이었습니다.
1: 그러네요. 자, 이제 사니 콜센터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딕팡 스킴 태형. 지금 뭐 정신이 없을 텐데 네. 예, 지금 잠을 잘 못 자갖고 그래도 신나게 잘 놀아줘야 됩니다. 오늘 어떤 노래 준비했나요?
3: 저는 그 이광조님의 즐거운 인생.
0: 아, 명곡이에요.
1: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0: 너무 좋아요.
1: 이 노래 알아요?
0: 알죠.
3: 아, 요즘에 이게 약간 그 쇼폼에 되게 많이
0: 맞아요.
3: 나왔어요.
0: 맞아요.
3: 네, 약간 유행하고 있어가지고
1: 아, 그렇구나. 해봤습니다. 즐거운 인생. 자, 후보 문자 읽어볼게요. 수호 씨부터.
0: 네. 1203님. 저는 초5인데요.
1: 초5인데. 초5처럼 읽어야 돼.
4: 저는 초5인데요. 오늘 수영학원에서 축제를 했어요.
1: 축제인데 아이로 썼어.
4: 너무 어인데. 귀엽네요. 자유형 대표로 수영장에 입장을 했어요. 너무 긴장을 해서 접영 시범 차례 때 같이 출발해서 오타가 너무 귀엽네요. 자유형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래도 잘했다고 문화상품권 2만 원을 받았어요. 너무 좋은 하루였어요.
2: 봤었어요로 왔네요. 봤었어요.
0: 너무 귀엽다.
1: 와.
2: 너무 좋은 하루였어요.
1: 이주람 학생이 보냈네요.
3: 네. 귀엽다. 아, 접영 어려운데.
1: 접영 어렵지.
3: 네,
1: 접영 잘못하면 네. 물에 빠진 것처럼 보여요.
3: 허우적
2: 진짜. 네,
3: 허우적 돼가지고.
2: 맞아, 그게 엄청 힘들대요.
3: 네, 호흡과 힘이 엄청 필요해요. 맞아요. 자, 그리고 또 2011님 작년 5월 19일 넷째 꿀떡이 출산 소식이 소개됐던 내자매의 아빠입니다.
1: 내자매 아빠.
3: 야, 그리고 또 와이프랑 알뜰하게 살림해서 올해 5월 1일 평택역 앞에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를 인수했어요. 컬투쇼 애청자라서 5월 31일까지 배달 주문할 때 요청사항에 컬투쇼 세 글자 적어주신 분들께는 작지만 초코파이 밑땡을 선물로 아 초코과자 초코과자 밑땡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가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이거는 저희가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이분한테 연결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3: 그러니까요.
2: 이벤트를 해주는데요.
1: 그러니까.
3: 이벤트 소개도 해드리고요.
1: 자, 어디다 해볼까요? 그냥 거기.
3: 네, 거기.
0: 네.
1: 꿀떡이네.
0: 애청자.
1: 네 자매 아빠. 와.
2: 와, 요청사항에 컬투쇼 하면은 서비스가 오는 거예요.
1: 그래. 컬투쇼를 정말 좋아하시는 모양이다.
2: 와, 최고다.
0: 네 자매 너무 부럽다.
1: 자, 전화 가겠습니다. 평택역 앞에. 아까는 윤건능 앞에 있었죠? 윤건능. 이거는 평택역 앞에.
3: 여보세요?
5: 여보세요?
3: 아, 네, 그 내자매 아버지시잖아요. 지금 이제 요거트 가게 인수하셨다고 했는데 뭐 이벤트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 예, 예,
3: 어떤
1: 예.
3: 이벤트인지도 좀 소개도 해
1: 문자를 주셨으니까.
3: 문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연을 지금 읽은 중이거든요.
2: 지금 이 사람이 잠을 못 잤어요.
1: 너 누구예요? 너 누구냐고요?
3: 제가 딕펑스 김태현인데요.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 드릴 거예요. 그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시면요. 이제 그 홍보도 하고
2: 이 사람은
3: 선물도 드리거든요.
2: 가수.
3: 예, 저 가수입니다. 노래 하나 불러 드릴게요. 즐거운 인생.
1: 예, 예. 진짜 노래 끝까지 들으시면 선물 있어요.
3: 예.
1: 보이스피싱이 아닙니다.
0: 의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3: 오케이.

0: 감사합니다. 예.
1: Come on, let's go. 아, 싫어다.
2: 자,
3: 과연 이 즐거운 인생을 끝까지 듣고 가게를 홍보할 기회를 잡으실지. 자, 전화 받아주세요.
0: 네,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1: 와, 역시!
3: 써머! 아, 아니, 넷째, 넷자매. 아, 와이프랑 알뜰하게 지금 살림을 해서 또 아이스크림 가게, 요거트 아이스크림 인수를 하셨다고요?
4: 네네.
3: 지금 여기 아. 어딘지 알고 계세요, 지금?
4: 네, 컬투쇼요.
3: 그렇지!
2: 아. 너무 애청자 같아요.
3: 그러니까 어. 완전 애청자시죠?
4: 예, 예, 자주 계속 듣고 있어요.
0: 딱 들으실 때부터 느낌이 좀 왔어요.
3: 그러니까 아. 지금 저 디펑스 김태현 씨께서 직접 라이브로 노래를 불러주신 거고 옆에 랄랄 나와 계시고요.
2: 네, 안녕하세요.
4: 아, 네, 안녕하세요.
2: 잠을 못 자가지고.
0: 네, 제가 예, 너무 예. 좀 횡설 수설했죠.
3: 예. 그 트로트 황태자 여기 지금 최수호 씨도 나와 계세요.
0: 아, 안녕하세요. 아,
4: 네, 안녕하세요.
5: 네, 상남자 최수호입니다.
3: 아, 근데 지금 가게 오픈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4: 예, 오픈은 11시 하고요. 마감은 2시 반에 하고요. 새벽.
3: 아, 그럼 그 되게 짧게 어? 하고 많네.
0: 엄청 짧게.
4: 아니요.
2: 새벽 2시? 아, 새벽에.
4: 네.
0: 아, 그런
3: 아이스크림 가게를 새벽까지 하는 거예요?
0: 아, 근데 요즘에 워낙 야식으로도 많이 시켜 드시고 배달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인기가 엄청 많죠. 요거트 가게.
4: 네.
3: 근데
4: 네.
3: 배달 주문할 때 컬투쇼 세 글자를 적어서 보내신 분들께는 초코 과자를 선물로 주신다면서요.
4: 예, 제가 5월 달까지라고 썼었는데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6월 달까지 연장을 할게요.
3: 한 달 더 연장.
2: 와, 이거 최고다.
3: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아땡 그거예요?
4: 네, 맞아요.
3: 와, 너무 맛있지.
2: 평택역점이에요?
4: 평택역점이요. 원래
0: 평택역점.
4: 네, 원래 차려 있었는데 다른 분이 하고 있다가 저희가 5월 1일날 인수해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3: 야,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고 전화를 드린 거야. 지금 토요일 거 지금 녹음하고 있거든요.
4: 아, 예.
3: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배달할 때 컬투쇼를 적어서 하신 분과 직접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컬투쇼 듣고 왔는데요, 이렇게.
4: 아, 당연히 드려야죠.
2: 좋다, 진짜 좋다. 후하시다. 평택에 사시는 분들 부럽다.
3: 예,
2: 저희 핫서비스잖아요.
0: 베이스 치는 데 평택 사는데.
6: 올라오세요, 평택.
3: 아내분도 계시는구나.
4: 예, 같이 있어요.
2: 먹고 싶다.
3: 그러면 이제 두 분이 합작으로 딸을 낸 난 거 아니에요?
2: 그럼 다른 사람이랑 했을까요?
3: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딸 부잣집이네.
4: 네.
2: 아,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3: 그래, 지금 이게 주말에 토요일날 방송되니까 딸들한테 다 같이 들으라 그러고 토요일날 딸들 이름 얘기하고 아빠가 한마디 하세요.
0: 너무 좋다.
4: 윤아, 윤서, 윤채, 윤희 아빠가 좀 무뚝뚝하지만 많이 사랑하고 항상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2: 아,
0: 좋다. 아.
3: 원래 이 무뚝뚝하신 분들이 자제분들을 많이 이렇게 생산하세요.
0: 아, 그래요?
3: 이제 말로는 표현 못하는 거를 이제 몸소.
0: 네. 아, 행동파.
2: 아, 아빠 최고다.
3: 자, 그러면 선물 드려야죠.
0: 아, 네. 노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1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 축하드려요. 아,
0: 축하해요.
4: 감사합니다.
3: 대박나세요.
2: 대박나세요.
4: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0: 네.
3: 평택역 앞에 있는 요아땡.
0: 요아땡.
3: 네, 많이 가지시고 컬투쇼 이렇게 적어서 배달 요청 사항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네, 초코 과자를 드린답니다.
2: 어, 꿀팁이다.
3: 직접 그러니까, 너무 좋다. 컬투쇼 얘기하면
2: 최고다. 네. 최고.
3: 좋다. 이제 최수호만 남았습니다.
0: 네. 아.
2: 빨리.
0: 저만.
3: 너만 성공하면 돼요.
0: 아,
3: 다 성공해요. 예. 어떤 노래 준비했나요?
5: 저는 이제 명곡이죠. 남진 선배님의 님과 함께.
3: 예. 아. 좋지. 빠라빠빠. 기대된다. 이 노래가 벌써 기대된다. 예. 네.
5: 아, 노래 부르고 싶은데.
3: 자, 후보 문자 먼저.
5: 네. 2344님. 토요일 방송은 수요일에 녹화라니. 다음 주 27일 수요일 제 44번째 사땡 생일인데 축하 전화 콜.
2: 어? 잠깐만.
3: 오늘이네.
2: 잠깐만. 어? 그럼 오늘이 생신이시고 이 코너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3: 그러네, 알고 있다는 얘기.
2: 무조건이네.
5: 오늘 생신이시네요.
2: 이거 무조건 받으시겠네. 이거 진짜 안 받으면 사람이 아니다.
3: 그러니까
0: 거의 그냥 진짜 문제 있다.
2: 자기가 보내놓고.
3: 진짜 오늘 생일인 거 아니야.
2: 아니, 네,
0: 지금 생일이 있어.
3: 근데 오늘 녹음하고 있는 이날이 지금 생일인 거잖아요.
0: 네.
2: 와. 생일 선물까지 받을 수 있고.
0: 수요일 녹음하는 것도 아시고.
2: 아, 최고인데요. 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네, 8984님 퇴사 기념으로 언니랑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시작했는데 언니는 새벽 7시부터 빡센 관광을 원하고
3: 아, 힘들어.
2: 저는 제주도 현지인처럼 쉼을 원해서 2주 만에 대판 싸웠습니다.
0: 아이고.
2: 언니가 제가 자고 있을 때 혼자 서울로 가버렸고요.
3: 아...
2: 저도 혼자는 무서워서 정리하고 올라왔습니다.
3: 2주 살기가 됐네요.
2: 이제 아깝다. 친언니랑은 여행은 절대 안 갑니다.
7: 안 맞아. 아, 그래요? 같은 가족이어도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 안 맞아요.
0: 왜 싸우셨을까?
2: 같이 가서 따라 올라온 거 아니야. 아.
7: 근데 언니는 이제 막 야 이왕 왔으면 뭐 부지런해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야지. 뭐 그러려면 여기 뭐 알았어? 아! 뭐 이렇게 된 거지 언니가.
2: 한 달 살기는 원래 쉬는 거야. 어. 이렇게 원래 하는 게 제주도 살이야 이러면서 쉰 거지.
0: 너무 안 맞아.
2: 아이고.
0: 자 그리고 또 6236님 이제 12년간 운영하던 공방도 안녕이네요. 마음이 시원섭섭 아쉬움이 잔뜩 남아요. 제 여전한 마음에 컬투쇼로 달래보려고 합니다. 힘내라고 수고했다고 신나는 음악 틀어주세요.
7: 예, 공방 12년간 하시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0: 수고하셨습니다.
7: 자 음악 틀어드리고 뭐 재밌게 놀아드릴 테니까 듣기는 하세요.
2: 네. 어디 해볼까요?
5: 아 아무래도 생신이시니까
2: 가야죠 진짜. 아, 네. 아, 이런 그래, 사연은 지금 정말 없어요. 아,
7: 자, 안 받기만 해봐 진짜.
2: 진짜 안 받기만 해봐.
7: 자 문자로 보십니다. 아니 뭐, 무대로 보십니다. 문자로 보십니다. 문자로 2344. 와, 이 콜센터를 안다는 거잖아. 수요일 녹음이라는 것도 알고. 아,
2: 2344 님이신데 44번째, 44번째 생일이에요?
7: 오, 2344.
5: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7: 컬투쇼만 얘기 안 하면 돼요. 딴 거 다 해도 되는데.
8: 고객이 통화 중입니다. 아. 다음에 다시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0: 야, 이것도 아, 생각 못 했네.
2: 아, 근데 이건 잠깐 기다려 봐야 돼. 솔직히 진짜.
5: 아니, 아, 생신이시니까 전화도 많이 오시고.
2: 바쁘시겠죠.
5: 아, 생일. 어. 44번째면 생신.
7: 아니, 생일이라고.
5: 생일.
7: 야
5: 생일.
7: 죽기 전까지도 생일이라고 해준 걸 좋아해.
2: 맞아.
7: 자 갑니다. 2344 다시 한번 갈게요. 통화 중이어서 한 번 더 걸어보겠습니다. 안 받으면 본인이 원해서 간다. 자 전화 받아야 돼. 전화를 받아야 돼.
9: 여보세요.
5: 어, 안녕하세요. 오? 저 가수 최수호고요. 현역광 나왔고요. 미스터트롯 2 나왔고요. 그리고 생일 축하 너무너무 축하드리시고요.
7: 오늘 생일이시죠?
5: 오늘 생일이시잖아요.
7: 예, 오늘 생일.
5: 44번째 4땡 생일 맞지요?
7: 예예. 예. 그 축하 전화를 예, 콜을 했기 때문에.
5: 축하 전화를 콜을 했기 때문에.
7: 네, 저희가 전화한 제가 거예요.
2: 제가 사연 보냈잖아요. 사연.
5: 그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멋진 노래로 함께
2: 보내왔다고 이미.
5: 끝까지 들어주시면은 상품도 있습니다. 꼭 절대 끊지 말아주세요.
7: 예, 예.
5: 노래 불러드릴게요.
7: 예, 이 방송을 알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0: 네. 예, 맞아요. 수요일 녹음이잖아요.

0: 300년 살고 싶어. 생일 축하합니다.
1: 됐다. 야, 노래 완벽했어.
2: 아, 너무 좋아요.
1: 과연 이 코너를 노리고 문자를 보내신 생일 딱 이 날이신 2344님은 수호의 노래를 끝까지 듣고 전화를 끊지 않았을까요? 자, 최소군 전화 받아주세요.
0: 여보세요?
3: 여보세요? 네!
1: 대박. 야, 2344님.
3: 네.
2: 당신, 생일 축하해요.
1: 당신이 원한 대로 됐어요.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축하 전화 콜 해갖고 우리가 전화한 거 아니에요?
3: 와, 대박.
1: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생일 오늘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미역국은 먹었어요?
3: 아니요, 일하고 있어요.
2: 아이고.
0: 평일이어가지고.
2: 뭐 약속 있어요, 오늘?
3: 저녁에 이제 가족들이랑 외식.
1: 외식 이제 결혼을 하셨구나.
3: 네.
1: 아, 그럼 남편이 이제 또 저녁에 맛있는 거 이렇게 또 외식 잡아놓고 선물도 준비했겠지.
3: 그렇겠죠.
1: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3: 아, 저 속눈썹 샵 하고 있어요.
1: 아, 속눈썹 샵.
4: 속눈썹.
2: 속눈썹 샵.
4: 연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0: 손기술이 네네네. 정말 좋으신 거예요.
1: 그러면 이게 개인 샵을 하시는 거예요? 운영하시는
3: 네.
1: 거예요? 잘하세요?
3: 네.
0: 받으러 가시는 게.
1: 아니, 어딘데? 야, 이거
2: 궁금하잖아.
1: 홍보해 드리려고 그래요.
3: 아, 김해에.
4: 김해.
2: 김해. 궁금하다. 김해. 아.
3: 야. 얘기해도 돼요?
2: 네, 네. 네.
1: 그럼요. 김해 어디 있는 거예요?
3: 아, 외동의 애프터눈입니다.
0: 야, 애프터눈.
2: 애프터눈.
4: 이름 귀엽다. 네.
5: 애프터눈.
1: 어떻게 오후에만 열어요, 거기는?
3: 아니요.
1: 애프터눈. 애프터눈이니까 눈. 눈이니까 속눈썹이니까. 예,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3: 네, 완전 최고.
2: 그럼 선물까지 드려야죠.
0: 자. 네, 이제 그 전화를 안 끊어주셔가지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상품을
1: 축하드립니다.
0: 드립니다.
2: 상품 보내드릴게요.
3: 너무 감사합니다. 네.
1: 김해 속눈썹샵 애프터는 수로 왕릉역. 여기도 무슨 왕릉역이
4: 그러니까 여기도 왕릉역이
0: 오늘 무슨 진짜. 날인가 봐요.
1: 네. 릉 옆에 있네 주로. 1번 출구에서 535m 가면 있습니다.
2: 축하드려요.
0: 생일 축하해요.
3: 감사합니다.
1: 네. 자, 이렇게 해서 수호도 성공!
0: 나이스!
1: 광고 듣겠습니다. Here we go. 쇼리 실라!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6: 리아야, 놀러 갈게.
5: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6: 리아야, 함께하자.
5: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6: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7: 레노.
8: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7: 레노.
9: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0: 자, 사랑의 콜센터 우리 최수호 씨가 콜투쇼에 처음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11: 아, 정말 솔직히 꿈만 같습니다.
10: 아, 그래요?
11: 정말 꿈에 그리던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울고 울진 않았고요. 웃으면서 이렇게 노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10: 그래요. 자, 환희하고 같이 하는 전국토 콘서트 Fly With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할게요.
11: 네.
10: 자, 랄랄 태우 씨 또 앱으로 가야죠.
12: 바로 가야죠.
13: 바로 가야죠.
12: 가야지 우리 또.
13: 육아하러.
10: 자,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신 분들, 와주신 분들, 방송놈들 모두 수고했어요. 자,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을 믿지 말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11: 감사합니다.
13: 감사합니다.

0: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스킨.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아 닥터피아.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6: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가 어려움 76%, 두피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5: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6: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7: 잘 만들었다, 몽잘.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Hobbs.
1: 황재성의 황재성.

가수 존박 씨가 너튜브에서 독일 베를린에 간 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베를린 강가에서 노래도 했지만 베를린의 유명 클럽인 베르크하인 도전 영상도 있었습니다. 베르크하인이 진짜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입구에 있는 직원이 과연 우리 클럽에 맞는 사람인가를 판단한대요. 그런데 이게 워낙 개인적인 기준이다 보니까 옷을 화려하게 입어도 탈락, 웃어도 탈락, 화장 지내도 탈락, 친구랑 수다 떨어도 탈락, 명품 입어도 탈락, 커플티 내도 탈락, 자우지가 뭐 아무튼 인터넷에 나 못 들어갔다 라는 억울한 리뷰가 한 바가지라고 합니다. 아니 그나저나 존박씨는 그래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니 존박씨 이 소위 입밴이라고 하죠. 입장 거절당하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 궁금하네요. 결과는 존박씨의 너튜브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는 입구컷 없는 무조건 통과 클럽 황제파워입니다. 오늘도 내시는 황제파워 맙시오!

0: 들려드렸어요. 아니 그나저나 저기 대박이네요. 이 독일 클럽. 아 이게 진짜 마케 천재적인 마케팅은 바로 이건 것 같아. 인간의 도전 정신을 이렇게 끌어내서 베르크하인 이게 뭐 탈락 기준이 뭐 이래? 옷을 화려하게 입어도 탈락, 웃어도 탈락, 화장 진하고 친구랑 수다 떨고 명품 입어도 탈락, 커플 티내도 탈락. 어쩌란 얘기니? 우리는 그냥 뭐 헬스 클럽이나 저기 그 김씨 클럽 이런 데나 가시죠 여러분. 뭐 이 클럽을 독일까지 갑니까? 박준씨가 통과를 했는지는 네 영상을 제가 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베르크하인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클럽이자 테크노의 세계 수도라고 불린대요.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이벤이라고 하죠. 근데 뭐 계급장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벤을 네. 아니 만약에 그분이 그냥 평범한 외국인이면 저기 유명한 클럽에서 입벤 당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베르크하인의 입장 기준 혹시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 참고하십시오. 모든 것을 떠나서 그냥 쿨해 보이면 된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쿨한 게 뭔지. 우리는 고쟁이 입고 오셔도 대환영이고요. 그냥 내 속옷만 다 입고 오셔도 다 환영이고 황제파워는 입장 기준이 아예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못 들어온다라는 말씀 늘 저희 제가 차단합니다. 다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고 지금 영원히 못 들어오시는 분들 네 잘생기고 예쁜 분들 영원히 못 들어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아주 수월하게 통과하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트 까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0: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2: 레노.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0: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0: 黄金 power。
1: 황제파워에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릴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주말에 맛있는 거 드시라고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잠안자는 게 어딥니까? 이거 깔고 바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누워서 핸드폰 하고 계시니까 앞니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또 이거 임플란트

김현정님, 윤희진이도 입제. 이상훈님, 백화점에 옷 사러 갔는데 옷값이 왜 이렇게 비싼가요? 진심 깜짝 놀랐어요. 아하, 옷값이 또 뭐가 많이 올랐나 보군요. 요즘 소비를 끊고 있는 저로서는 지금 꽤 오래됐는데. 오, 아무래도 그 전쟁 이슈가 있어서 이게 다 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아, 물가야 좀 잡혀라, 빔을 좀 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쏠까요, 여러분? 그냥 하늘로 뿌릴게요. 물가야 제발 깝치지 말고 좀 안정되라.

이 하나는 황제 파워에는 미혼, 기혼, 청취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미혼 청취자 모여라. 그러고 보니 한 번도 이걸 엄청나게 네 아내는 남편 역이 도착하고 남편은 아내 역이 도착하는 네 가지고 밀물과 썰물이 만나는 곳이라고요. 다음 곡입니다. 전효성 반해. 조인영님, 박진아님 반갑습니다. 강동훈님, 송찬호님, 곽중영님까지

김숙정님, 내 친구 남편이 성과급을 억 단위로 받았대요. 어우, 많이 부럽다, 배 아프다. 야, 이거 뭐 뉴스에서 난리죠. 예, 네, 이런 억 단위 성과급. 혹시 우리 SBS에 그냥 안 물어보겠습니다. 없을 거예요. 아, 저 같은 프리랜서들. 부럽네요. 자, 우리 모든 빵댕이들 억 단위 성과급 받으시게 꼭 성과급 빔도 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이 성과급을 그분들만 받게 놔둘 수 없지.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져가십시오. 자, 억 단위 성과급 빔!

빵사피님,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뭐지? 이건 내가 다 썼다고? 믿을 수 없어. 아니요, 믿으셔야 합니다. 본인은 다 쓴 거 맞고요. 네, 사피님 드디어 보셨군요, 이 카드 명세서. 여기 시간 될 때마다 들여다보십시오. 다음 달 무조건 절약합니다.

오늘 출제 끝곡입니다. 레인보우 투 미.

박효정님, 김우선님 와주셨네요. 이지선님, 김재웅님, 송하옥님도 출제. 백민아님, 어제는 불광천, 오늘은 홍제천 걸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이게 뭐 한강과 바닷가만 매력 있는 줄 아시는데 이렇게 내천이 있는 동네에 내천 걸어보세요. 아유, 여기도 그냥 벚꽃 엔딩 바로 나와버립니다.

0: 돋박이를 담궜는데 완전 맛있게 됐어요.
1: 빵지 좀 줄까요?
2: 제발 제발.
3: 오이 소박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0: 아, 이 오이 소박이 요즘에 못 본 지

계란 농장에 상추를 심었는데 저 진짜 빵순인가 봐요. 다 말라가고 있음도.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그냥 심어놓고 방치하신 거 아닙니까? 네.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유나님. 자, 유나님의 밭에, 상추밭에 상추 풍년 빔 싸드립니다. 갑니다. 상추 풍년 빔.

0: 자, 이렇게 이윤아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이윤아님께는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 맛있게 드십시오. 여기까지.
0: 아니 우리 빵댕이들 근데 참 신기하네요. 주말농장 가시는 분들 문자가 가끔 도착하는데 여러분 왜 맨날 상추만 심어요? 아니 왜? 아 나 진짜 여러분 이해가 안 가. 결국 그거예요? 그냥 삼겹살. 아 지금 문자 거의 90% 주말농장에서 뭐 키우시는 분들이 다 상추만 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추가 그리고 좀 잘 크죠? 네, 생각보다 난이도도 쉽고. 아 그래서 또 상추를 고르는 것도 있구나. 아 그럼 일석이조면 맞네요. 무조건 키워야지. 키울 수도 있고 그 다 크면 뜯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새로 심는 것도 할 수도 있고. 아 상추가 좋네. 그 상추 잘 보면 여러분 이쁘지 않습니까? 여기 바닥에 이게 납작 붙어가지고 자라고 있는 상추 이거 완전체로 보신 분들 많으시죠? 꽤 이쁘더라고요. 상추랑 그리고 배추. 아 배추도 너무 예쁘죠. 예술입니다. 자 배추도 여러분 고려해 주시기를. 자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 비욘세의 러브 온 탑 준비했고요. 듣고 2부로 넘어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름철엔 대기보다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의 온도차를 이용한 수혈 에너지인데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에 이 수혈 에너지를 도입해 건물 전체의 냉난방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 소비를 35%나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획기적이죠. 기후 위기 시대, 물 에너지 기술은 지구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네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0: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레노.
1: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0: 레노.
2: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게 유니클로 감사.
3: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2: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대한민국 1등 외려 107.7 SBS 파워 FM.
8: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볼까? 9611님, 볼링장을 다녀왔는데 오늘 첫 스트라이크 쳤어요. 아따, 축하드립니다. 이재미구나. 아, 손맛이 아주 짜릿. 그렇죠. 아, 볼링장. 운동을 참, 공을 하는 운동을 잘 못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운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탁구와 볼링. 이 볼링은 말이죠, 여러분. 잘 치시는 분들 보면은 여자분들 특히 진짜 멋있더라고요. 옆 라인에서 괜히 이렇게 스텝 잘 밟아가지고 싹. 응? 이게 스트라이크 쳐도 좋기는 한데 이게 이제 스페어 처리를 이 깔끔하게 했을 때 그냥 뭐 운이지만 이걸 처리하는 방법은 모르지만 운으로 스페어 처리를 아주 깔끔하게 했을 때 기가 막히지. 볼링 너무 재밌어요. 이게 사실 그 뭐랄까 밥값 내기 이런 거 할 때 너무 좋죠. 볼링 요즘 볼링장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9611님 앞으로 저기 스트라이크 몇 번 하면 터키라고 하죠? 다 까먹었네. 세 번 연속입니까? 어쨌든 스트라이크 많이 하세요. 네. 3662님 밥 잘 안 먹는 아이한테 처음으로 백설기 떡을 잘라주었는데 아주 눈이 뒤집혀서 먹네요. 정제 탄수화물은 아기도 좋아하는구나. 아, 이게 뭐 백설기만 그렇겠습니까? 그 뭐지? 제가 제일 웃겼

했던 게 과일 쪽쪽이 아시죠, 여러분? 딸기 넣어가지고 그 쪽쪽 빨아먹는 거 있어요. 저 처음에 몰랐어요. 저걸 왜 저렇게 먹지? 근데 애들이 이가 없으니까 그 쪽쪽인데 그 쪽쪽이 안에 딸기나 바나나 뭐 이런 걸 넣게끔 돼 있어요. 그 넣고 쭉쭉쭉쭉 빨아먹는데 그것만 먹어도 애들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엄마 아빠 쳐다보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을 꼭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겨놓으십시오. 저는 그 저희 첫째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놀이기구를 타면서 중력을 느끼는 그 모습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 그 카메라 있잖아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그 거기 착 찍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태어나서 아주 경사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아주 뭐랄까 그 방지턱에서 내려오는 정도? 그 정도인데 사진 찍혔는데 저는 뒤에서 웃고 있고 걔는 혼자 엄청 긴장하고 있어요. 진짜? 아, 너무 웃기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습니다. 우리 예비 부모님들 꼭 그 순간을 남겨놓으시길. 깜빡하고 못 남겨놓으시면 안 돼요. 그 떡빵 먹는 거하고 그 딸기 쪽쪽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문자 만나보겠고요. 2부 옛날 테레비 속 유행어를 알아보는 코너 옛날 테레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할게요. 여자친구 여름여름해.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0: 스마트폰이 없어도 미국 주식이 없어도 해외여행 안 가도 마냥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엄마 아빠도 꼬맹이였던 그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옛날 테레비 자 예전 텔레비전 명코너 명대사 유행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옛날 텔레비 오늘 준비했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구닥다리 옛날 텔레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TV 속 옛날 프로그램을 보는데 결정적 장면에서 텔레비전이 꺼져버릴 거예요. 마지막에 잘린 명대사 유행어 또는 코너명이 뭐였는지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옛날 텔레비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자 아유 보자 보자 아, 텔레비전이나 한번 들어볼까.
1: 당신 부셔버릴 거야.
0: 이거 KBS 개콘이네. 이거 진짜 매주 배 잡고 쓰러졌던 그 코너인데.
2: 인규야.
3: 네?
2: 넌 왜 다람쥐의 영혼이 실려있지 않느냐?
3: 사실 어제 여자친구 앞에서 임재범 고해 부르다가 차이고 말았습니다.
2: 멍청한 녀석. 임재범의 고해도 영혼을 풀어놓으면 여자들이 좋아할 수 있다.
3: 영혼?
2: 잘 먹어라.
4: 어찌합니까 우리? 어떡해 아까 열래
5: 감히 제가 감히 그녀를 사랑합니다. 다람쥐 임재범 다람쥐 임재범 다람쥐
3: 이게 뭡니까? 추잡스럽습니다.
5: 뭐라고?
2: 감히 이 녀석 가문이
5: 석가문이
0: 자 뭐야 다음 아 이게 결정적 장면에서 왜 TV가 꺼지는 거야. 아이 정말 오늘은 정전인가? 자 여러분 오늘은 2012년 전국의 초등학생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죠. 이거 길거리에 보면은 그 한두 명씩 사랑합니다 다람쥐 이거 하는 초등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귀여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등등 뭐 기상천외한 유행어를 쏟아내면서 전 국민의 언어습관을 파괴한 상대방의 허를 찌르다 못해 멘탈까지 무너뜨렸던 이 황당무계한 마성의 코너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이 코너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이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TV 고쳐가지고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태사자 아 이것도 힌트곡이네요. 네, 태사자 도.

0: 자, 옛날 테레비 코너 하고 있고요. 아, 지금 뭐 채팅창에 네, 아주 그냥 그 당시에 했던 감사 하모니카, 네, 황제 성불하세요. 뭐 감사 하모니카는 거기까지 붙여주셨어야죠. 감사 하모니카 한국분이십니다 까지 붙여주셨어야죠. 아, 근데 이게 은근히 이게 뭐 생각할 필요 없이 듣는 코미디여가지고 저도 너무 좋아했던 코너기는 한데 이게 진짜 피지컬로 살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준호행님께서 자 KBS 개그 콘서트에서 모든 상황을 뜬금없이 꺾어서 상대방의 멘탈을 붕괴시켰던 레전드 무술 코너 문제 내드렸죠? 정답 공개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1: 꺾기로 도장해온 걸 환영한다. 꺾기도란 모든 상황을 뜬금없이 꺾어 상대방을 공황상태로 만드는 무술이다. 알겠느냐?
2: 네! 알겠습니다. 다름지! 다름지! 나의 다름지!
1: 깜깜풍기! 공황상태가 됐지.
0: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지. 안녕하십니까, 아버리? 네, 희대의 말장난을 남기며 전국의 초등학생들을 열광시켰던 바로 그 정답! 꺾기도였습니다! 꺾기도. 당시 이 코너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전국 초등학교의 언어 문화를 아예 통째로 바꿨고요. 실제로 김준호 씨가 4세에서 12세 어린이 시청자를 노린 개그였다라고 밝혔어요. 그 전략이 아주 제대로 통하면서 당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 사이에 이 말투를 안 쓰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야말로 엄청난 광풍이 불었습니다. 다람쥐. 다람쥐. 네. 0523님. 그런 건 다신 하지 마, 보이, 마, 보이. 이것도 있었죠. 나중엔 다람쥐에서 감사합니다. 다래끼로 변질됐죠. 역시 개그는 변질이에요. 네. 자, 장수현님. 진짜 유치한데 따라하게 돼. 황제, 황디의 시봉. 시까. 안녕하시봉. 안녕하시까와 같은 느낌. 안녕하시봉주. 안녕하시까부리. 네. 이것도 다 되네요. 안녕하시봉은 약간 프랑스어 같지 않습니까? 안녕하시봉. 네, 고급스러워요.

2728님. 우리 아들 5세 반 유치원에서 노는 거 직관하는 느낌. 헛웃음을 넘어서 어이가 승천합니다. 그렇죠. 아 이게 근데 그게 쌓이면 또 이제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고요. 이게 갓기도도 있지 않았나요? 갓기도도 있었어요. 맞아. 갓기도 뭐였지? 갓기도 기억이 안 나네. 그 반대파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갓기도였나? 꺾기도가 있고 갓기도도 있었어요. 갓기도도 있었어요. 네. 쌍둥이 형제가 그죠. 빌런으로 거기서 이제 나오죠. 그게 갓기도인가? 갓기도랑 꺾기도가 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일단 꺾기도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했고요. 당첨자 명단은 팡지의 전당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람쥐 그만 부르라고요. 본인 별명이라고. 어 뭐뭐 다현은 진짜 여기저기 다 쓰던데. 아 그렇죠. 그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그 제가 했던 코너 중에 맛있다요. 이거는 사실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투기는 하죠. 네, 그걸 제가 그대로 그냥 채용을 했고 실제로 저희 집 애들도 가끔 아빠 나 이거 블럭 만들었다요. 자 다음에 또 옛날 텔레비 저희가 재미나게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 정말 신나죠. 여기서 저희는 2부 마칠게요. 2부 끝곡 시스타 19 마보이 준비했고요. 요거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차로 뿌연 봄날, 자연스레 마스크를 쓰게 되죠. 지금 한창 바쁜 농작업 현장은 어떨까요? 흙먼지와 꽃가루, 가축 분진까지 더해 미세먼지가 더 많아질 수 있는데요. 작업 중 콧물이나 눈이 따갑고 숨이 차면 일손을 멈추고 몸 상태를 먼저 살펴주세요. 대기질 정보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분진 마스크를 쓰고 작업 후엔 깨끗이 씻고 충분히 쉬면서 내 건강부터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좀 방탄꼭지 아이.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10: SBS.
9: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0: 고릴라.
9: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10: 매출.
9: 광고기 가성비 갑.
1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치면 파워FM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0: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쌍디. 저는 진예주, 진예솔, 진예준 3남매 아빠 블루입니다. 저는 특수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꾸준히 20년 넘게 체력관리하고 있는데 50 중반의 나이에도 키 182에 몸무게 79에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 비법은 달리기입니다. 16시만 되면 황제 파워를 들으며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약 한 55분 동안 10km를 달렸는데 작년 12월 허리 협착증 실수로 요즘은 6km만 달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달리는 게 뭐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아이들에게 그래도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게 오늘도 저는 여전히 달립니다. 러닝할 때 항상 옆에서 신나게 해주는 황제파워 빵디, 제송동상 정말 정말 고마워. 신청곡은 노라조의 형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0: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젊으시죠? 30대신 줄 알았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 형님들이 나이를 말씀을 안 해주시면은 잘 못 맞추겠어요. 관리도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참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뛰신다는 게 참 뭔가 좀 뭉클하네요. 어디 가서 우리 아빠 저기 뭐야 밉보이지 않게 멋진 모습. 아, 저에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저는 그냥 아이들이랑 싸웁니다. 네, 같이 너가 해. 나 귀찮아. 진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아빠도 귀찮아. 너가 좀 해. 아침마다 작당 모의하고. 여러분 집도 그러나요? 아, 어쨌든 이 블루님. 아, 일단 달리셔도 네, 항상 뭐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네, 안전하게 다치지 말고 황급하고 또 원체 신나야 말이죠. 오버페이스 하지 마시고. 야, 협착증 시술 후에 이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이 뛰는 게 이게 진짜 보통 근육 가지고는 뛸 수 없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일단 리스펙입니다, 형님. 자, 3부는 토요일 코너 제목은 몰라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할게요. 광고 까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참길에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0: 청소년지 냉면.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5: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6: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케어 원해요?
8: 케어원 헤어.
7: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원 헤어.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원 헤어.
7: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9: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샥. 흑침대의 흑표.

0: 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2: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현재 파워. 널 좋아해.

그래요. 가수 이름, 장르, 언제 발표했는지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제목만 몰라, 알 수가 없어. 지금부터 제목은 몰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노래를 이제 두 곡씩 연달아 틀어드릴 텐데요. 가수 이름은 알려드려도 노래 제목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걸 맞추고 선물을 가져가셔라 라는 뜻이겠죠?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주의사항은 노래 제목 두 개를 순서대로 이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게 순서가 틀리면 순서가 다르다 하면은 오답입니다. 황제파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선곡표를 클릭하시면 노래 나갈 때 자동으로 노래 제목이 선곡표에 뜹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정답 보내셔도 괜찮아, 괜찮아 아버지. 자, 대놓고 컨닝하시라. 첫 번째 제목을 모르는 노래 두 곡, 아이오아이와 포미닛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뭐다? 몰라.

자, 제목을 모르는 두 곡의 노래 연달아 들었는데요. 정답 바로 공개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뭐예요? 였습니다.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뭐 통성명하는 상황으로 노래 제목을 이어가 봤는데, 뭐 이거 요즘에 얼마 전 뉴스에서 보니까 또 이 갑자기 이름이 뭐예요? 뉴스에서 본 그 서점 번따족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서점에서 번호를 이렇게 그렇게 그 마음에 드는 여성분의 번호를 물어보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어떤 커뮤니티에는 언제 어느 시간에 가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은지 이런 정보까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참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재밌죠? 서점 조용히 해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취재진이 가가지고 취재를 했는데 남자친구 있는데도, 있다고 했는데도 계속 와가지고 여성분이 번호는 안 주고 뭘 교환은 했어요. 그래 보니까는 그 인별그램 아이디 그거 알려줬다고. 그걸 왜 알려줬냐, 그러니까 차단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물론 용기를 내가지고 이성을 찾는 건 좋죠. 하지만 민폐인 상황, 네, 그 TPO를 잘 지켜가지고, 네, TPO를 잘 지켜가지고 이성에게 대시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 모르는 노래 두 곡 나갑니다. 바이브와 이치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몰라.

자, 제목은 몰라 하고 있고요. 제목을 모르는 노래 두 곡 들었고 정답 공개합니다. 사진을 보다가 달라 달라. 바이브의 사진을 보다가 있지의 달라 달라. 네. 얼굴이 달라, 인상이 달라, 체형도 달라. 조금의 이 다른 점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죠. 다들 뭐 여친, 남친, 아내, 남편, 친구, 어린 시절 사진 볼 때는 표정 관리가 필수다 라는 말씀. 이걸 뭐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 IG 정 사장님께서 빵디도 프로필과 달라 달라. 네. 한 이 십몇 년 전 프로필이어서 달라 달라. 네. 자, 제목은 몰라. 노래 제목 잘 이어주신 분들 추첨했고요.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하면 묘하게 어울리는 노래 제목들 문자로 많이 제보해 주시고요. 저는 4부로 돌아옵니다.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 작전이 시작된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모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SBS
6: 생활정보.
7: 포도, 수박, 자두 모두 맛있는 여름 과일이죠. 그럼 이 중에 한자로 된 이름은 뭘까요? 정답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포도포, 포도도를 써서 이름 자체가 포도를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그 어원을 따라가 보면 멀리 페르시아 지역에서 포도주를 뜻하던 말이 중국을 거쳐 전해진 거라고 해요. 반면 수박과 자두는 순우리말이지만 한자로도 표기할 수 있죠. 수박은 서쪽에서 온 오이라는 뜻의 서과, 자두는 자줏빛 복숭아라는 뜻의 자도로 표기됩니다. 익숙한 과일 이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있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왕자 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 때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8: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네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2: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13: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황재성의 황제 파워.
2: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16년 5월 30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쇼츠 보느라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무한 스크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정도면 뭐 알고리즘의 노예네요. 출근은 없전. 네, 사연 받았습니다. 이시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짱디, 남친이랑 대차게 싸웠습니다. 제 남친은 욕 따위는 모르는 스윗한 서울 사람이고요. 저는 구수한 충청도 사람인데요. 평소엔 저도 참 순한 사람인데, 아니 그날은 싸우다가 너무 화가 나서 어릴 때 친척 어른들이 쓰시던 표현이 툭 튀어나왔어요. 너 자꾸 어디서 코뿔소 뿔 빠른 소리라고 자빠졌니? 순간 정적이 흐르더니 남친이 엄청 진지한 얼굴로 이러는 겁니다. 내가 코뿔소 뿔을 왜 빨아? 너무 진지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둘 다 배를 잡고 굴렀네요. 코뿔소 한 마리 덕분에 살벌했던 위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코뿔소야, 고맙다. 네, 오늘은 코뿔소 뿔 빠는 소리라는 남친을 가지신 이시아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코뿔소, 코뿔소는 외래종이죠.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동물이 아니고요. 이걸 이 충청도 분이, 옛 조상들이 혹은 인생의 선배님들이 코뿔소 뿔 빠는 소리, 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욕인 것 같습니다. 네, 시아님. 코뿔소가 뿔을 빤다라는 상상을 하니까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옛날에 그 개풀 뜯어먹는 소리 이후로 코뿔소 뿔 빠는 소리, 이런 것도 분홍이방 황석봉처럼 한번 수집해보고 싶은 욕망이 또 생기네요. 나의 또 이 보석함, 애니멀 비유 보석함으로 집어넣고 싶네요. 오늘 덕분에 저도 웃었고요.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 G.O.D.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그렇죠, 나중에 먼 훗날 우리 커플을 다시 돌아봤을 때 얼마나 이게 재밌는 추억이 됩니까.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이날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시아님을 위해서 들려드릴게요. G.O.D.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당신의 휴일을 월요일에 불태워라. 휴일엔 더 신나다. Ladies and gentlemen, Mother, Father, Gentlemen, 따따따라따따따따따. Welcome to World.

0: 해서 즐겨보자고요. 다시 올 수 없는 2026년 5월 마지막까지 원루페 추억을 새기자고요. 원루페 추억. Kiss of Life. Who is she? 출발합니다.
1: 쿠쿠.
2: 7097님 안녕하세요. 코뿔소 협회입니다. 저희는 코를 빨지 않습니다. 장종해주세요.
3: 네, 코뿔소도 좋아하는 방송, 코뿔소도 즐겨듣는 방송, 여기는 SBS 파워 FM 황제 파워라고요.
4: 황제 파워 꺼려라.
2: 자, 저는 퀴즈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맞추고 선물을 가져가십시오. 자, 황제 파워에는 엄격한 입장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 중 절대 입장할 수 없는 사람, 영원히 입장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잘생긴 사람, 2번

1088님, 1박 2일 여행가서 펜션에서 바베큐 해먹을 예정이라 너무 좋아요. 당연하죠. 놀러만 가도 기분이가 좋은데 바베큐까지 해먹으면 기분이가 4배 좋아버리지. 자, 7199님, 뭐야? 그럼 나 입장 못해? 아, 나가야겠다. 자, 일단 나가야겠다. 그럼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통과가 된 겁니다. 자, 7199님, 안 나가셔도 일단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 계셨다는 것 자체가, 네, 이미 문제의 정답과 일맥 상통한다. 여기까지.

미스터비아어쩐지빵디뒤에셔터가내려가더라아니나가게해주세요아죄송합니다이게나가는것도제가허락해야나가는거지나가는거는잘생긴사람들만원하는시간에나갈수있어요아여러분들은제가허락한시간에만나갈수있습니다알았지

영상 유출이 됐습니다. 다시 문제 그래도 드릴게요. 황제파워에는 엄격한 입장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 중 절대 입장할 수 없는 사람은 1번 잘생긴 사람, 2번 못생긴 사람. 여기까지. 자, 파프리카 2인님 맨 앞줄에 앉아있는데 이것도 외모 순인가요? 뭐 아직 정답이 잘생긴 사람인지 못생긴 사람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죠. 맞습니다. 아, 지금 저랑 아이컨택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거감이 터지는 일이 또 있을까요? 자, 하지만 버지꼴을 면하려면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아이비 민트님, DJ가 못... 아니에요. 네, 뭐 이런 말씀드리기 성공스럽지만 제가 최전방에서 이끌고 있다는 사실만 네, 명심해 주세요. 저는 뭐 잃을 게 없어요, 여러분. 자, 미연님, 저희 두돌아기도 입장했는데 아기는 키즈카페에 있으니까 지금 여기 못 들어왔어요. 네, 미연님 오늘 들어오십시오. 아,

난방기 시위라고 외국인들도 쓰던데요.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맞다니까요. 제가 오션뷰를 몰라서 시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골 영어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바다에 계신 여러분, 시뷰를 보면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두

원연치님 흔적 몸이 반응하고 있다. 나만 있어서 다행이구나. 그럴 때 마음껏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김태근님 새치기하고 들어갑니다. 슈슈. 우리 황대파워에 새치기를 했는데 아무 저지를 안 당한다.

안 됩니다. 소고기가 아 여기까지. 소고기가 더 비싸기 전에 빨리 지금 물가가 치솟기 때문에 지금 제 마음 상태가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이 제일 싸다. 어? 오늘이 물건이 제일 싸다. 약간 이런 말씀. 자, 아, 퀴즈 정답 발표해드리겠습니다. 황제파워에는 엄격한 입장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 중 절대 입장할 수 없는 사람은 1번 잘생긴 사람, 2번 못생긴 사람. 입장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1번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네, 토요일 아, 오늘 즐겁게 마무리 잘하십시오. 마음이 참 편하시죠. 내일 또 일요일이 버티고 있어버리니깨니. 저는 내일 또 일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4시에 만나자고요.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심어텐. 오늘 끝곡 정인의 오르막길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거 들으면서 같이 퇴근할게요. 여기까지 끝.

식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또 내 맘대로 주문제자.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몸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몸젤?
5: 몸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6: 잘 만들었다, 몸젤.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체험학습 중에 흙밟기가 있더라고요. 커다란 비닐 위에 말랑말랑 찰흙을 쫙 펼쳐두면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콕콕 조물조물 만져도 봤다가 뭉쳐도 봤다가 결국에는 양말을 벗어들고 쿵쾅쿵쾅 발도장을 찍습니다. 걷어올린 바짓단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표정은 밝아집니다. 어른들은 뭐든 털어내느라 바쁜데 아이들은 온몸 가득 기쁨의 흔적을 남기느라 바쁘네요.

0: 걷는 마음 융진 박소현의 러브게임 토요일 첫 곡이었고요.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몰라송 DJ 박소현입니다. 이다영님 주셨는데요. 우리 집 애들이 그렇게 흙바닥에서 노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도 애들이 놀이터 가서 놀고 싶대서 점심 먹고 나갔는데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끌고 들어와서 씻기고 나니 저만 녹초. 이제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실컷 놀았더니 배고프다고 또 난리네요. 아, 잘 놀고 또 배고프다고 난리쳐서 또 밥도 먹여놓으면 또 졸리다고 또 난리잖아요. 그러면 또 잠 푹 잘 자겠죠. 이러니까 또 아이들인 거죠. 아이들은 뭐 다 흙바닥에서 노는 걸 좋아할걸요. 어른들도 요즘에는 예 맨발 걷기 열풍입니다. 여기저기 맨발 길도 많이 생기고 또 실내에서도 흙밟기 할 수 있는 제품이 많더라고요. 바구니 같은데 찰흙을 넣어서 걸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볼로 된 그런 큰 볼에 황토를 담아놓고 제자리 걸음, 뭐 맨발 걷기 카페도 있고요. 잠시 후 2부에는 러브게임의 법칙 주간 베스트 지난주 읽어드린 러브스토리 중에서 최고의 사연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3, 4부에는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맨날 하는 회의 MG는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무리 생각해도 낯설을 스위스어로우였습니다. 이지혜님, 저 답례품 회사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량 주문이 들어왔어요. 무려 1,000개씩이나요. 다음 주에 보내드려야 해서 부득이하게 주말 출근을 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100개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인데 1,000개 하면은 약간 마음이 힘든 느낌인데 그래도 이분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런 마음으로 만들면 다 만들고 나면은 1,000배 뿌듯할 거예요. 이지혜님 파이팅. 선물 갑니다. 7657님 오이 부추김치를 직접 담갔는데 너무 맛있네요. 밥 두 그릇 뚝딱 했어요. 잘 담그셨구나. 요즘에 오이부추김치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엄마들은 너무 많은 양을 막 만드니까 힘든데 요즘에는 뭐 오이 5개 혹은 오이 10개 뭐 이렇게도 많이 하더라고요. 십자로 보통 그 칼집을 내가지고 속을 넣는 그런 걸 저도 이제 보고 자랐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 오이 속을 동그랗게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동그랗게 속을 파서 그 안에다가 넣으니까 나중에 썰어 먹어도 모양도 예쁘고 또 새로운 그런 방법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맛있죠. 이런 거 담가놓으면 또 오래 두고 먹으니까 행복하잖아요. 예, 7657님께도 선물 갑니다. 곽선일님 신청곡입니다. 두꺼운 겨울 이불에서 여름 친구로 바꿔 꿨어요. 잠들 때 덥지 않게 산뜻하게 잠들 수 있어서 좋네요. 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 하는 생각에 시원한 노래가 생각나서 신청해봅니다. 아 여름에는 또 이 곡 들어줘야죠. 인피니트 그해 여름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나가요.

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동맥 경화를 막아주고 쌀 속의 양질의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쌀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 화합물 페룰산의 경우 심장마비와 협심증의 원인이 되는 동맥 경련을 예방해 준다고 하죠.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서양식보다 한식을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어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니까요. 쌀 중심의 한식으로 심혈관 건강까지 챙겨보는 것도 좋겠죠. 이 캠페인은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를 읽어드려요. 러브게임의 법칙이라고요. 그 중에 최고의 감동을 준 베스트 사연을 꼽아봅니다. 지난주 5월 18일 월요일부터 5월 22일 금요일까지 방송된 사연 가운데 최고의 러브스토리는 무엇이었는지 사연으로 다시 만나봅니다.

0: 3교대 간호사로 일한 지 1년 차. 새벽 출퇴근길이 너무 힘들어서 고민 끝에 우선 차부터 덜컥 사고 운전연수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저 전방, 저 신호등에서 좌회전. 저 슬슬 저 차선 옮기시고. 차 들어온다, 차. 야! 거기서 속도 더 내면 어떡해요? 기다려야지.
1: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서구만.
0: 남자친구 있어요?
1: 네? 없는데요?
0: 그 내가 가르치는 저 다른 학생이 있는데 거기는 느려. 너무 느려. 둘이 한번 만나봐요. 서로 윈윈 좀 하게.
1: 네? 갑자기요?
0: 딱 보니까 둘이 잘 어울리겠어. 성격은 많이 다른데 뭔가 또 비슷해. 내가 원래 이런 거 잘 보거든. 이렇게 팔자에도 없는 소개팅을 하게 됐습니다. 운전 연수받다 한 소개팅이라 그런가 어쩌다 보니 첫 만남의 장소가 횡단보도 앞.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건너편 횡단보도 앞에 딱 봐도 왠지 그 사람일 것 같은 남자가 서 있었죠. 멀리서 봐도 잘생겼고요. 무엇보다 키가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메시지를 보내고 말았죠.
1: 저기요, 제가 생각보다 키가 많이 작은데 괜찮으실까요?
0: 그 사람의 행동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고 메시지를 읽었고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죠. 서로의 시선이 마주치던 그 순간 반가운 듯 환하게 웃던 그의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사람 잘 본다는 그 연수 선생님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 신기할 정도로 대화가 잘 통했고 마음이 맞았거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1: 그러게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0: 혹시 차 가져오셨나요?
1: 아니요. 아직 운전이 서툴러서. 그쪽은요?
0: 아, 가져는 왔는데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한 시간도 넘게 걸려서.
1: 댁이 먼가 봐요.
0: 그건 아니고요. 버스 타면 20분 거리인데 제가 운전을 잘 못해서. 모셔다

0: 드리고 싶어서 가져는 왔는데요.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괜찮아요 진짜 저 오래 살고 싶어요.
0: 아 그러시죠? 아, 그러실 겁니다. 그렇게 첫 만남에선 따로따로 집에 갔지만 그 후부터는 딱 붙어 지내며 연애를 시작한 우리. 우여곡절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먼저 제가 있던 지역에서 석사과정을 밟던 그는 졸업을 하고 다시 서울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제가 서울로 이직을 하면서 다시 가까워졌죠. 하지만 이직 후 진행한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갑상선 암. 결혼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상황에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느긋하고도 고든 그의 성품 덕인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무사히 수술을 마친 끝에 결혼식도 제때 올릴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도 이제 3년, 우리가 만난 지는 10년 차. 이제 예쁜 아가만 찾아와 준다면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행복합니다.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누군가 그랬죠.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눈물겨운 일들도 많았지만 10년이란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마치 시트콤 한 편을 보듯 우당탕탕 마냥 재밌기만 합니다. 모두가 웃으며 결말을 내는 시트콤처럼 우리도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려고요.

행복을 주는 사람 솔라였습니다. 지난주 러브겸의 법칙 주간 베스트는 5월 19일 화요일에 소개된 조유미님의 러브스토리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9854님이 저도 제 친구도 우리 가족들도 모두 운전연수 다 받았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생긴다고요? 진짜 드라마 같은 러브스토리네요 라는 문자. 우리 제작진도 다 그 얘기했어요. 우리 제작진들도 여기 전부 운전연수 뭐 안 받아본 사람 있냐며. 근데 이런 제의가 전혀 없었다면서. 자, 운명은 운명인가 봅니다. 예, 사연 소개 후에 그 운전연수학원 어디냐고 문자가 쏟아졌었어요. 진짜 드라마 같은 상황이죠. 백화점 상품권 선물 추가로 나가고요. 여러분도 이런 스토리 없어도 보내셔도 됩니다. 해피엔딩, 새드엔딩, 또 옛날 첫사랑, 그리운 사랑, 또 현재 진행 중인 사랑 모두 다 받고 있거든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K-WILL 리얼 러브송 이어집니다.

0: 父爱。
1: 아이야신현이와김루트였습니다박소현의러브게임함께하고있습니다잠깐만요
2: 유재석이추천합니다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율이 ENL 하루틴.

0: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맛있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레노.
7: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8: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내꺼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비의 신곡 범파인데요. 이곳 여름에 정말 휴가 온 느낌이에요. 바닷가 온 느낌이라서 휴가 못 떠나시는 분들은 올여름에 이 곡 들으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잠시 후 박서현의 러브게임 3, 4부에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골프선수 김민선입니다. 최근 달성한 KLPGA 투어 우승은 제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보기 없이 경기 내내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흔들림 없는 티샷으로 코스를 공략한 게 우승 비결 중 하나였죠. 안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스트론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카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3: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제는
10: 고릴라 편이다.
9: 고삐 풀린
10: 고릴라.
9: 왜 다 고릴라죠?
10: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9: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10: 광고기 가성비 갑.
9: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로이킴 앵콜 요청 금지 리메이크 앨범이 나왔습니다. 로이킴의 목소리였고요. 앵콜 요청 금지 이어드렸습니다. 잠시 후 박소현의 럽김 3부에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크로스 차트 이어드립니다. 금주의 인기가 탑10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이

0: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6: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7: 하이마트로 가요.
8: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 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7: 하이마트로 가요.
8: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9: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0: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11: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가.

0: 됐고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Everybody get up.
2: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추억의 가요 탑10에 오른 노래들과 비교적 최근 SBS 인기가요에 등장한 노래를 크로스 차트로 연결합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은요 1997년 차트 그리고 2017년 차트를 이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1997년으로 떠나볼게요. 1997년 5월 마지막 주 7위 곡입니다. 전주부터 강렬하죠. 자자 버스 안에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 아니야 난 괜찮아. 예, 이 곡이에요. 예, 노래방에서 이 노래 안 불러보신 분 없을걸요. 예, 자자 버스 안에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20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2017년입니다. 2017년 5월 마지막 주 최대곡은 프로듀스 101 나야나가 7위입니다. 이때였네요. 예, 윤지성 씨도 이때다 우리가 만난 거였고 프로듀스 101 시즌 2 공식 주제가고요. 101명의 연습생이 칼군무로 무대를 만드는 그 선공개 영상이 큰 화제를 모았고요. 센터 이대휘 씨, 윙크 엔딩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박지훈 씨 등등 수많은 명장면이 탄생했습니다. 나야나 이어집니다.

다시 1997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1997년 5월 마지막 주 6위. 너무 귀여운 곡입니다. 영턱스클럽 2집 수록곡이에요. 질투입니다. 애절한 느낌의 타인에 이어서 다시 그 영턱스만의 깜찍한 매력을 되살린 이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저 이 곡 엄청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영턱스클럽 질투.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계속해서 이번에는 2017년 6위 갑니다. 세븐틴 울고 싶지 않아입니다. 이별 후의 슬픔을 꾹꾹 참아내는 심정을 담아낸 곡이고요. 현대무용 기반의 안무와 더 성숙해진 세븐틴의 컨셉이 잘 어우러진 명곡입니다. 울고 싶지 않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이번에는 5위 갑니다. 1997년이에요. 5월 마지막 주 5위는 90년대 후반에 아이돌도 많았지만 락발라드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김종서, 김경호, 최재훈, 김동규 등등 그리고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조장혁. 조장혁 씨 그대 떠나가도입니다. 이 노래는 당시 영화 체인지의 주제가였는데요. 정준, 김소연 씨 주연이었고 10대 남녀 주인공이 갑자기 벼락을 맞아요. 그래서 몸이 서로 뒤바뀌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장혁 그대

다시 20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2017년입니다. 5위 곡은 난 엄마가 늘 베푼 삭막한 현실을 살아가는 청춘들의 심정을 진솔하게 표현했고요. 카더가든이 작곡에 참여했습니다.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노래를 수상하기도 했거든요. 혁오 톰보이 5위입니다.

Here I Stand For You입니다. 97년 넥스트가 발표한 싱글이고요. 이때만 해도 가요계의 싱글 앨범이 흔치 않았는데 신해철 씨가 싱글 시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특히 의미가 있는 건 신해철 씨 묘비 전면에 바로 이 곡의 가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뮤지션으로서 신해철 씨의 철학이 가장 잘 담겨 있는 곡인 듯 싶습니다. Next, Here I Stand For You.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밥을 지을 때 어떤 물을 쓰느냐도 중요하다고 하죠. 물 속 미네랄은 이온화돼 있어 체내 흡수율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미네랄이 풍부한 물로 밥을 지으면 어떨까요? 연구 결과 쌀 한 톨 한 톨에 미네랄 성분이 스며들어 일반 생수로 지은 밥보다 칼슘은 6배, 마그네슘은 3배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몸의 대사와 균형을 돕는 영양소인데요. 물이 약수라면 밥은 보약이 될 수 있겠죠?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FM.
1: SBS 미디어 그룹이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기자, 아나운서, 미디어 엔지니어, 교양, 라디오, 드라마, 예능 PD이며 지원서 접수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스위스로입니다. 2009년 스위스로의 텐텐클럽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었는데요. 야근으로 지친 날 라디오 덕분에

0: 피로가 풀렸다는 말에 저희가 더 큰 힘을 얻곤 했습니다.
1: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분들께 편한 친구처럼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의 사연에 더 크게 웃고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선물 같은 하루였어요.

0: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1: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은요 1997년 그리고 2017년 크로스 차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습 추억의 퀴즈 나가요. 1997년 당시 사이버 애완동물인 이건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실제 동물처럼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배설도 하고 투정도 부리는 디지털 생물을 키우는 휴대형 게임기인데요. 아이들이 이것 보살피는데 정신이 팔려서 학업에 지장을 준다라고 해서 한때 소지 금지령까지 내렸거든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따조, 2번 요요, 3번 다마고치.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금주 인기가 탑10 계속 이어드립니다. 이번에는 2017년입니다. 2017년 5월 마지막 주 4위 곡. 언니스 맞지가 4위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언니들의 슬램덩크에서 결성된 걸그룹 언니스인데요. 시즌 1과 시즌 이제 1, 2의 멤버 변동이 있었는데요. 맞지는 시즌 2 타이틀입니다. 전소민 씨가 이 곡에도 예 작사 참여를 했습니다. 언니스 맞지 이어드려요.

다시 시간을 돌려볼게요. 금주 인기가요 탑10. 이번에는 1997년으로 가볼게요. 1997년 5월 마지막 주 3위 곡입니다. JYP 썸머징글벨입니다. 그 유명한 그녀는 예뻤다가 큰 사랑을 받고요. 그 앨범 정규 3집에 담긴 수록곡입니다. 앨범 제목도 썸머징글벨이고요. 앨범 자켓에도 박진영씨가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곡에도 애정이 깊어 보이죠. 한여름에 듣는 캐롤입니다. 박진영 썸머징글벨.

이번에는 2017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2017년 3위 곡 만나봅니다. 소란 창모가 함께한 오늘 취하면입니다. 와인에 담긴 연인간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별을 노래하는 곡이고요. BTS 슈가씨가 프로듀싱에 참여했습니다. 피처링 창모,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이제 2위 넘어갑니다. 먼저 1997년 5월 마지막 주 2위 곡은

쿨 루시퍼의 변명입니다. 쿨 3집 수록곡이고요. 쿨의 최고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는 운명에 이어서 후속곡으로 활동을 합니다. 당시 쿨의 인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무려 H.O.T. 캔디를 꺾고 운명으로 가요톱10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골든컵을 수상합니다. 쿨 루시퍼의 변명 이어집니다.

이번엔 2017년 1위 곡 만나볼게요. 싸이 뉴페이스가 1위입니다. 경쾌하죠. 이 색소폰 리듬 그리고 내적 댄스를 유발하는 곡입니다. 뮤직비디오에는 손나은 씨가 참여해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고요. 축제나 콘서트에서도 전주부터 반응이 뜨거운 곡입니다. 뉴페이스 이어갈게요.

드디어 대망의 1위들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1997년으로 떠나가 볼게요. 1997년 5월 마지막 주 1위 곡은 안재우 포에버입니다. 97년 최고의 드라마로 손꼽히는 별은 내 가슴에. 여기서 안재욱 씨가 일약 스타로 거듭나게 되는데 주인공은 강민 캐릭터입니다. 가수였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예, 그러면 무대 저쪽에서 최진실 씨가 또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는 그 명장면이 있었습니다. 안재욱 포에버 이어드려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

0: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샥.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2: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부산 바다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호 승선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주 인기가요 탑10, 오늘은 1997년 그리고 2017년 크로스차트 이어드렸는데요. 이제 단 한 곡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전에 기습 추억의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1997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사이버 애완동물 키우기. 정답은 3번 다마고치. 그 응답하라 1997에 나오잖아요. 드라마에도 극중에서 이시연 씨가 맨날 붙들고 있던 똥 치우고 기억나시죠? 추억의 빠유 받으실 다섯 분은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단 한 곡, 2017년 5월 마지막 주 1위 곡은 Trying to let you know 사인을 보내 signal 보내 hey! I must let you know 사인을 보내 signal 보내 Twice signal 박진영 씨가 처음으로 만든 Twice 타이틀이고요. 둔한 상대에게 내 마음 좀 알아줘. 예, 투정 부리는 가사와 머리 위로 시그널을 보내는 찌릿찌릿 예, 이 안무가 또 기억납니다. Twice signal 들으면서 토요일 저녁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찾아올게요. 솔방울 사랑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또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가 어려움 76%, 두피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5: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라는 조언, 또는 너무 긴장하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 라고 응원한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의 형태를 바꿀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마음의 모양은 생각하는 대로보다 그동안 지내온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 많았다면 나도 모르게 뾰족해지기도 하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한껏 넓어지기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영스와 함께하며 좀 더 예쁘게 다듬어 보시죠.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2016년 5월 30일 토요일 웬디 영 스트리트 첫 곡은 추의 Heart Attack였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모양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어요. 저 말들대로라면 마음의 모양을 휙휙 바꿀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또 쉽지가 않죠. 지금 제 마음의 모양은 일단 영스 진행할 때만큼은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트, 네, 하트이다. 네, 요 영스를 진행할 때만큼은 네, 하트 그 모양 그 자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4부에는 영스 뮤직 페스티벌, 오늘은 샤워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샤워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 듣기만 해도 샤워한 것처럼 시원해지는 노래들 추천해주세요.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1, 2부에서는 한 주 리뷰와 함께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별점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면 돼요. 행복한 일이 있었다면 별점 5점, 조금 아쉽다면 별점 3점 등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 텐데요. 웬디의 영스트리트 1부는 손흥민이 선택한 비타민 캡틴 하루틴과 함께합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3: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3: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1: 오딸.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 리아야, 놀러 갈게.
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 리아야, 함께하자.
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2: 건강한데 맛있네.
3: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2: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웬디의 영스트리트 1부 시작했습니다. 1, 2부는 한 주 리뷰 코너로 함께하는데요. 지금부터 이번 주에 있었던 일과 별점 리뷰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 티켓팅에 성공해서 행복해요. 별점 5점 만점 주겠습니다. 이번 주는 2점입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미뤄져

0: 어서 심심했어요. 이런 식으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와 별점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영수 홈페이지 한주 리뷰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수수님이 남겨주신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가게를 이번 달에 닫게 되었어요. 몇 년 만에 즐기는 주말인지 기억도 나지 않고 마냥 후련하기만 할 것 같았는데 허전한 마음이 더 크네요. 국내 여행이라도 가볼까 봐요. 시원섭섭한 마음에 별점은 2.5점 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가게를 얼마큼 동안 뭐 몇 년 만에 즐기는 주말인지라고 보내주신 거 보니 그래 몇 년 동안 가게를 같이 함께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는 온전히 우리 수수님의 일상을 좀 오랜만에 보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허전한 마음은 제가 100%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거를 그래도 좋게 생각을 하고 국내 요새 여행지가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네, SNS에도 뭐 전국으로 갈 곳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한번 날이 더 더워지기 전에 한번 놀러 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도 5월 그나마 뭔가 제 자신에 조금 집중하는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발전을 하는 그런 한 달을 보내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앞으로도 6월 달부터 바빠질 거기 때문에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만족하는 그런 그래도 한 4.5점?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저희 5월 리뷰도 남겨봤고요. 이제 완소들의 리뷰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이성현님 별점 1점 주겠습니다. 엄마가 요즘 일이 많이 바쁜가 보네 통 연락이 없어서 라고 톡이 오셨더라고요. 생각해보니 평소엔 이틀에 한 번은 전화를 드렸는데 이번 주엔 한 번도 통화를 못했네요. 생각날 때마다 톡이라도 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저도 요새 부모님과 연락을 잘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연락을 항상 드렸었는데 바쁠 때는 진짜 한 일주일에 한 번 드릴 정도로 연락을 잘 못 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날 때 톡이라도 드리고 만약에 톡이 또 힘들 수도 있어요. 답변을 기다리시는 게 부모님이기 때문에 전화를 차라리 드리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한 주 동안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번 주는 별점 몇 점인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2PM의 이 노래를 듣고 돌아와.
1: 이 노래를 듣고 돌아와.
2: 6, 5,
1: 이 노래를 듣고 돌아와.

2PM의 이 노래를 듣고 돌아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남겨주신 리뷰사연 만나볼게요. 박병현님, 별점 1점입니다. 회사 탕비실 냉장고엔 각자 이름을 써서 음식을 두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사둔 음료수가 없어졌어요.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요. 도대체 누굴까요? 후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가끔씩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가끔 이름을 썼는데 심지어 내가 산 음식이 없어지면 속상하지만 그것도 속상하지만 부모님이 만약에 주신 거야. 그래서 아껴서 먹으려고 뒀는데 그게 사라져. 그러면 화가 나죠. 네, 근데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라고 하시는 거 보니 아 이게 개인 냉장고를 구비할 수도 없고 그쵸? 네. 아... 이거는 요새 날이 더워서 네, 냉장고에 꼭 둘 수밖에 없지만 범인을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찾았으면 좋겠고 제일 좋은 거는 그 범인이 없어야죠. 이런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데 아니 물어보세요. 혹시 제가 여기 제가 이름을 두고 여기 음료수 해놨었는데 혹시 드신 분 있어요? 이게 이름을 제가 너무 안 보이게 적어놨던 것 같기도 해서 혹시 드신 분 계실까요? 거기서 아무도 손을 안 든다? 예, 약간 눈을 피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분이 바로 범인일 수도 있고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댈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아예 이름을 대놓고 크게 써놓으세요. 포스트잇에다가 딱 이렇게 뭔지 아시죠? 7946님 이번 주에 운동화 세탁을 하고 왔어요. 더러워진 가족들 신발까지 한 번에 챙겨서 다녀왔습니다. 신발장이 깔끔해 보이고 향기로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별점은 만점 줄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한 번 세탁 이런 세탁 같은 거 맡길 때 다 맡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서 드라이클리닝 같은 거 맡기게 되잖아요. 겨울 옷들 진짜 한 번에 싹 다 맡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전 좀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깔끔해 보이고 향기로워진 것 같은 그리고 내년 겨울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내년 겨울이 다가왔을 때 드라이클리닝을 맡긴 거를 입게 되니까 약간 새로운 옷을 다시 꺼내게 돼서 입는 느낌? 아마 운동화 세탁도 똑같은 느낌이잖아요. 깨끗해진 거니까 새 운동화를 신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완소들의 한 주는 어땠는지 리뷰 사연 계속 보내주세요. 코델린의 Brand New Day.

코랄린의 Brand New Day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여행 리뷰 사연들 만나볼게요. 조주경님, 장인어른, 장모님, 처가 식구들과 대부도 풀빌라 왔어요. 2년 만에 놀러 온 거라 설렙니다. 아이들이 많을 땐 풀빌라 숙소가 딱인 것 같네요. 리뷰 별점은 5점 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요새는 진짜 이 풀빌라들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들 아니면은 뭐 반려견 들이랑 놀러 갈 수 있는 풀빌라들도 정말 많이 되어 있고 잘 되어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2년 만에 놀러 간 만큼 좋은 추억 만들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이 이정빈님, 여자친구랑 양구에서 캠핑 중입니다. 영스 들으며 시원하게 맥주 마시고 있어요. 여자친구가 이번 연봉 협상에서 연봉이 좀 많이 올라서 축하 여행 왔습니다. 완디도 같이 축하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와, 연봉. 연봉 협상에서 오르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많이, 심지어 좀 많이 올랐대요. 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두 분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사연들 감사드리고요. 2부도 한주 리뷰 코너로 이어집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별점은 몇 점인지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라니 피처링 문별의 지구99.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몰라.
1: SBS 생활정보.
2: 90%가 수분이고 100g당 30칼로리. 노란 껍질 속 달고 시원한 여름 과일, 바로 참외인데요. 참외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인도가 원산지인 참외는 삼국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씨가 많아서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져 참외 모양의 청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실에 올릴 만큼 귀하게 여겨 음력 6월에는 첫 수확한 참외로 풍년을 비는 참외제까지 지냈다고 해요. 또 복날에는 수박과 함께 복다름을 하면서 더위를 식히기도 했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화채나 장아찌로도 즐길 수 있는 참외. 지금부터가 제철이니까요. 여름의 맛이라 불릴만 하죠.

있습니다. 2부도 한주 리뷰 코너로 함께 할게요. 지루한 한 주를 보내서 별점 1점, 미루던 일을 해결해서 별점 5점, 이런 식으로 한주 리뷰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번엔 가족과 함께한 사연 만나볼게요. 6441님, 남편도 일 때문에 피곤할 텐데 시간 내서 육아를 같이 해줘서 훨씬 덜 힘든 한 주였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우리 만두, 남편 주원아, 앞으로도 화이팅, 재밌게 살아보자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육아는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한 명이 그걸 몰아서 하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육아를 해본 적은 없고 이제 너튜브로만 많이 봤지만 봐도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경험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도와주신 우리 남편분도 일과 함께 병행을 하셔서 더 힘드셨을 텐데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 만두, 애기 만두, 그리고 남편분, 그리고 사연자분도 앞으로 행복한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8199님, 아이들과 생애 처음으로 일본 여행 다녀왔어요. 하루에 2만 보씩 걸어서 발바닥에 물집 잡히고 다리와 허리도 아팠지만 초등학생 아이들도 힘들 텐데 너무 좋아해줘서 별 5개입니다. 행복한 한 주였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본 어디를 가셨을지, 정말 놀이공원 같은 데를 가신 건지, 볼거리가 많은 데를 가셨는지, 뭐 아쿠아리움 이런 데도 가신 건지 모르겠지만 볼 것들도 많고 먹거리들도 많죠. 네, 근데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안 걸어 다니면은 아쉽습니다. 네, 2만 보는 재밌게 놀았다라는 그런 증거인 것 같고요. 아이들이 재밌게 놀면 이렇게 많이 걸어도 신경을 안 써요. 힘들지만 행복하다는 뜻이죠. 앞으로도 기회가 되신다면,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행 가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라도 아이들과 함께 이런 행복한 시간, 여행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계속해서 완소들은 이번 주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별점 리뷰와 함께 보내주세요. 혁오 그리고 Sunset Rollercoaster의 Young Man.

혁오 그리고 선셋 롤러코스터의 영맨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리뷰사연을 만나볼게요. 이승훈님, 나의 오랜 술 친구인 형이 결혼했어요. 이제 저는 누구랑 한잔할지 속상하네요. 그래도 너무 좋은 일이고 진심으로 축하해서 별점 만점 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친형이겠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네 말씀하신 것도 이제 또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네 너무 좋은 일이고 뭐 자주는 아니겠지만 가끔 이제 또 형이랑 만나서 형 요새 잘 지내? 뭐 한잔하자 옛날처럼 우리 한잔해서 만나자 이래서 한잔 같이 해도 되고 제수씨랑 또 만나서 또 한잔 해도 되는 거니까 네 뭐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68님 이번 주에 친구들이랑 하루에 한 곡씩 서로 노래 추천을 해줬어요. 생각보다 재밌어서 꾸준히 해보자고 약속했습니다. 플레이리스트가 풍성해져서 너무 좋아요. 별점 만점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지금은 아니고 한 1년 전쯤 네 아는 지인들과 플레이리스트를 추천해주는 방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곡씩 저 생각나는 곡이 있다면 이제 추천을 해주는 그런 방을 만들었었는데 각자 뭔가 좋아하는 장르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 이 추천곡들이 올라올 때 너무 새롭고 나의 플레이리스트에 원래 없을 만한 곡들도 추가가 되니까 새로운 아티스트들도 알아가고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한 3개월 동안 꾸준히 그걸 했었었는데 그리고 상대방이 계속 추천을 해주니까 저도 계속 추천을 해줘야 되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계속 찾았던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알아갔던 시간이어서 너무 알찼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김은실님 걷다가 빵 냄새 홀려서 빵집에 들어와 버렸네요. 결국 커피와 빵을 샀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 많이 사진 않았어요. 별점은 3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진짜 길 가다가 빵집에서 갓 구운 그런 빵 냄새 나면 특히 오전 시간대 뭐 이런 데 있죠. 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봉지 안에 갓 구운 빵 넣으면 약간 습기 찬 듯한 그런 거 있잖아요.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막 식빵 뭐 이런 거 있죠. 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야지만 제일 맛있잖아요. 네 다이어트 때도 다이어트 하더라도 이런 거 안 먹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탄수화물 막 휘몰아쳐서 먹었을 때 살이 너무 많이 찌기 때문에 가끔씩 먹어줘야 됩니다. 잘하셨어요. 네 그럼 저희는 샵에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듣고 올게요.

샵에 네이슬 따뜻한 커피처럼 듣고 왔습니다. 완소들의 리뷰 사연 조금 더 만나볼게요. 6732님, 저는 별 5개. 김포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학교에 오케스트라 단원분들이 와서 체육관에서 5-6학년이 다 같이 모여 공연을 봤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좋은 추억이 생긴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요새는 너무 좋네요. 학교에도 이렇게 막 오케스트라 단원분들이 오셔서 공연도 해주시고. 저는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 이런 게 아예 없었거든요. 와, 너무 좋은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추억들이 우리 학생분들에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둘이 1221님, 아이 낳고 키우다가 10년 만에 박사 논문 쓰고 있어요. 곧 졸업이에요. 45살에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며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소원을 이루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박수 보내드립니다. 10년 만에 박사 논문에, 그리고 곧 졸업이라니 너무너무 미리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육아를 하며 또 집안일도 하고 같이 공부를 한다는 게, 병행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해내셨잖아요. 절실하다면 전 꼭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221님께서 딱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서연님께서, 이번 주 별점은 만점입니다. 가족들과 행주산성 야간개장 다녀왔어요.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만들고 좋네요. 앞으로 국내에 갈 만한 곳 많이 찾아다녀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많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런 거를 웹사이트나 아니면 뉴스 이런 걸로만 아는 사람들만 갔다면 요새는 뭐 너튜브 그리고 SNS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뭐 5월에 갈 만한 곳, 5월에 볼 만한 것들 해가지고 뭐 추천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뭐 전시회부터 뭐 행사 아니면 플리마켓 등등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런 거 보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로 다 방문해 보는 것도 날짜 맞춰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는 오마이걸의 비밀 정원 듣고 올게요.

0: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1: 안녀 안녀 서감이요.
0: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1: 안녀 안녀 서감이요.
0: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1: 안녀 안녀 서감이요.
0: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2: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
3: 든든하게
2: 집에서도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뎅.
2: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뎅
1: 오뎅.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1: 여러분, 누룽지 팝이

0: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3부와 4부는 여러분과 만드는 음악축제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로 함께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 아이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시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10: SBS.
9: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0: 고릴라.
9: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10: 매출.
9: 광고기 가성비 갑.
1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웬디의 영 스트리트.
1: 즐길 준비 되셨나요? 놀 준비 되셨나요? 매주 토요일 밤 열리는 방구석 음악 축제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3, 4부는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로 함께하는데요. 다음 주까지 샤워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여러분이 씻을 때 듣는 노래, 듣기만 해도 샤워한 것처럼 개운하고 깨끗해지는 것 같은 노래를 라인업으로 추천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이나 영스 홈페이지 영스 뮤직 페스티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3부와 4부엔 각각 라인업 퀴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그럼 이번 주 라인업 바로 만나볼까요? 스타님, 뉴진스의 버블검 추천합니다. 요즘 4살 딸이 거품 목욕에 빠졌어요. 자기 전에

씻으려고 하면 엄마 오늘은 거품 만들 수 있어? 라고 꼭 물어보네요. 요즘엔 입욕제가 다양하고 색 있는 거품도 나서 아이가 너무 좋아요. 물론 목욕 시간이 길어지면 저는 조금 힘들지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진짜 입욕제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물에 풀면은 색깔도 막 다양하고 입욕제 그 입욕제 모양 자체가 되게 예쁘게 나와서 아이들이 놀이로 또 즐길 수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어른도 거품 목욕 좋아하잖아요. 가끔 거품 목욕 하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헤어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목욕 시간이 길어져서 힘드실 수는 있다. 우리 어머니 화이팅!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뉴진스의 버블검.

유진스의 버블검 듣고 왔습니다. 다음 라인업도 만나볼게요. 김한결님, 샤워할 때는 샤워죠. 가사대로 샤워하면 개운한 느낌이 두 배. 또 즐거움은 덤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정말 강추합니다. 유독 지치고 힘든 날에 완소분들도 이 노래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가사가 너무 신나네요. 네, 너무 공감이 되는. 한번 좀 읽어드리면, 머리가 복잡할 땐 머리를 감아라. 눈에는 안 들어가게 해. 집에서 샤워할 땐 이 노래 불러라. 샤워 샤워 아이 샤워. 시원해 너무 개운해. 너무 공감되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샤워할 때 이제 노래 들으시는 분이 있고 또 안 들으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 노래 들으면 아주 개운하게 샤워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성진님 슈퍼맨 듣고 싶어요. 출근하기 전

전에 샤워할 때 꼭 듣는 노래입니다. 특히 월요일에 출근한 힘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때 이렇게 신나는 노래를 들어주면 그나마 에너지가 조금 올라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일요일 밤부터 갑자기 에너지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에 아 월요일? 아 왜 이렇게 주말은 빨리 가는 거야. 월요일 되면 언제 또 주말까지 기다리지? 월화수목금 아 월요일이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일요일 밤부터 처지기 시작하죠. 네. 근데 이렇게 신나는 노래를 들어주면 그래도 조금은 힘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깜짝 라인업 퀴즈 나갑니다. 김한결님과 성진님이 추천한 노래 가수는 누구일까요? 2인조 남성 그룹으로 매번 색다른 컨셉의 노래를 발매하며 화제가 됐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카레, 사이다, 고등어 등이 있습니다. 이 그룹의 이름은 세 글자고요. 노로 시작합니다. 힌트 많이 드렸으니 눈치채신 분들 있겠죠? 지금 바로 생각나는 정답을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받는 동안 저희는 김한결님과 성진님이 추천해주신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샤워 그리고 슈퍼맨.

이어서 슈퍼맨까지 듣고 왔습니다. 퀴즈 정답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 라인업의 주인공은요, 노라조였습니다. 퀴즈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 선고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라인업도 만나보겠습니다. 8081님, 페퍼톤스 행운을 빌어요 추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 이 노래 틀어놓고 샤워하면 영양제 하나를 먹은 것처럼 온몸에 생기가 돌아요. 쏟아지는 물줄기 맞으면서 후렴구를 마음속으로 같이 외치다 보면 오늘 하루 마주할 어떤 힘든 일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제 하루의 시작을 상쾌하게 열어주는 저만의 원픽 샤워송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페퍼톤스 분들의 노래가 되게 울컥하면서 청춘의 느낌도 되게 많이 담겨져 있고 되게 힘을 많이 주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잘 즐겨 듣는 분들의 노래인데 샤워할 때는 한 번도 들어보진 않았는데 우리 8081님이 보내주신 문자처럼 한번 노래를 하루를 시작할 때 샤워할 때 딱 한번 들어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페퍼톤스 행운을 빌어요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마다 쓰제약. 약국에서 만나요.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 꼬치킨. 건강한 치킨.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엘.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1: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6: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6: 방탄 꼭지, 방탄 꼭지.
8: 아직 한 번 남았다.
6: 방탄 꼭지, 방탄 꼭지.
9: 케어 원해요?
10: 케어 원해요.
9: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0: 케어 원해요.
9: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0: 케어 원해요.
9: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11: 레노.
12: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1: 르노.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영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축제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 오늘은 샤워 페스티벌로 이어집니다. 4부에 공개될 라인업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4부에서 만나요. 에이핑크의 Mr. Chu.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연애에 푹 빠진 남자도,
2: 연애를 하고 싶은 남자도,
3: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도,
4: 게임과 만화를 좋아하는 남자도,
5: 결혼한 스윗한 남자도, 매일 밤 10시 남자란 남자는 다 모인다. 배성재의 텐.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7: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8: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7: Don't worry, be 하겐.
8: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7: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제철을 맞은 멜론은 당도와 향이 풍부해서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멜론에는 비타민C와 수분이 많기 때문에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 칼륨 성분이 들어있어 나트륨 배출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최근 방송인 겸 만화가인 김풍 작가가 어느 방송에서 소개한 멜론 레시피가 화제가 됐는데요. 바로 멜론 튀김입니다. 멜론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뒤 물기를 제거해주고 튀김가루 반죽을 입혀 바삭하게 튀겨주면 완성인데요. 기호에 따라 설탕이나 시나몬 가루를 뿌려 먹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멜론 디저트를 맛볼 수 있으니까요. 평소 시원하게만 멜론을 즐기셨다면 이번 여름엔 멜론 튀김으로 색다르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물에와 함께 날려보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여름에는 특히나 샤워할 때 좀 더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뭐 찬물로 샤워할 때는 괜찮지만 땀도 잘 나고 날이 더워지다 보니 습하고 밖에 나와 있는데 샤워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때 이런 신나는 노래가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남겨주신 추천곡 듣고 올게요. 소야 피처링 마이티마우스의 랄랄라.

소야 피처링 마이티마우스의 랄랄라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1027님 버블팝 듣고 싶어요. 전 샤워할 때 거품이 많은 게 좋더라고요. 어린 시절 욕조 속에서 거품 장난치며 놀던 시절이 생각나잖아요. 리듬도 신나서 샤워가 더 즐거워집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는 욕조 안에서 놀았던 게 기억이 나지는 않고 오히려 성인이 되고 나서 반신욕 같은 거 하고 조금 전에도 입욕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입욕제 같은 거 넣어서 좀 한다던가 그리고 가끔 이제 해외 가면

는 이제 거품이 될수 있는 그런 기계 같이 이게 틀면은 쭈 해가지고서 그런 거 그때 한번 경험해보고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런 경험이었지만 커서 그런 경험들을 만들고 있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0173님, 플라워 샤워를 라인업으로 추천합니다. 전 바디워시나 샴푸를 살때 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바꾼 제품들이 꽃향인데 샤워하고 나오면 제 몸과 화장실에 가득한 향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향 지속력도 좋아서 드디어 정착할 제품을 찾은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디 로션도 그렇고, 바디워시. 네. 샴푸는 제가 향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써보니까 제 두피가 엄청 건조해요. 건조하다 보니까 향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나온 제품들은 뭔가 세정력이 개인적으로 제 두피에는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쿨한 제품, 완전 두피로 나온 그런 제품들을 샴푸로 쓰고 바디워시는 네, 향을 좀더 집중해서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샤워하고 나오면은 이제 환풍기 좀 틀고 이 향이 제방 안까지도 이 향이 다 도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 로션까지 바르면은 이 향이 다 섞여가지고서 좋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는. 네. 그럼 여기서 잠깐 4부에서도 이어지는 깜짝 퀴즈. 1027님과 0673님이 신청한 노래의 가수는 누구일까요? 이분은 걸그룹 포미닛, 유닛, 트러블메이커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여자 솔로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솔로 데뷔곡인 체인지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 빨개요, 베베 등등 다양한 컨셉으로 사랑받았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동안 저희는 1027님과 0673님이 신청한 노래 두곡 먼저 듣고 올게요. 버블팝 그리고 플라워 샤워.

버블 팝에 이어서 플라워 쇼까지 듣고 왔습니다.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해 볼게요. 라인업의 주인공은요. 현아였습니다. 이번에도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럼 다음 라인업 바로 만나볼까요? 슈님, 하이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추천합니다. 추천 이유는 열심히 씻고 면도하고 나서 다 했나 보면 꼭 한두 개씩 볼과 턱 아래 있더라고요. 내 피부 속에 피어난 녀석들 수급하기 위해 꼭 듣는 노래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허, 면도를 이렇게 뭔가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것 같네요. 네, 한두 개씩. 그럼 너무 아까운데? 피부 속에 피어난 녀석들 수급하기 위해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아주 찰떡이네.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을 조금 자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두껍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모공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그래서 세안을 조금 꾸준히 하는 편이고, 그리고 진짜 건조해요. 두피.

덥기도 건조, 피부도 워낙 건조, 여름에도 워낙 건조하고 겨울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건조 그런 수분 관리에도 좀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듣고 올게요.

0: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2: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0: 판매한 시스팡.
1: 제조 및 판매한 시스팡 1544-5388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2: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세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들로 기분에 먹구름이 낀 완소들도 있으셨죠. 하지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영세 영향으로 완소들의 기분은 항상 포근하고 쾌청할 겁니다. 언제나 맑은 이곳 영스트리트에서 5월의 선물을 소개해드릴게요.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 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으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일의 영스트리트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스 시작 전까지는 피곤한 일상에 지쳐 기분이 저기압인 완소들도 있을 텐데요. 기분이 저기압일 때 영스 앞으로! 인간의 쌀 완디가 있는 영스트리트로 놀러오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지금까지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로 함께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샤워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샤워할 때 듣는 노래, 듣기만 해도 씻고 나온 것처럼 개운해지는 곡을 라인업으로 추천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곡은 웬디의 영스티 홈페이지 영스 뮤직 페스티벌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웬디 기분 좋은 밤, 원나잇!

0: 내 맘대로 주문제자.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몽젤?
5: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6: 잘 만들었다. 몽젤.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1: 5 4 3 2 1 숙보 한국인처럼 살아볼래요? 요즘 대만 일본인들 사이에서 난리.

0: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30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김진표, 요조, 좋아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한국인처럼 살아볼래요. 요즘 대만 일본인들 사이에서 난리였습니다. 올해 1분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476만 명을 넘어서면서 분기 기준 역대 최다 방문객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도 장기간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경험하는 한 달 살기 수요가 널리 퍼졌는데요. 국적별로는 대만 관광객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홍콩, 그다음 일본, 이렇게 한국살이에 꽂혀 있었습니다. 한국살이 로망이 생긴 이유는 아무래도 뭐 K-콘텐츠 글로벌 파급력 때문인데요. 드라마나 뭐 예능, 땡튜브 통해서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에 친숙해진 외국인들이 직접 현지 생활을 체험하려는 욕구가 커진 결과입니다. 한국에서 한 달 살이 하면서 뭐 한국의 배달 문화, 24시간 편의시설, 빠른 인터넷, 음식점 벨 문화, 정확한 대중교통 이런 거에 빠지면은 돌아가서 헤어나올 수 없을 텐데, 그리고 또 한국에 맛있는 게 많잖아요. 예, K-라이프에 한번 빠져보길 바라겠고요. 언젠가는 이제 K-라디오에 빠져서 베텐에도 놀러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으러요. 예, 앞에 오라는 게 아니라. K-병영체험 가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 체험할 수 없는 문화죠. 예, 아닌가? 그 사실 뭐 해병대 캠프도 있는데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 한번 K-병영문화체험 이런 거 나오면 그것도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일주어터 씨와 먹는 얘기하는 시간, 먹방 월드컵입니다. 주제에 맞는 음식 후보 8개 중에 최고의 메뉴 하나를 꼽아보는 시간이고요. 어떤 안주를 먹을지 고민되는 분들 오늘 방송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성재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채팅으로 참견 많이 해주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0: 합니다. 그래서 하루티는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와, 건강한데 맛있네.
4: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3: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5: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아직 한 번 남았다.
6: 방탄꼭지 방탄꼭지.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9: 성원 에드피아.
11: 공신력은 없지만 먹부심은 있다. 설득을 하다 보면 군침이 돈다. 맛잘알 두 남녀가 재미로 펼치는 자강 두둔 월드컵. 먹방 월드컵. 먹방 월드컵 함께할 뿐입니다. 의외로 식욕 억제를 잘하는 인내의 달인 일주어터 어서오세요.
12: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씩만 억제 잘합니다. 일주어터 김주현입니다.
11: 이번 주가 다이어트 주간인가요?
12: 맞습니다.
11: 아하.
12: 지금 좀 예민해요.
11: 지금 야유어 보입니다.
12: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까 정대만이라면서요.
11: 아, 정대만은 이제 머리
12: 야유였어요?
11: 스타일 때문에.
12: 아,
11: 머리 스타일. 예. 예. 아, 앞머리 잘랐나요?
12: 예예 예, 잘랐어요.
11: 아, 앞머리가 생겼군요.
12: 네, 홍대에서 잘랐습니다.
11: 아, 이게 남자들이 아슬아슬하게 외우거든요. 앞머리를 자르면 앞머리가 생긴다. 예.
12: 맞죠, 그거예요. 네. 확실히. 아, 결혼한 사람은 다르네.
11: 아, 그 전부터 알고 있었죠.
12: 아,
11: 이 정도는.
12: 그래요?
11: 네, 예. 앞머리를 놔두면 앞머리는 없어진다. 자, 지난번에 저 먹으라고 버터떡을 사왔는데 배텐 월간 게스트 우창윤 쌤이 잔소리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에 먹읍시다라고. 야, 먹을 게 눈앞에 와 있는데 이걸 누가 점심 때 먹나요?
12: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고. 네. 근데 이 댓글 보고 조금 재미있으신 분 같아서 팔로우를 했습니다.
11: 아.
12: 농담을 잘 하시더라고.
11: 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
12: 그러니까요. 예. 처음 들어봤어요.
11: 너 재밌다? 이런 느낌.
12: 그렇죠.
11: 예.
12: 다행히 마파를 해 주셨어요.
11: 자, 매주 이 시간은 음식 관련 주제로 베텐만의 먹방 랭킹을 정해보는 시간. 음식의 진심인 저희 둘이 아무 말 토론을 하면서 1등을 정해봅니다. 원하는 음식 관련 월드컵 주제가 있으시면 베텐 홈페이지 먹방 월드컵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뭡니까?
12: 네, 먹방 월드컵 오늘의 주제는 마른 안주 월드컵! 후보군에 올라온 8개의 음식 중 최고의 마른 안주 단 하나를 정해보겠습니다.
11: 네, 자, 술 종류는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보통 마른 안주는 이제 맥주 종류.
12: 맞아요.
11: 좀 시원하고. 네,
12: 그렇게 생맥 쪽으로 갈까요?
11: 그렇죠. 꿀꺽꿀꺽 마실 수 있는 쪽으로 보통
12: 맞아요,
11: 가죠.
12: 맞아요.
11: 네, 자, 후보 발표해 주시죠.
12: 마른 안주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번 쥐포, 후보 2번 마카로니 과자, 후보 3번 먹태, 후보 4번 견과류 세트.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번 육포, 후보 6번 노가리, 후보 7번 방건조 오징어, 후보 8번 김스낵.
11: 일주어터가 제일 좋아하는 주종은 소주였나요?
12: 아, 네, 저는 소주를 좋아합니다.
11: 소주도 이제 마른 안주랑 잘 먹죠.
12: 아, 저는 근데 사실 안주를 너무 좋아해서 마른 안주로 배채우는 걸 조금 안 좋아합니다.
11: 아, 마른 안주 그럼 어느 타이밍에 나와요? 마무리?
12: 아, 마지막에 이제 뭔가 저는 단 마른 안주 나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안주 다 먹고 마지막에 입가심으로 디저트처럼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좀 과자 종류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11: 과자 쪽으로 오히려. 네. 보통 이제 소주 드시는 분들은 이제 국물 있는 거 좋아하시고.
12: 그렇죠.
11: 네. 그리고 이제 안주로 어느 정도 배를 좀 채우고.
12: 맞아요, 맞아요.
11: 네. 사실 술이 메인이 아니라 먹는 게 메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0: 맞습니다.
1: 소주파가 좀 그런 것 네, 같아요.
0: 저도 그냥 네. 그렇고 맥주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맥주를 음료처럼 네, 먹기 위해서.
1: 아 그죠 그죠. 아 저는 그걸 제일 좋아해요. 처음에 생맥주로 짠 한번 해서 생맥주 다 마시고 그 다음 소주로 넘어가는.
0: 그렇군요. 예. 예, 그렇게 되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1: 그런데 예. 이렇게 얘기해도 술을 그렇게 잘 못합니다, 사실.
0: 예. 그렇죠. 자, 오늘은 특별히 안주들을 직접 먹으면서 진행하려고 아, 일부 안주들 구매까지 완료했지만 예. 일주어터가 다이어트 주간이라고 해서
1: 예. 사과 다이어트 중입니다.
0: 사과 다이어트?
1: 예예.
0: 사과만 먹는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0: 일주일 동안?
1: 예. 그 뭐지 단종 역할 하신 박지훈 배우님이 사과만 먹고 그렇게 간여를 주셨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배우들은 독하다. 이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0: 힘든가요?
1: 아, 예.
0: 많이 힘든가 본데.
1: 너무 힘들어. 지금 땀도 나. 막 몸이 허해져요.
0: 예. 저한테 좀 사과하세요. 무슨... 일주어터만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마른 안주로 파티를 할 생각을 하고 왔는데.
1: 죄송합니다.
0: 비보를 들었습니다.
1: 오늘 저기 엄청 큰 걸 사놓으셨어요.
0: 그러니까.
1: 거의 죽부인만 한 걸 사놓으셔가지고.
0: 마카로니 과자는 저거는 진짜 어떻게 저렇게 큰 게 있지? 업소용인 그러니까.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것저것 사놨는데. 네,
1: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0: 아쉽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일부 지금 뼈작가가 좀 먹었거든요.
1: 아까 네. 오빠 먹은 거 아니었어요?
0: 네?
1: 이거 얼마예요?
0: 얼굴 안 내밀려고 그냥 이것만 던지네. 예, 이거 진짜 와 이거 스크롤로 보여드려야지. 와,
1: 이거 칼로리 써 있나?
0: 칼로리 한꺼번에?
1: 아, 100g당 470칼로리다. 어, 이거 다 먹으면 4,710칼로리밖에 안 돼요.
0: 어?
1: 생각보다 다이어트 음식인데?
0: 간단한데? 잘못 본 거 아니죠?
1: 어, 여기
0: 1kg인데
1: 1kg 4,700칼로리.
0: 어허.
1: 괜찮은데요?
0: 괜찮네. 이거 다이어트 음식이네요.
1: 그리고 이거 베개처럼 베고 있다가 하나씩 뽑아 먹어도 맛있겠어요?
0: 그러니까. 자, 그러면 마른 안주 월드컵 A조 대결 시작합니다.
1: 네, 후보 1번 쥐포입니다. 얇게 포터서 말린 생선을 구워 먹거나 찢어 먹습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짭짤하기도 하고 오래 씹을수록 맛이 올라와요. 쥐포는 특히 구울 때 나는 냄새가 완전 술을 부릅니다. 안주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맥주랑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질긴 식감 때문에 오래오래 씹어 먹어야 해서 안주 페이스 조절이 됩니다.
0: 아, 마른 안주의 특징이 사실 이렇게 좀 오래 씹고 맞아요. 국물도 좀 빨고 하지만
1: 맞아요.
0: 그래도 좀 남아있는 느낌이 좋죠. 잘 버티는 거.
1: 잘 버티. 네. 쥐포 반대 의견입니다. 쥐포 맛이 너무 밍숭맹숭해요. 저만 그래요? 자극적인 맛이 없어서 심심해요. 쥐포는 손으로 집어먹는데 손에 냄새도 배고 은근 끈적해지고요. 너무 빨리 식어서 자꾸 쥐포가 미지근해져요. 너무 오래 씹어야 해서 턱이 피곤하고요. 저작 운동은 그렇게 시키면서 배가 안 찹니다.
0: 그럼요. 쥐포 맛이 밍숭맹숭하다는 건 좀 동의를 못하겠네요.
1: 그러니까 좀 맛있는 쥐포 안 드셔보셨나?
0: 굉장히 짜고 굉장히 달지 않습니까?
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자극이 커서 문제지. 예.
1: 그리고 쥐포는 저는 그 탄 부분을 좋아해요.
0: 아.
1: 타야 또 이제 쌉싸름한 맛까지 올라오면서 바삭바삭하니 맛있거든요.
0: 그게 좋긴 한데 굽다가 잘못해서 이게 많이 타요.
1: 맞아요. 네. 한번 불길이 번지잖아요.
0: 갑자기 확 불탈 때가
1: 맞아요,
0: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벤조피렌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1: 예.
0: 일주어터 벤조피렌 좋아하는 분이라고
1: 뭐 네. 이상한 양기 이름 같아.
0: 저는 쥐포의 단점이라면 사실 가격이라고 봅니다.
1: 아, 좀
0: 비싸졌어요.
1: 아.
0: 예전에는 뭔가 만만한 안주 느낌이었는데
1: 그러게요?
0: 직접 사서 먹으면 어? 이게 이 정도 가격이야? 라는 생각이
1: 비싸구나.
0: 들어요. 예.
1: 아.
0: 그리고 굽는 게 구워서 갖다 주는 건 좋은데 내가 좀 셀프로 구우려고 축구장 같은 데서 이렇게 구워보면 확 타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그리고 막 이제 얘가 이제 그 예쁜 모양이었다가 막 똘똘 말리잖아요.
1: 맞아요. 예,
0: 그게 좀 많이 거슬리고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이게 굽기가 은근 어렵고 그 집게 집은 부분은 또 안 구워지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돌려서 구워주는 스킬이 있고 또 요즘에는 댁에서 다 인덕션을 쓰시기 때문에 그 옛날 그 가스불 감성이 또 안 난다. 조금 그게 아쉽죠.
0: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후보.
1: 네, 후보 2번 마카로니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뚫린 과자. 바삭한 뻥튀기 과자로 고소합니다. 주로 무료 기본 안주로 나옵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계속 먹다 보면 배가 차서 다른 안주를 조금 시키니까 안주값을 줄여주는 진정한 효자 아닐까요? 아무리 먹어도 다른 안주들처럼
0: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0: 예, 지금 마카로니 과자가 나오고 있어서
1: 근데 냄새가 턱 치아 아플 일 없으니 턱관절에 무리가 없습니다. 소주의 쓴맛을 잡고 맥주

0: 와 어울리는 기름기 있는 과자고요. 막걸리랑 먹으면 백크레인도 가능합니다.
1: 아 그렇죠.
0: 백크레인이 뭐예요?
1: 백크레인이 제가 손으로 이렇게 퍼먹는.
0: 아 오빠 이 별명이었구나.
1: 네, 말 나온 김에 맥주 느낌만 내보면서 한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차와 이게 소맥 잔이네.
0: 또 맥주 잔.
1: 이쁜 잔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맥주 음료 보리 음료예요.
0: 네. 네.
1: 짠 한번 하시고.
0: 네. 아이고 너무 크게. 근데 좀 맥주가 같기도 하고.
1: 마카로니 과자는 이런 소리 나는 거.
0: 예. 맛있겠다.
1: 아주 만만한 과자죠.
0: 이런 게 2차, 3차 갔을 때 배부를 때 딱 좋은 안주죠.
1: 뒤적뒤적하기도 좋고. 예, 그냥
0: 만약에
1: 이거
0: 색깔만 골라 먹고.
1: 그렇죠. 더 달라 그래도 뭐 딱히 뭐 죄송하지도 않고.
0: 그리고 보통 셀프로 이제 추가를 하는 데가 많아서.
1: 퍼오는 데도
0: 네,
1: 있죠.
0: 네, 맞아요. 어쨌든 이런 마카로니의 단점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반대 의견입니다. 웰컴 드링크처럼 입가심용 웰컴 안주 아닌가요? 본식 들어가기 전에 먹는 식전빵 같은 거죠.
1: 초고수들은 보통 요 마카로니 과자에 생맥만 드시죠.
0: 아 그렇죠.
1: 집 앞에 걸어 나오신 어르신들이.
0: 맞죠. 생맥주만 예. 이제 결제하면 되니까. 이건 공짜로 주니까 먹게 되는 거지. 돈 받고 팔면 아무도 안 시켜 먹을걸요? 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1: 있겠네요.
0: 안주로 먹기보다는 손이 심심해서 무의식적으로 집어먹는 간식입니다.
1: 그렇습니다. 보통 2차로 어디 갔을 때 자리 옮기고 호프한잔하고 가자. 그랬을
0: 맞아요.
1: 때 자리 앉아서 생맥주가 채 나오기 전에 다 먹는 취객들이 있어요.
0: 맞아요.
1: 맥주 갖다 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이거 하나 더 주세요.
0: 맞아요.
1: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1: 네, 이거 딸가락거리면서 네, 그냥 무의식 중에 퍼먹거든요.
0: 이거랑 진짜 뻥튀기 같은 그 흰색 알 로든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1: 그렇죠. 생긴 게 택배 완충제 같아서 싫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0: 아 또 그렇게 예. 말씀하니까.
1: 베개 속 같이 생기기도 하고.
0: 모양이 되게 특이하긴 해요.
1: 예. 자, 그럼 다음 후보.
0: 네, 후보 3번 먹태입니다. 명태를 방건조 시켜 찢어서 먹는 마른 생선 안주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버터에 고소하게 구운 먹태는 못 참죠. 생맥이 콸콸콸 들어가요. 마른 안주는 가볍게 먹으려고 시키는 거잖아요. 먹태는 칼로리도 낮고 단백질도 우수하고 잘게 찢어져서 먹기가 아주 편합니다. 먹태를 마요네즈, 청양고추 송송 썰어서 간장까지 섞은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맥주 안주로 최고죠.
1: 아하.
0: 저도 먹태를 사실 이 맛에 먹습니다. 먹태 맛이 아니라.
1: 사실 그렇죠.
0: 마요네즈 예. 맛으로.
1: 고추 맛, 마요네즈 맛. 예. 와사비 맛. 그런 쪽이죠.
0: 자, 먹태 반대 의견입니다. 너무 퍽퍽해요. 목이 턱턱 막힙니다. 안주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먹태는 술안주 아니었으면 마른 상태로 먹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1: 저도 사실 그 가맥집이라는 데서 먹태를 먹어봤는데
0: 네네.
1: 저는 첫인상은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맥거려가지고 전주까지 가서 한번 먹었거든요.
0: 유명한 곳 가셨구나.
1: 네, 근데 그냥 지푸라기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맛있지? 그런데 네, 근데 먹다 보니까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0: 고소하긴 하죠.
1: 네, 그리고 요즘은 좋아해요. 네, 근데 첫인상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0: 근데 또 먹태가 이렇게 지푸라기처럼 이렇게 쌓아서 나오면 네. 더 좀 반감이 약간, 들고
1: 아니 처음에는 그냥 이제 통으로 나왔을 때는
0: 아 맞아 차라리 그게
1: 괜찮은데 했는데 거기 이제 주인 아저씨가 아! 하면서 꽉 뜯어주시는데 이게 점점 염물같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먼지도 날리고
0: 맞아.
1: 이게 뭐야.
0: 맞아 먼지 같은 게 날려. 네. 그것도 살이잖아요 어쨌든.
1: 네. 그때 이제 먹태할머 시절에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여기까지 와서 그랬는데
0: 맞아,
1: 요즘은 맞아. 이제 맛있죠.
0: 맞아요. 자, 마요네즈 없으면 매력이 반감되는 소스빨 심한 안주입니다. 종이 씹는 기분입니다. 왜 인기 있는지.
1: 그러니까 제 첫인상이랑 비슷한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종이랑 예. 지푸라기 등.
1: 쥐포나 오징어 같은 건 딱 입에 넣는 순간 그 짭조름한 맛이랑
0: 맞아,
1: 바다 향이라는 게 있는데
0: 맞아요.
1: 먹태는 육지에 나온 지 오래돼서 그런지 처음에는 그래. 얘가 생선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 맞아. 근데 진짜 예. 아무 맛 안 나지 않아요 사실?
1: 그렇죠. 집신 느낌. 아 왜 사극 보면은 그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지푸라기 씹고 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0: 이쑤시개 그 캐릭터들 되신 느낌으로 예. 예.
1: 그 캐릭터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0: 맞아요.
1: 예. 하지만 요즘은 좋아합니다. 예. 자 다음
0: 맛을 보겠네. 예. 자 후보 4번 견과류 세트입니다. 땅콩, 커피 땅콩, 아몬드입니다. 다양한 견과류를 한 접시에 담아 집어 먹습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아몬드를 털어 먹는 배디한테 1등은 견과류겠네요. 뭔가 건강한 느낌이라서 살찔 생각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견과류는 사이드로 먹으니까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먹죠. 견과류는 무적의 안주입니다. 맥주, 소주, 위스키.

0: 이 와인 안 어울리는 주종이 없어요. 반대 의견입니다. 커피 땅콩 큰 통으로 혼술안주 먹다가 10kg 쪘어요. 카페인에 설탕까지 듬뿍 들어서 최악입니다.
1: 이 시즈닝이 살벌합니다. 이게.
0: 저는 이 커피 예. 껍데기만 뜯어 먹어요. 죄송합니다. 심심한.
1: 야 여기 30kg 찐 사람도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이렇게 견과류가 여러 종류 나오잖아요. 아몬드만 집어먹는 사람, 땅콩만 집어먹는 사람 꼭 있어서 저를 짜증나게 합니다.
1: 김치 터는 놈들. 아 놈들이라 그랬나? 김치 터는 분들이랑 이 견과류 믹스 너트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0: 아, 예. 어떤 손님인지 알 것 같아요.
1: 모르는 인간들이 있어.
0: 맞죠.
1: 예.
0: 100% 있죠.
1: 그럼요.
0: 보통 이런 견과류 세트 안에 그 오징어가 몇 마리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1: 아하.
0: 그 좀 실 같은 오징어 있잖아요. 그거 골라 먹으시는 분들 많고.
1: 화가 납니다.
0: 그렇죠. 오징어 세트, 명태 세트 이렇게 세트 시키면 견과류가 같이 서비스로 나오는데요. 그럴 때 아니면 굳이 단독으로는 안 먹어요.
1: 그래요?
0: 아빠 또 견과류 좋아하시니까.
1: 저는 견과류를 굉장히 좋아하죠. 네, 믹스 너트다 이거는 진짜 못 참습니다.
0: 네. 그중에서 뭘 제일 좋아하세요?
1: 저는 진짜 커피 땅콩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0: 아, 그거 진짜 맛있다. 예,
1: 요즘 좋아하는 커피 땅콩은 사실 살이 엄청 찐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요즘 좋아하는 거는 그 아몬드랑 그 멸치랑 같이 들어있는 거 있어요.
0: 그것도, 진짜 아저씨
1: 그것도
0: 안주
1: 그것도 거의 한 30~40년 된 안주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은근히 매니아층은 있는데 인지도가 엄청 높진 않아요.
0: 그 캔으로도 팔아요?
1: 캔으로 팝니다.
0: 아,
1: 캔으로도
0: 진짜?
1: 팔고 봉지로도 파는데 그게 기가 막힙니다.
0: 멸치가 작아요? 커요?
1: 멸치 작죠. 작은 멸치랑 그 땅콩 뭐 이런 것들이 있어.
0: 살짝 짭조름하겠구나.
1: 네. 예. 근데 이제 칼몬땡이라 그러는데. 아 그거 기가 막힙니다.
0: 예. 그거 왠지 몸에도 좋을 것 같긴 해.
1: 그렇죠.
0: 그죠.
1: 예. 칼슘도 들어 있고. 예. 좀 짜요. 좀 짠데 이제 맥주 안주로 최고죠.
0: 아 이게 사실 견과류가 짭짤한 맛 때문에 또 술 안주로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도 멸치까지 좀 괜찮겠네.
1: 그렇죠. 자 그러면 아하. A조, G4, 마카로니, 먹태, 견과류 세트 중에 4강에 진출할 후보는 뭐라고 보십니까?
0: 오늘 기준을 살짝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마른 안주니까 마른 안주는 보통 서비스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 내고도 먹을 만한 마른 안주를 좀 고르면 좋지 않을까.
1: 마른 안주가 생각하면? 다 서비스는 아니죠.
0: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렇죠.
1: 그거는 저희가 가서 먹었을 때나 서비스로 나오지. 예. 적당히 가는 사람들은 마른 안주 서비스로 안 나와요.
0: 아 저는 마른 안주 예. 시켜도 저는 그냥 사이드로 생각하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전화 일주어터가 가서 먹으면 보통 사장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기 때문에
0: 많이 시켜서
1: 아 예. 마른 안주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0: 아 맞아. 예. 아 그래요.
1: 비싸요 마른 안주.
0: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안 시켜와가지고 예.
1: 안 마른 사람에게 한정적으로 나오는 게 서비스입니다.
0: 안 말라야 예. 받을 수 있는 마른 안주.
1: 생과 치이로 세트. 생과 치이로 세트야. 생과 치이로 부모님 세트잖아. 엄마 아빠 세트.
0: 아 예. 네. 아 그러면 그냥 맛으로만 생각할게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예.
1: 자 일단 탈락. 뭐 탈락. 보시면 하나 떨어뜨린다면 최하위.
0: 전 먹태입니다.
1: 먹태. 예. 이 집심파가 또 있었구나.
0: 아 그리고 왜냐면 저는 먹태가 아니라 저한테 마른 안주는 먹태 그 마요네즈가 안주예요.
1: 마요네즈 발사대로 쓰는 분들.
0: 아 그렇죠. 예. 그냥 그거 그냥
1: 취해가지고 마요네즈를 진짜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안 취하면 살짝 콕 찍잖아요.
0: 그쵸, 그쵸.
1: 이렇게 바르는 인간들이 있어요.
0: 네, 전 안 취해도 그래요.
1: 쭉 바른 다음에 빨아먹고 또 찍어요.
0: 아, 그거 싫어요.
1: 있어요. 왜냐면 먹태가 은근 잘 안 씹히거든요. 예.
0: 그래서 그 딱 마요네즈 찍을 때 청양고추 조각이 이렇게 딸려 나오는 게 좋아요.
1: 좋죠.
0: 그렇게 먹고. 예. 그래서
1: 더블딥 극혐이라고 하십니다.
0: 더블딥.
1: 이걸 더블딥이라는 용어를 쓰네요. 그죠? 더블딥 안 됩니다. 술자리에서.
0: 맞죠. 전 그래서 먹태 맛을 모르겠어요.
1: 아. 소신 발언.
0: 아 예. 저는 이제 마요네즈 맛으로 먹기 때문에 그리고 얘 소스가 너무 강해서 이 먹태 본연의 맛을 조금 해치지 않았나.
1: 그쵸. 사실 이거 손가락으로 찍어도 그 맛이 비슷해요.
0: 네. 저한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 입맛대로 1등은 G4하고 2등을 견과류로
1: 견과류.
0: 하죠.
1: 네. 자, 그러면 G4 견과류 4강 진출입니다.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와서 B조 만나보겠습니다.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매일 마시는 물 어떻게 고르시나요? 요즘은 물의 성분과 맛, 식감까지 따져 고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물은 어떤 물을 말할까요? 세계보건기구는 유해한 물질이 없고 미네랄이 적당히 함유돼 약한 알칼리성을 띠는 물을 좋은 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물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헬시 플레저 시대, 건강을 챙기는 일은 나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0: Gorilla.
1: SBS 생활 정보.
2: 캐나다 퀘벡주에 있는 루즈 호수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깜짝 놀란 사람 얼굴처럼 보인다고 해요. 하지만 더는 이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는데요. 1년 사이 호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 작년 8월 미국 알래스카 피오르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숲이 사라지고 빙하가 녹으면서 땅이 버티는 힘이 약해졌다는 거죠.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날 거대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 지구의 작은 경고를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어.

0: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코너 먹방 월드컵 일주어터 씨와 마른 안주 월드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 마른 사람들의 마른 안주 월드컵. 일단 그 쥐포와 견과류 세트가 4강 진출을 했고요.
1: 네.
0: 자, 다음 비조 대결입니다.
1: 피디님이 지금 마른 안주 드시면서 효과음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2: 이 무슨 딜레이야 이게.
1: 이 마른 안주가 이렇게 무서운.
2: 마른 안주 먹으면 일단 뒤로 살짝 빨아지거든.
1: 네. 비조 후보 5번 육포입니다.

자, 고기를 양념에 말린 뒤 씹어 먹는 마른 고기 안주입니다. 천성의견입니다. 고기는 고기다. 육포가 1등. 솔직히 안주들 8개 다 깔아 놓으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건 육포일 듯합니다. 육포는 그냥 먹으면 마른 안주요. 구우면 고급 스테이크요.

0: 그때는 이제 식량이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안주 월드컵에.
1: 네. 네. 또 우리 베디가 이렇게 오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0: 그러니까.
1: 네, 거부감 좀 드셨어요. 내가
0: 사실 좋은 후보라고 보고 있었는데 찬성 의견이 좀 약하네요.
1: 네. 예. 그럼 반대 의견 들어볼게요. 육포는 진짜 가성비 면에서 똥입니다. 편의점 육포 사 먹고 양이 너무 적어서 놀랐어요.
0: 육포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안 좋은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편의점에서 걸려 있는 걸 이렇게 딱 뽑아서 열었는데
1: 또 힘 못 했어요. 진짜 조금 놀랐어요.
0: 네, 굉장히 화가 나죠.
1: 맞아요. 육포 먹고 트름하면 냄새가 진짜 최악입니다.
0: 얼마나 마셨길래 트름을 계속하는 거야?
1: 이거 은근 치아 사이에 육포가 껴서 신경 거슬리게 만듭니다. 짭조름하고 쿰쿰해서 몇 개 먹으면 은근 물려요.
0: 아, 물려요?
1: 그런가?
0: 약간 그 비린향이 나는 육포 잘못 고를 때가 있어요.
1: 맞지. 쿰쿰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긴 해요. 맞죠? 좀 그런 육포들이 있긴 해요.
0: 약간 피냄새가 나는 육포가 있어요.
1: 피냄새까지 나요?
0: 예. 예. 이거 덜 말랐나? 어제 잡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1: 거의 육사시미 수준으로. 저는 이 마른 안주 육포보다 그 대만에서 온 그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0: 비천땡.
1: 진짜 좋아.
0: 진짜 좋죠. 개별 포장돼 있고.
1: 그 너무 비싼데 너무 맛있어요.
0: 국물도 있죠. 열면.
1: 살짝 육즙 있죠.
0: 기름 국물이 있죠.
1: 네. 그거 맛있죠.
0: 좋긴 한데 이제 국물이 좀 헤비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1: 맞아. 안주로 맞아요. 조금 네. 마른 안주는 아니죠.
0: 그렇죠. 진짜 육포의 그 질겅질겅 느낌을 갖고 싶은데 그 비천땡 같은 경우에는 먹었을 때 좀 입에 뭐가 텁텁하게 많이 남죠.
1: 맞아요. 맞아요. 달고 그리고. 네, 후보 6번 노갈입니다. 새끼 명태를 말려서 구워 먹습니다. 바삭하고 짭짤합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우리 노가리나 까자라는 속어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질근질근 씹으면서 맥주 한잔 하면 참 맛있는 안주입니다. 맛도 좋지만 손을 움직일 거리를 던져줘서 심심함을 달래줍니다.
0: 노가리를 집신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1: 그렇죠. 예. 그렇죠. 옛날엔 가게 간판에 노가리 글자 붙이고 노가리를 주 메뉴로 팔던 술집들이 있었어요. 노가리가 메인 안주가 된다는 의미죠. 자, 반대 의견입니다. 직접 뜯어 먹다 보면 테이블 여기저기 부스러기가 생깁니다. 손도 더러워져요. 누가 찢을지 눈치 싸움도 해야 됨.
0: 네네.
1: 아주 큰 단점이긴 맞아요. 해요. 가시 같은 식감이 괜히 거슬려요. 좀 더 촉촉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마른 안주의 특징인 것 같긴 한데요. 맛있어서 시킨다기보다는 그냥 입이 심심하니까 먹는 것 같아요.
0: 약간 촉촉 계열 노가리는
1: 맞아,
0: 모두가 좋아합니다.
1: 맞아 맞아.
0: 근데 너무 바짝 마른 노가리는
1: 이게 근데 편차가 꽤 크지 않아요?
0: 그러니까
1: 좀 맛있는 노가리를 한 두 번밖에 못 먹어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이게 어려운가 봐.
0: 노가리 이콜 비 오는 날 신고 간 집신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젖은 집신.
1: 갑자기 확 떨어져 식욕이.
0: 웰던 새꽃이라고 하신 분 있고.
1: 왜?
0: 우중 집신. 장마철 집신. 너무 쿰쿰해 보이는데.
1: 웰던 새꽃이가 왜 이렇게. 웰던 새꽃.
0: 이게 나올 때 느낌은 사실 괜찮아요.
1: 맞아요,
0: 일단
1: 맞아요.
0: 뭔가 한 접시 나온 느낌이고 노가리가 그렇게까지도 비싸지도 않기 때문에. 예. 근데 노가리의 단점은 남습니다. 인기가 없다는 거죠. 예.
1: 그렇죠.
0: 다 꽤 남아요.
1: 맞아. 뜯어 놔도.
0: 예. 귀찮아서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딱히 맛이 없어서 안 먹는 사람도 있고.
1: 맞아. 약간 누가 안 뜯으면 안 먹을 걸요?
0: 예의상 남기기 좋은 안주로 괜찮습니다.
1: 예의상 남기. 예.
0: 다른 안주에 손이 가고 이제 노가리는 그래도 남아 있는.
1: 맞아요. 맞아요. 예.
0: 자, 다음 후보.
1: 자, 후보 7번 반건조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를 적당히 말려 구워 먹습니다. 부드럽고 쫄깃합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씹을수록 감칠맛이 나요. 동해 여행 가서 사 먹은 피대기, 제주 해안도로 노점에서 사 먹은 준치 잊지 못해요. 이게 또 종류 이름인가 보네요. 고추장이냐 마요네즈냐 순정이냐 다 매력있고 맥주와 페어링 최고입니다. 해안도로에 널려있는 반건조 오징어만 보면 손수거처럼 얼굴 파묻고 싶어요.
0: 오징어 패티시 있는 분은 처음 보네요.
1: 네. 얼굴 왜
0: 얼굴을 파묻고 싶다.
1: 네, 그 냄새가 또 이렇게 쿰쿰할 수도 있는데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할 수 있죠.
0: 예예.
1: 일단 냄새가 압도하죠. 장거리 버스 탈 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구운 오징어 들고 타는 사람이었죠.
0: 아, 이건 약간 예의에서 벗어난 거죠.
1: 아, 진짜. 예. 그 휴게소에서 사가지고 타시는 거잖아요.
0: 아, 힘들어요.
1: 아, 네. 멀미 날 수도 있겠는데. 자, 반대 의견입니다. 반건조 오징어는 비싸서 귀해요.
0: 네네.

0: 맞아, 이것도 너무 비싸잖아요.
1: 그냥 마른 오징어가 지금 아니거든요.
0: 그렇죠. 예. 단건조 통통한 예. 씹는 맛이 있는
1: 완전 특 A급 오징어가 지금 출전한 거거든요.
0: 그쵸. 아, 맛있겠다. 마른 안주 월드컵인데 반건조 오징어는 혼자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마른 오징어로 가죠. 하긴 마른 안주인데 좀 덜 마른 안주여서
1: 그러니까. 약간은 습기가 있어요.
0: 그렇죠. 이것은 사실상 버터빨입니다. 버터로 구우면 맛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1: 그렇죠. 버터로 구우면 뭐 사실 뭐 신발도 맛있죠.
0: 맞아. 저는 오징어 다리가 좋은데요. 다리는 순식간에 없어지고 꼭 마지막에 몸통만 남아서 아쉬워요.
1: 어, 그래요?
0: 어, 난 몸통을 더 좋아하는데.
1: 저는 몸통을 더 좋아합니다.
0: 그렇죠. 이 방건조는 특히.
1: 네네네.
0: 마지막에 눈만 남던데.
1: 그렇죠.
0: 아, 그 입인가?
1: 그렇죠. 눈 눈알 하나만 남아요.
0: 어, 네, 그러니까요. 네.
1: 눈알 씹는 인간 꼭 있어요.
0: 어, 있어요?
1: 아쉬워서. 냥냥냥 씹으면서 그 짠 느낌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요.
0: 그럴 수 있죠.
1: 입인가요, 그게?
0: 아, 입이군요. 예.
1: 그래요. 자, 마지막 후보.
0: 네, 후보 8번 김스낵입니다. 얇은 과자 겉면에 김이 붙어 있습니다. 달달하고 짭짤합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비주얼만 보면 완전 짭짤하고 김부각 같은 느낌인데 은근 달달한 과자라서 좋아요. 단짠 과자는 끝도 없이 들어가죠. 저렴하고요. 술집에서 먹고 반에서 집에도 시켜 먹었어요. 아하. 오독오독한 식감도 좋고요. 맥주랑 먹으면 좋죠. 오래 살아남은 과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1: 네, 지금 저희가 일주일 더 다이어트 소식을 못 듣고 사놓은 과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김스낵인데.
0: 근데 여기 지금 작가님이 엄청 좋아하세요.
1: 이게 근데 향이 와 이게.
0: 아 맞아 냄새가 미쳤습니다.
1: 네, 술집 호프집에 갔을 때 맡은 향이랑 이 스튜디오에서 갑자기 이 향이 퍼지니까 너무 세요.
0: 압도적인 향입니다.
1: 실제 업장용을 저희가 갖고 왔는데 김맛땡이라는 브랜드입니다.
0: 오!
1: 굉장히 벌크형 큰 크기고 김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근데 달달한 맛도 나요 오라버니?
1: 약간 달달한 왜냐면 유탕 처리가 됐고
0: 네.
1: 아주 맛있습니다.
0: 이 그냥 과자 맛은 어떤 느낌이에요?
1: 과자 말고? 맛은 그냥 우리가 많이 먹는 깡 과자들 있죠? 그거에 좀 가느다란 버전? 그리고 훌륭합니다. 예, 이게 검은 반도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예, 야 이게 진짜 맛있네.
0: 자, 김스낵의 반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MT 때 김스낵 사갔다가 할머니 취향이라고 놀림받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1: 이게?
0: 아, 근데 20대 때 할머니로 놀림받으면 트라우마 생길만해. 근데 저도 MT 갈 때 이런 거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기억이.
1: MT 갈 때 이제. 그 식료품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여기는 뭐 각자 가져오는 그런 스타일이었나 보네요.
0: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다 나이 든 거예요. 05년생 제 조카는 먹어본 적이 없대요.
1: 아 이런 맏알못들.
0: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서 조 작가님이랑 배오빠만 좋아하고 있습니다.
1: 별로 안 좋나요? 막내 작가는?
0: 안 먹어봤죠? 그래도 잘 못 안 보이잖아요.
1: 이게 장례식장 가면 또 많이 있어요.
0: 아우 맞다.
1: 예, 그래가지고
0: 과일 옆에 이렇게 있잖아.
1: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육개장 먹고 딱 이제 치워가신 다음에 마른 안주 이제 내올 때 이게 꼭 있습니다.
0: 맞네 맞네. 예,
1: 진미채랑 같이 나오죠.
0: 맞아요 맞아요. 예. 아 맞아요. 장례식장에서 봤구나 내가.
1: 예. 진미채랑 김과자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0: 그래서 이제 땅콩이랑. 아직 조금 어린 친구들은 많이 안 볼 수도 있겠네요.
1: 저승식 사연내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이거 손님들이 먹는 거고.
0: 그래요. 예. 여러분. 예.
1: 장례식용 마카로니라고 하신 분 있고.
0: 아 근데 좀 말이 좀 이상해.
1: 저승 에피타이저라고 자꾸. 아닙니다.
0: 아, 이건 손님용 대접하는 용.
1: 이거, 예, 이거는 저기 마른 안주 호프집에서도 많이 나와요.
0: 맞아요 맞아요. 예. 자 반대에 마지막 하나 더 남았습니다. 김이 있어서 그렇게 바삭하진 않습니다. 김 때문에 텁텁해서 먹다 보면 차라리 마카로니 같은 바삭하거나 아예 짭짤한 과자가 땡겨요. 어때요? 별로 안 바삭해요?
1: 그러니까 김 과자인데 이렇게 좀 김의 짭짤한 느낌은 사실 별로 없고
0: 네,
1: 그냥 달달하고 그 무난한 느낌? 근데 이게 눅눅해지면 맛이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씹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아주 좋게 봅니다. 이게 약간 끈적끈적함이 있어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예, 잘 집으면 세 개가 붙어있는 게 있어요. 몽둥이처럼. 그런 거 걸리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0: 그러네요. 또 한 입 가득.
1: 예, 진미채도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0: 맞아요.
1: 예, 해치고 난 딱 한 오라기만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다 왔네. 아 어쩔 수 없다. 이런 느낌.
0: 맞죠. 맞죠. 맞아. 근데 장례식장 생각하면 진미채가 먼저 없었어요.

0: 그러지 않습니까?
1: 진미채를 사람들이 환장해요.
0: 그렇죠. 어, 예.
1: 맛동땡에 김 바른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럼 정말 환상적인 거죠. 맛동땡보다는 훨씬 덜 달아요. 그리고 예.
0: 아니, 근데 냄새가 너무 대박이에요. 예. 이 진짜 여기 스튜디오 내 냄새가 나는데 이 김 냄새가.
1: 자 그러면 비조 육포 노가리 반건조 오징어 김스낵 중에 4강 진출 1, 2위 뭐로 보십니까?
0: 아, 비조가 죽음의 조네요.
1: 비조가 세요.
0: 아 너무 센데 비조는 뭐 떨어뜨릴 리가 없는데.
1: 일단 노가리 한번 할까요?
0: 에, 노가리는 네, 편차가 좀 제 기준에 제 기억에 개인적으로 심했어서 노가리를 빼고 네. 이제 육포 반건조 오징어 김스낵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제가 김스낵은 사실 맛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1: 하나만 먹어볼까요?
0: 하나 먹을까?
1: 네, 하나는
0: 여러분
1: 네, 사실
0: 그 아, 다 티도 비밀로 안 나요. 비밀로 해주세요.
1: 누구한테 비밀로 하라는 거예요?
0: 그냥 뭘 그냥 비밀로 하세요.
1: 좋죠.
0: 야
1: 흘려.
0: 잠깐만.
1: 흘려. 야, 이 귀한 걸 흘려.
0: 야 이거 하나만 못 먹겠다.
1: 몽둥이 하나 찾아줄게요. 세 개 붙어 있는.
0: 아니야 이제 가만. 야 맛있네.
1: 정말 맛있죠. 한잔 합시다. 예, 입 씻는 차원에서.
0: 야, 하나만 더 먹을까? 어차피 먹은 거 하나 더 먹었나?
1: 자, 쭉 한잔 하고 예, 잘 찾아줄게요.
0: 야, 맛있다.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요.
1: 잘 찾아보면 두 개나 세 개 붙어 있는 거 있어요. 유탕 처리가 잘 돼가지고.
0: 예. 야, 여러분 김스낵 드셔보세요. 진짜 아, 맛있는데?
1: 저승 스낵.
0: 야. 아 큰일 났다 입 터질 것 같은데
1: 이것도 단종이 좋아하겠죠?
0: 예.
1: 이 정도면 얼굴 여기다 부빌 것 같죠?
0: 유배지에서 힘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그렇죠. 아쉽네. 아셨어요.
1: 사자 보이즈도 좋아해요? 아, 김스낵 먹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캐대원이.
0: 김을 먹는 거 아니에요?
1: 아 저승이라서.
0: 아 저승이 아닙니다 여러분.
1: 저건 한 명에도 먹는다라고 하시는데. 아 그래요. 아 그렇게 감동적이에요 맛이.
0: 어 맛있다. 네
1: 마카로니과 저랑은 좀 레벨이 다르죠.
0: 어 다릅니다. 네
1: 그렇죠. 이게
0: 마카로니 1차원이고 얘는 굉장히 고차원의 맛인데요.
1: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실 오랫동안 깡류들이 과자 스낵류에서는 굉장히 좀 인기가 상위권이었다가 요즘은 좀 깡류를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저희 이거 김깡 하나 만들만하다고 봅니다.
0: 아 나쁘지 예. 않습니다. 이거 외국인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1: 그럼요. 예.
0: 이거 자. 단점은 그냥 진짜 끈적한 게 손에 남는 거?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요단깡이라고 하신 분 있고.
0: 무슨 말.
1: 저승스네.
0: 안 돼.
1: 아니 장례식장에서만 먹는 게 아닙니다.
0: 그래요 여러분. 예.
1: 맥주 안주 환상적이고요.
0: 예. 야 이거 맥주랑 잘 어울리겠다.
1: 그렇죠. 예. 아주 잘 어울립니다. 바다의 와. 향이랑 이제 뭔가 도시의 맛이 합성이 돼 있는 느낌이랄까.
0: 완전히.
1: 자 그럼.
0: 와 저는 사실 김스낵 맛을 몰라가지고 김스낵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이거 먹어보니까 완전히 다 컸습니다.
1: 그렇죠.
0: 이거 그럼 누굴 떨어뜨린가?
1: 배신감은 육포가 제일 셌겠죠?
0: 맞아요. 네. 맞아요. 비싸기도 하고
1: 딱 저는 그래가지고 그 육포를 뭐 맥주 마시려고 편의점 가서 육포를 살 때는 종류별로 한 5개를 사갑니다.
0: 아 맞아요. 네,
1: 배신감에 치를 떨 수가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2+1 할 때도 많아요.
1: 항상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종류가 더 맛있을지도 모르고.
0: 맞아요, 맞아요.
1: 양이 이제 보통 적기 때문에. 예.
0: 보통 그 코 그려져 있는 브랜드를 많이 사시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건 진짜 좀 개인적인 입맛에 그게 좀 진짜 마른 안주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다른 건 너무 촉촉하게 나와가지고. 네. 근데 그걸로 기준을 봤을 땐. 육포가 좀 떨어져야 되지 않나 아,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구나. 맛에 있어서 제 기준에 왜냐면 지금 김스낵이 너무 맛있었어요.
1: 그럼 반건조 오징어와 김스낵 가나요?
0: 김스낵 1등 가시죠.
1: 김스낵 1등이요?
0: 너무 맛있던데 여기 반건조 오징어 없잖아 지금.
1: 그렇죠. 그러면 김스낵 1위 반건조 오징어 2위입니다. 그러면 쥐포 대 반건조 오징어 그리고 견과류 대 김스낵입니다.
0: 비조 1, 2등 잘못했다.
1: 그렇죠.
0: 지금... 너무 어렵네. 다시 할까요?
1: 안 됩니다.
0: 다시.
1: 이렇게 되면 결국은 쥐포와 반건조 오징어 둘 중에 하나는 결승 가는 거고요.
0: 그렇죠.
1: 해산물 더비 김스낵과 견과류 이게 이제 이게 사실 저승 한상이죠.
0: 그렇죠. 예.
1: 딱 그 한 접시에 반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맞죠.
1: 아니면 이제 3분의 1 시켜서 진미채까지.

0: 맞아요. 예.
1: 자, 그러면 쥐포 대 반건조 오징어 먼저 4강 대결.
0: 쥐포 대 반건조 오징어. 뭐가 더 비싼가요? 비슷하죠. 반건조 오징어가 더 비싸겠죠?
1: 반건조 비슷할 것 같은. 둘 다 지금 명품이에요.
0: 예. 그렇죠.
1: 휴게소에서 쥐포 사서 드셔보신 적 있어요?
0: 없죠.
1: 구운 쥐포 말고 그 이게 봉지에 든 쥐포 있어요. 정말 달아요. 정말 짜고. 근데 이제 저는 올라오는 길에 그걸 다 먹거든요. 죄책감이 장난 아닙니다.
0: 달아서요? 네. 아, 또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오징어가 낫긴 네. 하죠.
1: 그리고 입이 엄청 그 다음날 아침까지 달아요.
0: 맞아, 쥐포는 그래서 너무 달아서 안주랑은 조금 안 맞는 느낌은 있긴 합니다.
1: 그렇죠. 네. 네. 그냥 쥐포는 완성된 식사다.
0: 아, 디저트 쪽.
1: 디저트.
0: 달기 때문에.
1: 그렇죠.
0: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1: 지금 당장 최상의 쥐포를 구워주는 거랑
0: 아,
1: 최상의 반건조 오징어를 구워주는 거랑.
0: 아, 다 맛있겠는데.
1: 뭘 선택하겠습니까?
0: 반건조 오징어를 선택하겠습니다.
1: 금징어.
0: 네, 금징어. 예. 그러면 맛으로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반건조 오징어 가겠습니다.
1: 짭짤한 거.
0: 네.
1: 예, 쥐포는 좀 달다.
0: 맞습니다.
1: 반건조 안주. 오징어 결승 진출입니다.
0: 이게 안주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1: 예. 자, 그러면 김스낵 대 견과류입니다.
0: 아, 진짜 어렵네요. 아,
1: 김스낵 견과류 진미채가 있으면 진미채가 이기죠.
0: 그렇죠.
1: 진미채가 좀 빠졌어요.
0: 맞아요. 예. 아,
1: 자, 요단깡 대 견과류.
0: 근데 제가 이 김스낵을 지금 두 개만 먹어서 이렇게 더 맛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를 똑같은 양을 견과류랑 김스낵을 먹는다고 치면 안 물리는 건 견과류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1: 견과류는 근데 배신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0: 어떤 배신감이죠? 좀 눅눅해지거나 냄새 날 때도
1: 마른 있잖아요. 바나나 먹다가 아! 이 아프고
0: 마른 바나나 뒤에 붙어
1: 그리고
0: 있는
1: 거예요? 이제 저 견과류 뒤적거려서 골라 먹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0: 네.
1: 저도 당연히 예의 있게 그냥 딱 잡히는 거 먹거든요.
0: 아, 그렇죠.
1: 그 블루베리가 잡힐 때가 있어요.
0: 블루베리도 있어요?
1: 블루베리인지 그 라즈베리인지 건포도 같은 거. 그런 거 잡히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0: 아, 그렇죠. 싫죠.
1: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죠. 예.
0: 저는
1: 입에 넣어야 되니까.
0: 저는 개인적으로 마카다미아 이런 게 딸려오면 너무 싫습니다.
1: 아.
0: 너무 커가지고 커피 땅콩만 짚고 싶은데 예의상.
1: 예.
0: 아, 근데 이 김스낵은 내가 봤을 때 진짜 인간 사료급으로 가능할 것 같던데.
1: 그래요?
0: 예, 지금 또 먹고 싶어요.
1: 그래요. 요단깡 올립니까? 장례식장 더비에서
0: 아, 견과류 세트 김스낵 하시죠.
1: 김스낵 결승 진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조 후보들이 다시 만났거든요. 결승은 반건조 오징어 대 김스낵입니다.
0: 아,
1: 아, 아까 조별리그에서는 김스낵이 1위라고 1조터가 올렸는데
0: 네.
1: 어떻게 할까요?
0: 아이 참.
1: 아.
0: 지금 딱 이렇게 맥주를 마셨어. 근데 오징어랑 김스낵이 있어. 뭘 먹을까? 근데 오징어가 따뜻할까요?
1: 오징어요?
0: 바로 내 음식.
1: 당근 구워서 넣었습니다.
0: 아, 진짜?
1: 예. 맥주면 오징어가 아닐까요?
0: 맥주면 김스낵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주 모르겠다. 다 맛있겠다.
1: 김 과자도 그럼 바로 튀겨온 걸로 하자라고 하시네.
0: 그럼
1: 과자
0: 더
1: 공장에서
0: 맛있겠다.
1: 과자 공장에서 기계 앞에서 먹는 느낌.
0: 완전 다르대요, 근데 공장 가서 먹으면.
1: 아, 그래요?
0: 응. 다르다던데. 네.
1: 이승의 맛 대 저승의 맛 대결이다라고 신문 있고.
0: 네. 그 어쨌든 두 개 다 경조사 때 많이 보이는 친구들이네요. 함진압이랑.
1: 그렇죠.
0: 경사,
1: 경사는 오징어.
0: 그렇죠. 네. 조사는 이제 김치. 예.
1: 함진압이 얼굴이 이식돼 있는 우리 베텐러들. 예. 친근한 거울 볼 때마다 보이는 오징어냐? 아니면 김스낵이냐? 경사와 조사의 대결. 함진압이 대 저승사자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쇼리 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2: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레노.

0: 안녕하세요. 신곡 No Tears on the Dance Floor로 활동 중인 이채연입니다.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1: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2: 배성재 텐, 마른 안주 월드컵 함께 하셨습니다. 자, 현재 김스낵과 반건조 오징어가 결승에 진출해 있습니다. 1조터가 1위를 발표해 주시죠.
3: 마른 안주 월드컵 대망의 1위는 바로 반건조 오징어입니다. 아무래도 경사가 낫지 않나.
2: 베텐러 우승 함진아비들.
3: 그래, 저도 친숙한 친구들을 골라봤어요.
2: 함진아비 페이스.
3: 예.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갓 구워 나오는 그 맥반석 반건조 오징어. 아, 너무 맛있겠다.
2: 우리나라는 또 이 검은 반도체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오징어 게임의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뭔가 지금 K 결승전인 게 기분이 좋네요.
3: 뭐가 또 그렇게까지 예. 간다고요?
2: 그렇죠.
3: 네.
2: 자,
3: 오징어 게임의 나라.
2: 배성재 우승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문화의 승리다. 예. 오늘 소개된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선물로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리고요. 토요일 먹방 월드컵 게시판에서 먹방 음식 관련 주제 추천을 받습니다.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세요. 자, 오늘은 뭔가 그 국뽕 월드컵이 됐네요.
3: 결국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뭐 경조사도 챙기면서 사람의 정도 없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네. 다이어트 안 할 때 좀 왔으면 좋겠네요.
3: 죄송합니다. 예.
2: 자, 1조터와는 다음번에 더 맛있는 토크를 나눠보겠습니다.
3: 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소등합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0: 그 사람은요 응원도 하고요 야야 그 사람은요 잘 웃고요 그 사람은요 바로 저예요 봉태규 매일 아침 9시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 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2: 우리 돼지 포크.

0: 레이크밸리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빵으로 유명한 도시 대전에는 구매한 빵을 잠시 맡아주는 빵 보관소가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캐치한 대전 대학생들의 아이디어였다고 하는데요. 우리 삶을 조금 더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건 다른 사람에 대한 작은 오지랖과 배려인 것 같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는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슈퍼주니어의 미라클로 5월 30일 토요일 딘딘의 뮤지컬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빵으로 유명한 도시 대전에는 관광객들이 구매한 빵을 잠시 맡아 놓을 수 있는 빵 보관소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이 빵집에서 여기 빵집이 유명하다 보니까 한번 오면 좀 쟁여가는 게 있어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대전 대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라고 합니다. 빵 보관소에 빵만 넣을 수 있나요? 가방 같은 거를 좀 같이 겸사겸사 넣을 수 있는 건지. 그럼 또 이게 또 용도가 또 처음 만들었을 거랑 또 달라서 또 그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조금 섬세한 편이라 주변 사람들이 뭘 불편해하는지 금방 캐치할 것 같은데 어떠냐 해주셨는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라고 믿고 싶은데 또 아예 제가 인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좀 많이 예민하게 좀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예 몰랐던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 이게 불편했었구나 약간 이런 걸. 그래서 사람이 모든 거를 이렇게 보는 건 참 쉽지 않구나 라는 거를 또 깨닫게 됐습니다. 예. 자, 그냥 잠들게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곡으로 채워지는 버디버디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실라 고려 기파트

0: 하기 하면 하하이.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가격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정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요즘 러닝에 푹 빠진 아들이 한밤중에 좀 뛰고 오겠다면서 밖으로 나갔다. 한참 뒤에 들어왔는데 손에 꽃 한 송이를 들고 있는 거다. 어디서 난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무심한 듯툭 내뱉은 한마디. 오다 주웠어.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윤미래의 플라워였고요. 구둘 하나 둘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드님이 밤에 러닝을 하러 나갔는데 오는 길에 주웠다면서 꽃 한 송이를 건네주셨다라고 해주셨는데,

집 앞에서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이걸 뛰면서 주워서 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예. 꺾은 게 아니라 예, 떨어져 있는 걸 주워서 왔다고 합니다. 되게 스위트하다. 엄청 스위트하네요. 기본적으로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주변을 살피면서 아, 이거가 되게 예쁘다 하는 감정을 느끼는 인간 성향인 것 같아서 예. 저는 이러진 않습니다. 예. 엄마한테 뭐 뭘 이렇게 막 뭐 꽃 같은 걸 막 주진 않고 예. 그냥 뭐 묵묵히 엄마가 제 돈을 써도 그냥 가만히 예. 말하지 않고 있는 예. 그게 좀 스윗한 거 아닐까. 예. 근데 그러다 이제 좀 정도가 지나치다 싶을 때는 이제 한 번씩 이야기를 하죠. 예. 뭐 수산시장을 차리겠어? 뭐 이렇게 그럼 이제 아유 좀 뭐라고 좀 하지 마라 이러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라 할 걸 알고 이제 알고, 그러니까 저희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엄마한테 돈, 엄마 카드나 뭐 이런 거 쓸 때 아 요 정도 쓰면 엄마 뭐라 할 것 같은데 인지하고 있는데 딱 썼을 때 엄마가 너는 뭐 이걸 왜 이렇게 썼니? 하면은 아 좀 뭐라 하지 마 약간 이러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저는 뭐 막 엄청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수산시장을 차리겠어? 뭐 아니 뭐 뭘 샀길래? 막 이러면서 좀 슬쩍 하는 편이죠. 예. 자, 사연 보내주신 구두 하나 둘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소개해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도 열려있고요. 저는 소녀시대 테티서의 트윙클, 그리고 서태지의 모아이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김지선님이 남편이 지인들이랑 2박 3일 여행가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곧 집에 도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선 반가워서 같이 한잔하려고 세팅 중입니다. 저 외롭고 심심했나봐요.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해주셨는데, 오, 야, 참 엄청 딱 그 이상적인 부부의 느낌이죠. 예. 대부분 온다 그래서 이제 싫어졌다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온다 그래서 뭔가 한잔을 하려고 세팅 중이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보기 좋은 부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라드메리님이 저 영어 회화 스터디를 하는데 거기 계신 분이 딘디는 딘딘 채널을 보고 영어에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시작하셨다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큰 영향력을 갖고 계신 것 같네요 해주셨는데, 제가 캐나다 갔었을 때 한

한인 분께서 오셨어요. 그다음에 딘딘 씨 너튜브를 보고 딘딘 씨 채널 보고 저 캐나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요? 했더니 아니 어디로 그 워킹 홀리데이를 갈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딘딘 씨 너튜브를 보고 캐나다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제 너튜브의 어떤 부분에서도 캐나다의 긍정적인 면이 나오지 않았는데 왜요? 이랬더니 아 그냥 좋아 보였대요. 그래서 아니 내가 그 정도야? 왜 본인 인생에 그렇게 큰 결정을 제 너튜브 하나로 이렇게 하시냐 막 이랬었는데 예. 제가 사실 캐나다 그 관광청이랑 해가지고 원래 너튜브를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제가 원하는 그림을 못 담아올 것 같더라고요. 뭔가 왜냐면 관광청에서는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하니까. 근데 저는 도시가 사실 양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점도 있으면 안 좋은 점도 있고 근데 그걸 너무 배제하고 보여주면 우리 채널의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 해가지고 저희가 안 될 것 같다 했었는데 어쨌든 아유 참 제 영어를 보고 영어를 시작하기는 회화 스터디에서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예, 어쨌든 예, 잠시 후 2부에서는 버디버디 함께 하고요. 저는 카밀라 카베요 피처링 에드시런의 밤밤 그리고 이매진 드래곤스의 On Top of the World 이렇게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You said you hated the ocean, but you're surfing now.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4: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5: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촉하면 촉, 쿵하면 짝. 지금 내 마음을 읽고 있는 듯 딱 들어맞는 노래가 필요할 때, 나도 모를 내 취향을 알고 싶을 때 찾아주세요. 여기는 믿고 듣는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맛집 버디버디입니다. 함께 듣고 싶은 플리 버디버디입니다. 버디버디는 친구들에게 좋아하는 노래 소개해주듯 참여하시면 되는 코너인데요. 직접 플레이리스트 제목과 거기에 들어가는 노래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 뒷면 홈페이지 버디버디 코너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1077, 무료인 고릴라 통해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럼 버디버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아이디 충치 없어요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단 걸 엄청 좋아합니다. 젤리,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하루에 하나는 꼭 먹어야 살아요. 카페에 가면 디저트도 꼭 시키고요. 근데 얼마 전 썸 타던 사람이 제 가방에 젤리와 사탕이 있는 걸 보더니 초등학생 가방인 줄 알았다라면서 웃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가 그 사람한테 정이 확 떨어져서 썸 끝냈어요. 사랑은 잃어도 달달구리는 못 잃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달달한 간식들이 노래 제목인 것들을

달달구리 플리에 모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아이디 충치 없어요님이 달달구리 플레이리스트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크게 이게 의미가 있나? 근데 이 말 자체가 막

좀 내가 신경이 좀 쓰이는 거면 오히려 얘기 안 할 것 같거든요. 요거는 그냥 좀 왜냐면 초등학생 과병인 줄 알았다 하면서 웃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좀 긍정의 약간 귀엽네요.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모르겠네. 저는 뭐 이거 있다고 해서 막 뭐야 막 이러진 않을 것 같고. 예. 여자친구가 전국 디저트 맛집 투어를 가자고 하면 같이 다닐 수 있냐 해주셨는데. 굳이 왜? 그 백화점에 엄청 맛있는 거 많을 텐데. 백화점 디저트들이 대부분 그 전국 각지에 맛있는 것들이 들어와서 파워업을 하는 데니까 그거를 가서 다양하게 사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전혀. 예. 저는 뭐 일단 제 성향 자체가 막 그렇게 엄청 맛있다 막 이런 거에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줄 서서 막 대기하고 특히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핫해지는 식당, 핫해지는 간식 이런 거 말고 그냥 전통적으로 약간 고유성이 있는 식당이야. 뭐 예를 들면 뭐 종로에 있는 되게 오래된 막 70년 전통의 음식점인데 그거를 기다려? 아 그래 그거는 뭐 기다릴 수 있어 이런 건데 갑자기 두쫑쿠가 핫해져서 두 시간을 줄 서서 먹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사실 선호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뭔가 정통이 있고 약간 여기가 엄청 고집해온 게 꽤 있는 곳이면 기다리는데 그게 아니면 사실 잠깐 핫해진 거에는 많이 시간을 할애하진 않는 것 같은. 자, 충치 업소유님이 보내주신 달달구리 플리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 We Are The Night의 티라미스 케이크 그리고 FX의 아이스크림입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위아더나잇의 티라미스 케이크, FX의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자, 간식 디저트에도 유행이 있는데 최근에는 버터떡, 두촌쿠, 네, 그 전에 탕후루, 마카롱 등등이 있었었는데 두촌쿠가 유행일 때 너무 유행이니까 아, 좀 막 안 먹고 싶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막 제가 굳이 구하려고 하지 않았었고 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공교롭게 촬영 중에 받아서 먹었는데 아, 맛있는 거예요. 아 이거 맛있다. 아, 왜 먹는지 알겠다. 근데 이제 그거의 칼로리나 영양 성분을 딱 듣자마자 내 건강과 맞바꿀 만큼의 맛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게 그거 하나에 뭐 밥 한 공기 정도라고 하는데 너무 쉽게 섭취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를.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니다 했고 버터떡도 촬영하면서 한번 먹었었는데 그냥 맛있네, 괜찮네 정도인데 이게 엄청 특별한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분명히 빵 같은 게 있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좀 먹기가 좋은 사이즈니까 그런 것 같고 저는 탕후루는 진짜 제 돈으로 사서 먹어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탕후루는 마카롱은 선물 받으면 좀 먹었던 근데 디저트류를 막 그렇게까지 막 썩 좋아하는 건 아니어서 좀 요쪽에는 저는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충치 업소요님의 플레이리스트 달달구리에 담긴 노래 진영의 코튼캔디 그리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슈가 러쉬 라이드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영의 코튼 캔디 투모바이투게더의 슈가 러쉬 라이드 듣고 오셨고, 달콤 짭짤한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맛을 초딩 입맛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쪽 게 오히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또 엄청 자극적인 걸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막 마라탕 뭐 막 그런 것들 유행할 때 사실 뭐 별로 안 좋아했고, 아, 전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좋으면 좋은 것 같고, 요즘은 자극적인 것보다 좀 슴슴한 때 맛의 조화가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수육이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 예, 이런 걸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갔던 식당에서 먹었던 게 그 제비추리 수육이었나. 근데 그거 참 슴슴하면서 맛있어가지고. 예. 자, 이어서 충치 업소유님의 플레이리스트 달달구리에서 아일릿의 아몬드 초콜릿, 그리고 딘딘의 롤리팝, 그리고 세븐틴의 스위티스 띵, 이렇게 세 곡 듣고 전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 토요일 3부 버디버디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공유해볼 건데 이번엔 이용자 아이디 굿바이 봄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사계절 중에서 봄을 참 좋아하는데요. 올해 봄은 그 어느 해보다 특별한 봄이었답니다. 그동안 상상 속에서만 꿈꾸고 바랬던 순간도 경험했고요. 보고 싶었던 공연도 1열에서 볼 수 있었어요. 제게 행복한 추억을 많이 선물해 주어서 고마운 올해 봄에게 잠시 동안의 작별 인사를 건네며 잠시만 안녕 플레이리스트 신청합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디 굿바이 봄날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2026년 봄은 저에게 어떻게 기억이 될 것 같냐 해주셨는데 아, 이번 봄은 사실 저는 좀 일만 했었어가지고 봄을 만끽하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사한 네, 봄이었던 것 같고 어쨌든 캐나다도 갔다 오고 해가지고 16년 만에 굉장히 좀 기억에 남을 2026년 네, 상반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올 봄의 최고의 순간은 아마 제가 밴쿠버에 갔던 거가 그래도 제일 큰 이슈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주 만족스러운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굿바이 봄날님의 플레이리스트 잠시만 안녕해서 먼저 들어볼 곡은 화사의 굿굿바이 그리고 10cm의 봄 투 러브입니다.

자, 화사의 굿굿바이, 10cm의 봄투러브 듣고 오셨습니다. 올 여름에 특별한 계획이나 기대하고 있는 게 있냐 해주셨는데 아 없습니다. 에, 크게 없고 뭐 일적인 것들인데 공개도 되나? 캐나다를 한 번 더 갈 것 같은 에, 지금 일정을 좀 조율 중인 상황이고 네, 그리고 뭐 그런 거 말고는 뭐 크게 지금 일정이 막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하나 또 컨텐츠 하나 하러 또 이 가까운 나라 한번 갈 것 같고 네, 뭐 그 정도? 네. 아 지금 참 음악 해야 되는데 지금 아 뭐 하는 건지 아 참 감사한 일인데 네, 좀 아 조바심 내지 않고 좀 네. 천천히 좀 유지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굿바이 봄날님의 잠시만 안녕 플레이 있는 노래 아이오아이의 웃으면 안녕 그리고 아이오의 봄 안녕 봄 듣고 또 다른 이용자님의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이번엔 이용자 아이디 달려라 수기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어렸을 땐 슬프고 억울할 때 눈물을 흘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가족과의 추억을 만들어가면서 기쁘고 감동받았을 때도 눈물이 잘 나는구나 느끼게 됐습니다. 행복해서 눈물 날 때 듣고 싶은 노래를 모아서 이건 슬퍼서 나는 눈물이 아니야 풀리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디 달려라 수기님이 이건 슬퍼서 나는 눈물이 아니야 풀리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어릴 때랑 비교해봤을 때 눈물이 많아진 것 같냐 해주셨는데, 전 늘 눈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도 좀 많이 울었고, 예, 어릴 때는 화나고 분하고 맞아.

서 막 혼내니까 울고 이런 게 좀 많았던 것 같고. 나이 먹고는 눈물이 나는 거에 다양성이 좀 커졌죠. 예, 그래서 뭐 기쁜 일, 감격스러운 일, 뭐 감사한 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좀 눈물이 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오히려 나이 먹고 나서는 힘들어서 우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힘들면 울기보다 약간 견뎌내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옛날에 어릴 때 막 힘들고 막 그럴 때 울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힘든 건 그냥 일단 견디는 거고 디폴트로. 그거 말고 이제 좀 뭐 감동적이거나 감사하거나 감격스러운 순간에 좀 눈물이 나는. 예. 가끔 어릴 때 막 이렇게 월드컵 보면서 울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니 왜? 이랬는데 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까지만 해도 모르다가 한 제 생각에 한 2018년? 이 즈음에 제가 월드컵보다 눈물이 약간 날 뻔했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독일전이었나? 예. 그때 우리가 멕시코였나? 그 경기 결과만 잘 나오면 우리가 올라가는 거였는데, 우리가 그래서 2점으로 아마 독일을 잡았는데 멕시코가 졌나? 이래가지고 저희가 못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그쪽 결과를 잘 몰랐으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그래서 막 마지막에 골 넣었을 때 막 선수들이 막 울고 막 이러면서 저도 같이 막 울고 이랬는데, 아 참 아쉽게. 예. 자, 달려라 수기님이 보내주신 이건 슬퍼서 나는 눈물이 아니야 플레이리스트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 모트 용주의 너는 내게 비타민 같아, 그리고 에브리 싱글 데이의 럭키 데이입니다.

자, 모트 용주의 너는 내게 비타민 같아 에브리 싱글 데이의 럭키 데이 듣고 오셨고요. 행복해서 기뻐서 눈물이 났던 경험이 있냐 해주셨는데 아, 뭐 제가 처음 콘서트를 2019년도에 했는데 그때 말고 이제 뭔가 정식 거기는 약간 클럽 같은 느낌이었고 정식으로 이제 약간 그 좌석이 있는 그래서 정말로 한 그냥 좌석이 있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처음 했을 때 처음이었나 그때가 그때 제가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를 관객들이 이렇게 제 노래를 마치 유행가인 것처럼 이렇게 다 따라 불러주실 때 약간 그때 확 눈물이 팍 치면서 그때 많이 울었던 노래를 못할 정도로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저의 눈물 버튼 뭐가 있을까? 최근에 가장 최근에 울었던 거는 이제 내일 방송이죠. 내일 1박 2일 방송에서 이제 선호가 마지막인데 근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 이제 울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형들이 자 이제 울어야지 약간 저한테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는데 진짜 무슨 버튼 누른 것처럼 제가 울어가지고 예, 방송 한번 그래도 마지막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버디버드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달려라 수기님이 보내주신 이건 슬퍼서 나는 눈물이 아니야 플리에서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듣고 이 밤에 다시 한 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 저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이경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내 눈엔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아들아 네 건강이 걱정된다. 독립해서 나간 뒤로 점점 늘어나

나는 너의 살을 보니 마음이 아파. 걱정스러운 마음에 볼 때마다 잔소리하게 되는데 우리 아들 입은 또 살아서 다음에 볼 때는 빠져 있을 거라 자신만만하게 말하지. 하지만 빠지기는커녕 더 늘어나 있더구나. 살 빼는 게 쉬운 거라 생각하진 않아. 그치만 건강 관리한다 생각하고 운동 조금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다이어트 아니 운동 화이팅하자 우리 아들.

자, 이 밤에 다시 한번 오늘은 이경희님의 편지였고요. 샤키라의 Try Everything까지 틀어드렸습니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운동하라는 잔소리 저도 어렸을 때 들었죠. 근데 그게 막 이제 아빠가 제가 맨날 막 술 마시고 뭐 늦게까지 자고 막 이럴 때 운동을 좀 해라, 진짜 나이 먹을수록 운동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솔직히 안 와닿았죠. 제가 어리니까. 근데 이제는 알아서 제가 너무 아프다 싶을 때는 운동을 하려고 좀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 참 귀찮습니다. 예. 다른 사람한테 운동하라고 잔소리 해본 적 있냐 해주셨는데 뭐 리피 형한테도 많이 했죠. 리피 형 막 허리 아프다 이럴 때 형 그거 무조건 운동해야 된다고, 그거 지금 뭐 시술 주사 맞고 이럴 때 아니다고, 그거 하고 나서 운동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그거 주사 맞기만 하면 또 맞아야 되고 말짱 꽝이니까 좀 호전되면 그때부터 운동 좀 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문세윤 형한테도 형 좀 형은 우리보다 금방 이게 될 거라 좀만 간단한 약간 유산소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예, 좀 했었죠. 자, 누군가에게 참아 못했던 말이나 전하지 못한 진심들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홈페이지 이 밤에 다시 한번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고 저희는 요조의 내가 말했잖아 그리고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6086님이 딘딘 생각나서 문자 보내요. 30살인데 오랜만에 홍대 땡거리 포차 근처에서 What's up swings 외치면서 놀다가 이제 집 갑니다. 젊음이 그립네요. 5년만 돌려줘 해주셨는데 자 저는 따마의 우우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의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을 꽂혔다. 맛닥고
3: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4: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 뮤지컬의 끝곡으로 조규찬의 베이비 베이비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곡이었네요. 그러면 다음 사연도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지희영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구름님 콘서트 다녀왔어요. 사연 읽어주실지 모르겠지만 기억에 남는 노래 신청합니다. 원래도 알고 있었던 노래지만 헤이즈님의 점 신청해요.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에 콕콕 박히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제 공연을 다녀오신 분이었네요. 이 분이 다녀오신 공연이 어떤 공연이었냐면 제 노래를 이렇게 쭉 부르면서 대화하고 이런 공연이 아니라 제가 다른 가수분들과 함께 작업했던 노래나 다른 분들께 써서 드렸던 노래들을 소위 역수입해서 제가 다시 불러보는 그런 공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연 때 셋리스트에 제가 함께 작업했던 헤이즈님의 점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 그 노래를 신청해 주신 것으로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헤이즈님이랑 그래도 꽤 많은 곡을 작업을 했어요. 한 7곡이 되려나? 아직 나오지 않은 곡도 있고 최근에도 와서 뭐 작업하고 가셨거든요. 워낙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뮤지션이자 또 라디오 DJ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점이라는 노래가 나온 김에 헤이즈님과 제가 함께 작업한 노래 몇 곡을 더 들려드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곡이라고 하면 점과 같은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은 아니고요. 그 전에 나왔던 미니 앨범에 들어있는 나와 춤을 가수 찬님과 함께 부른 나와 춤을이라는 곡과 접속이라는 노래까지 해서 점까지 세 곡 들려드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접속이라는 노래가 헤이즈님 라디오를 이제 그만두실 때 그 라디오 하면서 있었던 어떤 추억, 감정 그리고 당시 청취자분들과의 뭐 끈끈한 뭔가 선이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들을 담은 노래라고 알고 있어요. 이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그 라디오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라는 게 어떤 건지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헤이즈님의 점 그리고 나와 춤을 접속 이렇게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
1: 여러분은 지금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 듣고 계십니다. 앞서서 헤이즈님의 점 그리고 나와 춤을 마지막으로 접속까지 이렇게 세 곡 듣고 왔습니다. 뭐 제가 작업한 노래라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노래가 굉장히 좋죠. 가수분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나 감성이 좋으니까 사실 어떻게 작업해도 헤이즈님 노래는 다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어서 다음 사연도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서예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멘트며 음악이며 어울림이 좋은 느낌, 좋은 방송 감사해요. 편의점 야간 알바 중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편의점 야간 알바 하시는 분의 사연이 도착했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라디오 DJ 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특히 늦은 시간 편의점 가면 라디오를 이렇게 틀어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아는 동생도 저기 마포구 연남동 쪽에 가게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 라디오를 하기 전부터 그 가게에 가면 화장실에 꼭 라디오를 틀어놨었어요. 그래서 너 다음 주부터 107.7로 틀어놔라 라고 제가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야간 알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사연도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배수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구름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자주 찾아올게요.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신청합니다. 당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해요. 그 럼블피쉬라는 이름의 뮤지션이 현재는 이제 노래하시는 최진희님 혼자서 쓰시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4인조인가요? 밴드의 이름이었고 제가 중학교 때인가 아마 앨범 활동을 막 시작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 텔레비에서 그 뮤직비디오도 맨날 틀어줬었어요. 그 이 같은 앨범이 아니죠. 이 전에 나온 앨범 타이틀곡 예감 좋은 날이라는 노래 뮤직비디오를 그냥 학교 갔다 와서 밥 먹으려고 텔레비 틀고 이렇게 앉으면 거의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봤던 것 같아요. 그 물고기 탈 쓴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자동차 타고 이런 뮤직비디오거든요. 되게 재밌는데 그때 생각이 나면서 으라차차라는 곡을 또 틀어볼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그 럼블피쉬라는 뮤지션이 그래도 히트곡이 있는 뮤지션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어렸을 때는 아티스트 앨범을 통째로 다 들어보는 걸 좋아해서 수록곡들도 다 들어봤었는데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많고 그 예감 좋은 날 이런 좀 알려진 곡이 발매되기 전에 동두천 락 페스티벌이었나? 막 그런 데서 되게 다크한 에너지를 뿜는 막 라이브 영상들도 유명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럼블피쉬의 다양한 모습들을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그리고 떠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옛날엔 지금은 이렇게 막 음악을 찾아볼 수 있는 경로가 엄청 많잖아요. 음악을 안 듣고 싶어도 듣게 되는 세상인 것 같은데 소위 그 소셜 네트워크 SNS가 없었던 당시에는 음악을 막 어떻게 찾아 들으려고 해도 사람이 사람한테 알려주는 방식, 구두로 전해지는 방식 혹은 뭐 지식인이라고 하죠. 그런데서 사람이 직접 추천해주는 방식을 이용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는 럼블피쉬 으라차차를 좋아하는데 비슷한 노래가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하면 누가 댓글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쫙 추천을 해줘요. 그거를 이제 다운로드해서 듣는 형태의 디깅법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이런 소위 이제 인디밴드 음악들을 한참 좋아할 때 이런 식으로 저도 디깅을 해서 막 들었던 팀들이 되게 많아요. 이 음악들을 들으니까 그 당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추억하는 마음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같이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비슷한 시대에 같이 듣던 음악들을 몇 곡 가져와 봤어요. 쪼르르륵 틀어볼 텐데 첫 번째 노래는 그 여자 보컬 음악을 틀었으니까 다른 여자 보컬 분 밴드 음악으로 가져온 것은 스웨터라는 밴드의 음악입니다. 사실 저도 아직 이 팀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요. 그냥 어렸을 때 검색하다가 스웨터라는 팀이 있어. 그래서 막 닥치는 대로 다운받아가지고 좋으니까 들었던 팀이거든요. 그게 또 생각이 나서 넘버 세븐이라는 그 팀 노래 중에 또 유명한 노래를 가져와 보았고 다음 곡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었던 라이너스 담요라는 팀의 Love Me라는 곡을 골라보았습니다. 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가 수록되었던 앨범이 나왔던 당시에 이렇게 쇼케이스 공연에 제가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스윙 댄스 같은 걸 추시면서 뭐 이 노래를 부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이너스 담요의 Love Me라는 곡과 다음 곡은 불독맨션이라는 실제로 제가 함께 그 연주자로서 일도 했었던 불독맨션이라는 팀의 노래를 가져왔고 그 되게 유명한 노래, 유명한 앨범들이 있어요. 그 이 팀을 완성시켰던 그 앨범 이후에 이 불독맨션이 막 활동하면서 나왔던 앨범들도 굉장히 좋은 노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 중에 약간 톤다운돼 있는 침대라는 노래를 제가 들려드리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침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기억에 페퍼톤스라는 그룹의 유명한 그룹의 음악의 노래를 가창하셨던 걸로 유명하셨던 뎁이라는 가수분이 계십니다. 뎁이라는 분의 정규 1집 1번 트랙인가요? Scars into Stars라는 노래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몽환적이고 이 당시에 이런 노래를 만들었다고? 싶은 음악이에요. 그래서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 마음에 가져왔습니다. 그럼 스웨터의 넘버 세븐, 라이너스 담요의 Love Me, 그리고 불독맨션의 침대, 뎁의 Scars into Stars까지 연달아서 노래를 자자자작 듣고 오겠습니다.

스웨터의 넘버 세븐, 아이나 스톱류의 러브 미, 불독맨션의 침대, 그리고 탭의 Scars into Stars까지 네곡 연달아서 듣고 왔습니다. 노래들이 다 되게 다르고 독특하죠. 요즘 음악들이 다 똑같아 이런 말은 아니지만 예전 음악들은 진짜 다양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세상 그런 생각이 드는 선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도 바로 읽어볼게요. 다음 사연은 김효정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집 고양이가 먹을 가루약을 알약에 넣는 단순 작업 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팝송 한곡 신청해도 될까요? 라우브의 Never Not입니다. 꼭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 신청해주신 라우브의 Never Not 들려드리면서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일본 사이타마현의 유명한 라멘집. 맛집으로 소문난 이 가게에서 식사를 하려면 한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건 바로 음식을 먹는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라멘집 사장님이 이런 규칙을 정한 건 쉽게 붙는 면발을 사용하는 만큼 음식이 가장 맛있는 상태일 때 손님이 즐겁게 식사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가족과 대화를 나누도록 스마트폰 보관함을 설치하거나 아예 노폰 존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5월엔 스마트폰보다 매일 푸르게 변해가는 세상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시선이 더 오래 머물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에스페스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 여러분은 지금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를 듣고 계십니다. 앞서서 1부 마지막 곡으로 라우브의 Never Not 듣고 왔고요. 1부 1시부터 애프터클럽으로 날아온 사연들 읽어보면서 신청곡도 틀고 떠드는 시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하시고 싶은 얘기, 신청하고 싶은 음악 담아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도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희 애프터클럽 인스타그램 계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애프터클럽 검색하시면 요일마다 올라오는 DJ분들의 사진을 볼 수 있는 계정까지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검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애프터클럽으로 날아온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박소정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단 플러스 샤이 그리고 저스틴 비버의 10,000 hours 만 시간이죠. 신청합니다. 지방 갔다가 올라왔어요. 버스 터미널에서 내려서 택시 기다리면서 듣고 있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 제 일정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거나 할 일이 있을 때 고속버스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즘 고속버스 정말 잘 돼 있는 거 아시나요? 정확하게는 잘 돼 있는 고속버스가 있더라고요. 무슨 우등인가? 우등 더 위가 있나? 그래서 막 그 좌석도 퉁실퉁실하게 엄청 편하고 이렇게 다리 올리는 것도 있고 테레비도 있고 충전기 그 비즈니스 비행기 마냥 충전기 꽂는 것도 있고 막 커튼도 있고 아무튼 엄청 편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물론 KTX 같은 것도 너무 좋은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급한 일정이 아니라면 그냥 좀 앉아서 좀 한참 쉬고 멍 때리고 반강제적으로 뭔가 생산적인 일을 못하는 상태에 놓여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그 버스 타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고속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좋아요. 사연 보내주신 소정님께서는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방 갔다 오느라 고생하셨고 갔다 왔다 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피로가 누적되는 건데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마음 그 노고 이해하며 신청해주신 단, 샤이 그리고 저스틴 비버가 부른 10,000 hours 만 시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 노래 참여하신 분이랑 비슷한 이름을 가진 제가 좋아하는 가수분이 생각이 나서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 곡은 샤이리아의 부두라는 곡입니다. 그렇게 두 곡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단, 샤이, 그리고 저스틴 비버가 부른 10,000 Hours, 그리고 샤일리아의 부두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도 바로 읽어볼게요. 다음 사연은 최미연님 사연입니다. 코바늘 뜨개질 시작했어요. 한 코 한 코 뜨면서 헝클어진 생각들도 정리되었으면 해서요. 지금도 자려고 누워서 한참 동안 잠이 오지 않아 뒤쪽에다가 괜히 옆사람 잠 깰까봐 다시 일어나 라디오 켜고 다시 뜨개질해요. 잠이 아직도 안 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잠이 한 번 안 오면 그런 것 때문에 안 오지 않나요? 아, 잠을 자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뜨개질을 엄청 하시거든요. 최근에 언제였지? 뭐 요즘에 뭐 하고 지내요? 그러니까 뜨개질을 한다. 하루 종일 뜨개질하면 좋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성격상 뜨개질 같은 걸 잘 못해요. 단순 반복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막 계속 뜨개질하면서 시간 쓰고 뭔가 정신을 딱 가다듬는 사람을 보면은 어떤 의미로는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최미연님 대단하십니다. 잠이 안 와서 누워있는 시간도 물론 좋지만 그렇게 일어나서 뜨개질하고 결국 그거는 남는 거잖아요. 남는 것을 만드시는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니까 그것도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사연도 읽어볼게요. 628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MFBTY의 Sweet Dream 들려주세요. 토요일 온종일 일하고 퇴근했는데 주차할 데가 없네요. 우울합니다. 흑흑. 얼른 들어가 좋은 꿈 꾸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파트 단지가 요즘 지어진 건물들은 지하 주차장도 잘 돼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저 사는 그런 아파트는 진짜 주차가 인이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런 아파트 살 때 엄청 그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헤맬 때가 있었거든요. 아니면 막 그거 있죠. 평행 주차로 해놔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차 공간이 양쪽에 있으면 가운데 평행 주차하는 라인 하나 더 있거나 그러다가 이제 저 주차로 들어갔는데 반대편에서 또 주차하려고 오는 차를 만나. 그리고 한쪽이 후진해서 비켜줘야 되고 그런 소소한 기싸움. 주차장은 다양한 일이 일어나는 곳인 것 같아요. 참 희한하게 주차라는 게 그냥 주차하고 누가 빼달라고 그러면 빼주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빙글빙글 돌고 혹은 뭐 주차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얼른 들어가서 좋은 꿈 꾸셔야겠는데 아까 최미연님이라고 또 잠 못 주무시는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쪽은 이제 주차 때문은 아니었지만 두 분 다 얼른 좋은 꿈 꾸시길 바라면서 MFBTY의 그 스윗 드림이라는 곡이랑 또 스윗 드림 하면 세상에 정말 많은 스윗 드림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스윗 드림 두 곡을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한 스윗 드림은 가도 장나라가 부른 스윗 드림이고요. 다른 스윗 드림은 유리디믹스가 부른 스윗 드림입니다. 가수 이름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들으면 아 이 노래 하고 아실만한 스윗 드림이에요. 이 노래 나갈 때쯤이면 두 분 다 푹 주무시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
1: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입니다. 앞서서 세 번의 스윗 드림, MFBTY의 스윗 드림과 장나라의 스윗 드림, 그리고 유리드믹스의 스윗 드림까지 듣고 왔습니다. 잘 주무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스윗 드림을 틀었는데 전혀 잠들만한

곡은 아니었네요. 죄송했습니다. 아무튼 다음 사연도 바로 읽어볼게요. 김윤경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워낙 좋아해서 자주 마시는데요. 나름 카페인 내성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숙면을 깊게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밤 시간대 커피는 지양해야겠어요라고 보내셨습니다. 그 카페인이라는 게 어디서 들었는데 지금 맨날 친한 형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카페인이 몸에서 뭐다 빠지려면 카페인 먹 마시고 12시간을 지내야 돼. 뭐 12시간인가 몇 시간 지내야 돼. 이런 말 맨날 하거든요. 근데 저도 카페인 내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뭐 잠이 잘안 오면 아, 그럼 아닌가? 카페인이 아직 뭐 소화가 안 됐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뭔가 잠이 안 오는 것 같고 괜히 더 그러더라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김윤경 님도 카페인 내성이 생기셨는데 그냥 아메리카노를 마셔서 그런가? 이런 생각 때문에 숙면을 못 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그래도 아메리카노 너무 늦은 시간에 안 먹는 게 좋겠죠. 하고 막 숙면에 도움되는 것들 있잖아요. 멜라토닌, 막 타트체리 막 이런 거 그런 거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오늘 잠을 못 주무시거나 안 주무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사연이 많이 오는 것 같네요. 그런 사연들 모든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노래 한곡 골라봤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잠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원곡은 김건모님의 노래인데 저는 아이유님께서 리메이크하신 버전으로 틀어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노래를 듣고 올게요.

이미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으아 느낌표 3개 취업준비 점점 포트폴리오 만든다고 머리가 고생하는데 귀는 호강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이 나쁘지 않았나 보네요. 취업준비 포트폴리오 저는 이제 취업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프리랜서다 보니까 그게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는 이미선님의 사연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도 읽어볼게요. 최인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퇴근 4시간 남기고 야간 근무하는 1인입니다. 남은 시간도 잘 부탁드릴게요. 매주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퇴근 4시간 남기고 야간 근무하는 그러니까 이걸 보내고 나서 4시간을 더 근무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럼 몇 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시는 거지? 그러면은 야간 근무가 아니라 다음날 아침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인재겠지만 건강 챙겨가면서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도님 사연 보면서 생각난 노래를 몇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곡은 퇴근 시간이라는 치즈라는 팀의 노래고요. 다른 한 곡은 스카이 페레이리가 부른 이지라는 곡입니다. 쭉쭉 처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골라봤으니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치즈의 퇴근 시간 그리고 스카이페레나의 이지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신청곡 신청하신 분 무사히 퇴근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이정권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 나이 26살에 결혼식 처음 가는데요. 신랑인 친구가 저보고 축가를 부르라네요. 이게 웬 말인가요? 저 어떡하죠? 뭐 불러야 되나요? 몇 곡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휴 부담 잔뜩이라고 굉장한 부담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신랑 되는 분이 정권님에게 축가를 불러달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친한 사이인가 봐요. 근데 이게 친하다고 축가를 다 시키진 않거든요. 대부분 노래를 좀 잘한다. 이게 무리해서 노래를 좀 잘하는데 제일 친해. 그러면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얘가 부르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을 때 저는 축가를 부탁하나 생각하거든요. 친구한테 부탁을 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정권님의 이 사연을 읽어보니까 노래를 잘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노래를 잘하는 분이면 자기만의 어떤 적당한 노래를 필살기 같은 노래를 꺼내셨을 텐데 부담 잔뜩 하시는 거 보니 노래를 잘하시는 것 같진 않고 얘가 왜 도대체 노래도 못하는 나한테 축가를 시켰을까? 이미 여기서 이미 좀 멘탈이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로 정권님한테 축가를 부탁드리지 않았나 싶어요. 정권님이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총 맞은 것처럼 이런 것만 부르지 않는 이상 저는 그 결혼하시는 친구분께선 아주 최고의 결혼식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제 그 뇌피셜 상으로 노래를 잘 못하시는 평소에 노래를 잘 안 하시는 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추천을 해드리면 저도 인생에서 저는 가끔 축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 첫 축가를 할 때 제 노래 중엔 축가로 부를 만한 게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고른 노래가 있어요. 되게 쉽고 되게 귀엽고 가사가 너무 사랑스럽고 결혼을 뭔가 내용에 담은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커피소년이라는 뮤지션의 그대 내게 올 때라는 노래입니다. 되게 단전하고 근데 가사가 너무 예뻐요. 집중해서 들으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담으로 이 노래에 그걸로 나는 충분해요 라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걸로 나는 충분해요 이런 구절이 계속 나오는데 저는 그 축가 제가 이 노래를 축가를 부를 때 뭐라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막 그 가사가 나올 때 신랑분이 신부분 보라에 뽀뽀를 한번 해주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했는데 그 결혼하신 신랑분이 긴장을 너무 해가지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제 목석처럼 이렇게 가만히 서 계셨어요. 그거 계속 하고 제가 막 시키는데도 막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와 하고 웃겼는데 점점 이 노래가 진행이 될수록 그 하객분들이 저를 되게 불쌍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쟤는 왜 저런 걸 시도해가지고 이런 민망한 상황을 자처했을까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들어보시고 뭔가 괜찮다 싶으시면 정권님 축가로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커피소년의 그대 내게 올 때 들려드릴게요.

커피소년의 그대 내게 올 때 듣고 왔습니다. 축가로 좀 적당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사연도 읽어보겠습니다. 지나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3년 동안 만난 첫사랑과 이별하고 들어왔어요. 도대체 사랑이 뭘까요? 많이 좋아하면서 덜 좋아하는 척. 떠나고 나서야 후회하고 내가 너무 바보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많이 좋아하면서 덜 좋아하는 척을 나현님께서 하셨는지, 나현님의 전 남자친구, 사람이 사람이랑 연애를 할 때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게 무엇인 줄 아느냐. 그래서, 우리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한쪽을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거나, 그러니까 서로의 사랑의 양이 똑같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상대방한테 들키지 않는 것이 연애를 길게 평생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자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게 뭔 소리야 이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말이 가끔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이 사람을 더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상대방도 그걸 알아버리면 뭐 관계에서 우위라는 게 조금씩 생기고 뭐 부담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애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조금 부정적인 것들이 관계로서든 감정으로서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균열이 연애를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100%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공감을 했습니다. 막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면 일이든 관계든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너무 좋아해도 거리를 좀 둘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 말도 역시나 진리는 아니지만 그쪽이 조금 더 소위 말해서 가성비 좋고 경제적으로 뭔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자 하나의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현님께서 많이 좋아하면서도 덜 좋아하는 척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 또한 의미가 있었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좋아하니까 많이 좋아하는 대로 다 뿜어냈으면 첫사랑과의 연애가 3년보다 더 짧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다 지난 일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첫사랑은 물론 성공하신 분, 첫사랑과 결혼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첫사랑이 지나가고 나서야 첫사랑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첫사랑 하신 것 저는 어떤 의미로는 축하드리겠습니다. 평생 동안 뭔가 첫사랑이었어 이런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첫사랑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연애 하셨다고 생각하고 슬픈 것들 많이 많이 털어내시고 다음 연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제가 좀 말이 많았던 것 같네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다는 거고요. 오늘 방송에서도 제가 들려드린 노래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한 주 동안 저에게 전하고 싶은 말 홈페이지 게시판과 F

클럽 SNS, 문자 어디든지 남겨주시면 다음 주 방송 때 모두 모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으로 가수 지수연님, 위키미키 출신의 가수분이시죠. 지수연님의 블루스크린이라는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이 방송될 예정이니까요. 재밌게 들어주시고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0: 작년 3월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 많은 지역들이 피해를 입었죠. 가장 큰 피해지 중 한 곳인 천년고찰 고운산은 사찰 주변의 98%가 불에 타고 본당인 대적광전을 제외한 건물 대부분이 전소됐는데요. 고운산은 사찰 주변의 환경을 되찾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대신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올 봄, 검게 변했던 땅에 다시 생명이 움트고 초록, 노랑, 분홍, 다채로운 빛깔이 스며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실록의 계절 5월, 절망의 끝에 도달한 새 생명들이 우리에게 다시 힘을 내자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4: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에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5월은 행사가 참 많은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사랑과 감사와 축하를 전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달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워서 부부의 연을 맺는 분들도 많은데요. 5월에 결혼한 한 부부는 해마다 결혼기념일이면 사랑의 의미를 세상과 나누고자 온기가 필요한 곳에 기부금을 보낸다고 합니다. 둘만의 작은 기쁨을 세상과 함께하는 더 큰 기쁨으로 키워낸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눔은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일이지만 하나가 된 마음은 둘보다 더 커다란가 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5월 31일 일요일 오늘의 TMI. 금연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펌펀투데이 쨍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존 메이어의 Stop This Train입니다. 그쵸, 흡연자인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친구들, 우리 모두 금연합시다. 오늘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왜 금연을 외치냐? 오늘이 세계 금연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5월의 마지막 날을 금연의 날로 정한 곳은 한 달을 마무리하며 건강한 새로운 달을 맞이하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흡연이 몸에 안 좋은 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집안에 어린아이들, 청소년이 있다면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층간 흡연 문제도 이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간접 흡연도 직접 흡연만큼이나 몸에 더 안 좋다고 하니 피해주지 않게 조심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그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서 금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흡연뿐만 아니라 스스로 버리고 싶은 내 모습들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다 두고 내일부터는 새롭게 시작해보자고요.

1부에선 친구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 거고요. 2부에선 꼭꼭 선곡해. 이어서 3부는 사랑 공식을 만들어드립니다. 잉해 공식 준비해놨습니다. 계속해서 사연은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광고 듣고 첫 사연 만나볼게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단체 피가 필요할 땐
2: 아이디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2: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3: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번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첫 번째 문자 소개해볼게요. 9176님. 징디 말도 안 돼요. 오늘이 5월 31일이라니. 시간이 진짜 왜 이렇게 훌쩍 지나가는 걸까요? 올해 목표한 거 아직 이루지도 못했는데 6월이 되다니 충격이네요. 와, 그쵸. 이게 6월이라고 하면 벌써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와, 진짜 실감이 안 가나요, 진짜. 예. 지금부터라도 우리 목표했던 것들, 시작도 안 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 지금 6월부터는 진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신청곡들이 와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이상식님이 신청한 임재범의 너를 위해, 박미연님의 신청곡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임재범의 너를 위해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옥희님. 아침에 친구가 직접 농사 지은 농산물을 가져다 줘서 음악 들으면서 정리하는 중입니다. 농산물을 보니 미소가 지어지네요. 일요일 아침에도 파이팅입니다. 아, 좋은 친구분을 두셨네요. 예. 친구분 역시도 그 농사를 지으면서 얼마나 고생도 많이 하고 신경도 많이 쓰고 부지런해야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산물을 또 이렇게 직접 가져다 줄 수 있는 것까지 해서 호기님도 그 친구분 아, 잘 먹겠다. 다 먹은 후에는 잘 먹었다. 감사 인사 뭐 잘하시겠죠. 7263님 찡디 반가워요. 저는 5시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는데요. 오늘은 아침으로 먹을 반찬 3가지 하고 출근 준비합니다. 반찬을 전날 미리 만들어 둘까 하다가 반찬은 바로 해먹는 게 맛있잖아요. 새벽부터 열심히 실력 발휘 좀 해봤습니다. 와, 3가지 어떤 걸 하셨길래. 와, 전 진짜 일어나서 뭘 챙겨 먹는 것도 힘든데 음식을 하고 출근을 한다? 아, 대단하시네요 진짜. 자,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먼저 송윤아님이 신청한 넥스트의 인형의 기사 파트 2, 셀린 디온의 파워 오브 러브 두 곡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듣고 올게요.
1: 햇살 속에서 눈부시게 웃던 그녀의 어린 모습을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의 마지막 일요일 아침 뭐 하면서 보낼 예정인지 듣고 싶은 노래와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98님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여유를 즐기는 중입니다. 평일엔 정신없이 바빴는데 오늘은 아무 일정 없이 느긋하게 보내려고요. 찡기는 주말 아침 어떻게 보내세요? 뭐 주말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뭐 어제와 오늘 이번 주 주말은 저도 뭐 선거 방송 뭘 해야 돼서 회사에 나와서 막 리허설도 하고 뭐 해야 될 것들 공부하고 조금은 정신없는 주말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없으면은 뭐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뭐 좀 한적한 카페 가서 뭐 책도 좀 보면서 커피 한잔 하기도 하고 집 청소도 하고 좀 집에만 안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김숙희님 펀펀 듣고 있는 소상공인분들 모두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저는 어제 교묘하게 전화사기 당했어요. 물건 주문해서 군청에 납품하면 돈 준다 해서 보냈는데요. 그 이후에 전화를 받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 힘내시고 항상 의심하고 조심하세요. 아, 자, 이 모든 사람들 진짜 이 보이스피싱 이 조직들, 범죄 조직들도 이게 사람들이 하도 또 알아가니까 교묘해지고 더 헷갈리게 하고 한대요. 예. 진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의심하고 진짜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어려운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는 정말 용서가 안 돼요. 다 잡혀야 될 텐데요. 2022님이 신청한 조화문의 이 밤을 다시 한번 여은의 이젠 잊기로 해요.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조화문의 이 밤을 다시 한번, 예은의 이젠 잊기로 해요 듣고 왔습니다. 오세연님, 6주째 복숭아뼈 골절로 반깁 사고 집에만 있다가 오늘 친구가 덕유산 가자고 해서 당일치기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곤돌라만 타는 거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하네요. 나이를 먹으니 사소하게 걷다가 당한 골절에 5월 한 달을 집에만 있었는데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신청곡은 성시경의 두 사람 부탁드려요. 가서 무리하지 말고 바람 쐬고 오셔야죠. 그래야 또 빨리 낫는 것 같아요. 오세현님이 신청한 성시경의 두 사람, 주니엘의 일라일라 두 곡 들어볼게요.

성시경의 두 사람 주니엘의 일라일라 듣고 왔습니다. 7682님 이제 일 끝나고 퇴근 중이에요. 오늘 내일 휴무라 너무 좋네요. 와그자 케이크 먹으러 갈 거예요. 성공할 수 있게 빌어주세요. 김성철의 Grab Me 신청합니다. 열심히 일하신 만큼 달달한 케이크 진짜 와그작 드시러 가셔야죠. 네. 김성철의 Grab Me, 에릭남 치즈의 Perhaps Love 두 곡 띄워드릴게요.

잠시 후 2부에선 여러분들의 선곡 센스를 만나보는 꼭꼭 선곡입니다. 어제에 이어 음악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가 투표했던 노래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1부 끝곡으로 크랜베리스의 Linger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시작합니다.
1: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2부 꼭꼭 선곡회에선 어제에 이어서 내 마음 속 1위, 내가 투표했던 노래 주제로 선곡해볼게요. 오늘은 어떤 노래들이 선택됐을지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고려 김판장!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

0: 손길에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0: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4: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5: 레노.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세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되어 선곡표를 채워보는 꼭꼭 선곡회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죠. 6월 3일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인데요. 이틀 전인 금요일부터 어제까지가 사전투표 기간이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미리 하고 오셨으려나요? 저도 금요일날 사전투표를 가서 했죠. 예. 사실 회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사전투표소가 있어서 가서 뭐 신분증 들고 가서 이제 중간에 가서 하고 오면은 딱 좋더라고요. 당일은 또 약간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요. 신중하게 투표에 임하는 마음을 담아 진행 중이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내 마음속 1위, 내가 투표했던 노래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친구들이 보내주신 노래 하나씩 만나볼게요. 오늘도 선곡한 곡이 방송에서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골라주신 곡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8172님, 소코도모 자이언티 원슈타인의 회전목마 선곡합니다. 저는 평소에 쇼미더머니를 애청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잘 어울리는 황금 조합은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노래 자체가 리드미컬하고 좋은데 목소리도 잘 어울리는 래퍼 셋이 만나니까 무대가 완벽하더라고요. 이것도 벌써 5년 전 일인데 그때 봤던 무대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사랑하는 이 노래, 제 마음속 힙합 1위인 노래라서 추천해요. 참 전 이 노래 가사도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저도 쇼미더머니를 이렇게 근래는 잘 안 봤는데 많이 챙겨봤을 때는 다 주제가 뭐 플렉스, 난 돈 벌면 뭐 할 거야, 뭐 나 돈 벌어서 뭐 해, 약간 그 자랑만 듣다가 회전목마라는 노래 딱 만나니까 너무 신선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노래예요. 1662님, 주제를 듣고 생각한 노래는 이무진의 누구 없소입니다. 살짝 죽어가던 오디션 프로그램을 확 뜨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죠. 감성이 충만한 그 표정과 목소리로 거기 누구 없소 하는데 저도 모르게 헉 하고 빨려 들어간 거 있죠. 젊은 대학생이던 한 청년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투표를 아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이무진 씨도 막 머리를 산발을 하고 이 노래를 불렀었잖아요, 그 당시에. 아, 충격적이었죠, 진짜. 8172-1662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코도모 자이언티 원슈타인의 회전목마, 이무진의 누구 없소 두 곡 들어볼게요.

소코도모 자이언티 원슈타인의 회전목마 이무진의 누구 없어 듣고 왔습니다. 3049님, 저는 소녀온탑의 같은 곳에서 추천합니다.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 보는 걸 좋아해서 프로듀스 101이 시작을 했을 때 첫 방송부터 다 챙겨봤는데요. 같은 곳에서 무대가 등장했을 때 하얗고 러블리한 소녀들과 그 무대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마치 설 연휴에 조카들의 재롱잔치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달까요? 이모가 된 기분으로 소녀들에게 투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번 시간에도 프로듀스 101 그때는 시즌2였고 이번엔 또 시즌1 이야기가 나오고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그 프로그램이에요. 최고현님, 저는 소수빈의 넌 쉽게 말했지만 신청합니다. 싱어게인3에 등장한 49호 가수 소수빈이라는 이름도 몰랐던 그때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목소리 자체가 이미 일반인이 아니더라고요. 수빈씨가 눈을 지그시 감고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을 하게 됐어요. 고막남친이라는 별명이 잘 어울렸고 편곡 센스도 좋아서 제 마음속에선 늘 1위였어요. 수빈씨가 만약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더라도 또 투표할 겁니다. 야, 수빈씨가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3049 최고야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소녀온탑의 같은 곳에서 소수빈의 넌 쉽게 말했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절절하게 노래 부르는 걸 보면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저런 호소력 짙은 감성을 낼 수 있는 걸까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작년에 등장한 신예, 우리들의 발라드에서 발견한 이예지라는 가수가 제 기억에 강하게 남았어요. 우승할 때까지 예지 학생에게 투표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도 1등이고 진짜로 1등한 이예지 씨의 노래 추천해봐요. 그렇죠. 작년에 딱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와, 어떻게 또 컨셉이 옛날 노래들을 요즘 친구들이 재해석해서 부르는 거였잖아요. 그거 보고. 와, 저 느낌을 어떻게 할까라는 궁금증도 저 똑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5843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펌펀 홈페이지 꼭꼭 선곡해 코너 게시판 들어와 보시면 다음 주제도 미리 올려놨습니다. 주제를 보고 떠오르는 노래들 어울리는 사연과 함께 남겨주세요. 푸짐한 선물 준비해두고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면 이번 끝곡으로 이예지의 오르막길 듣고 3부 사랑공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물을 절약하는 습관이 익숙하지 않다면 절수형 샤워헤드와 같은 도구의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많은 양의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합니다. 일반 샤워헤드가 분당 12리터 이상의 물을 사용할 때 절수형은 7리터 이하로 사용하는데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간 27톤의 물을 아낄 수 있고 수도요금은 10만원 이상 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샤워 시간까지 조금씩 줄여간다면 더욱 완벽한 실천이 되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2: 미국, 일본, 동남아에 한 번에 상품 판매하려면
3: 카페 24.
2: 세계 80억 소비자에게 손쉽게 상품 판매하려면
3: 카페 24.
2: 현지 배송과 결제까지 글로벌 판매 제대로 시작하려면
3: 아, 카페 24.
2: 해외 판매는 카페 24가 딱이니까.
4: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 24로 다다다.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SBS 우리말 지킴이.
8: 이 식당은 신선한 어패 요리로 유명하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어패가 있다. 들려드린 문장에는 발음이 비슷해서 주의해야 하는 두 단어가 쓰였습니다. 먼저 신선한 어패 요리라고 할 때 어패는 물고기와 조개를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요. 바다의 폐류를 떠올려 아 이를 써서 어패라고 적어야 하지요. 다음으로 논리적으로 어패가 있다라고 할 때 어패는 적절하지 아니하게 사용하여 일어나는 말의 폐단이나 결점, 남의 오해를 받기 쉬운 말이라는 뜻으로 여의를 써서 어패라고 적어야 합니다.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질투는 빼고 외로움은 나눈 뒤 애정을 더해서 행복은 곱했더니 마침내 찾아낸 사랑잉의 공식. 사랑 공식을 만들어 드립니다. 잉의 공식. 박소정님의 사랑 공식. 사랑은 라면이다. 너무 짧게 끓이면 덜 익고 오래 끓이면 불어서 퍼져버리는 라면처럼 사랑도 적절한 온도와 시간이 충족됐을 때 완벽해지기 때문이다. 오늘도 친구들의 사랑 고민에 맛있는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에 빠지면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남자친구를 1순위로 생각해서 본인을 잘 챙기지 못한다는 사연 보내주셨죠. 이 사연 듣고 친구들이 다양한 의견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0192님, 저도 헌신적인 연애를 해봤는데요. 끝나고 나면 진짜 허무하더라고요. 연애할 때 내 마음에 반만 써보세요. 그래야 후폭풍이 적어집니다. 아, 근데 저는 두 번 약간 반대된 케이스를 해봤던 것 같거든요. 너무 헌신하다가 헌신작처럼 버려졌을 때도 있고, 아니면 마음을 너무 안 써서 그냥 떠나간. 근데 그 둘 중에 좀 더 오래 남았던 거는 다 안 해보고, 아, 그때 좀 더 내가 잘할 걸, 잘 챙길 걸, 이 아쉬움이 좀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0192님처럼 굳이 내 마음을 일부러 반만 쓴다? 아낀다? 글쎄요,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은지님, 사연자님은 돈도 다 남자친구한테 쓴다고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적금 통장을 아주 크게 들어두세요. 돈을 쓰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통장에 넣어야 할 정도로요. 그래야 돈을 허투루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이별했는데 통장도 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이게 은주님의 조언처럼 저는 이거는 뭐 연애의 뭐 내 스타일과 별개로 우선 적금은 들어야죠. 예, 내가 재테크할 거는 재테크는 해야 된다. 예. 각종 사랑 문제 때문에 답답한 분들, 저와 함께 해답을 찾아볼게요. 풀리지 않는 사랑 문제의 공식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고백 먼저님, 저는 지금 고등학교 동창 남사친이랑 썸 타는 중입니다. 서로 호감이 생긴 이후로 연락도 종종 하고 데이트를 3번 이상 했는데요. 아직 고백을 하진 않아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에요. 근데 남사친이 워터파크 가고 싶다고 해서 다음 달에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친구처럼 지냈을 땐 뭐 별로 신경 안 쓰였겠지만 지금은 왠지 워터파크에서 같이 노는 게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벌써부터 두근두근 설레기도 합니다. 워터파크 가면 딱 붙어서 슬라이드도 같이 타야 하는데 쭈뼛쭈뼛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워터파크 가기 전에 커플이 되고 싶거든요. 남사친도 저한테 친구가 아닌 연인으로서의 호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찡디가 봤을 땐 제가 먼저 고백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우선은 남사친이 고백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너무 귀엽다. 예. 저는 이럴 때야말로 그냥 엎드려 절밖에 한번 시전하는 게 어떨까. 나는 워터파크 남사친이랑은 가기 싫어. 남자친구랑은 가고 싶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떠미는 거지. 지금 고백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용기 내서 고백하고 얘 가면은 무슨 남사친이 서로 수영복 입고 만나고 같이 타요. 남사스럽게. 연인은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예. 둘이 손잡고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친구 부자님, 제 여자친구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친구들을 자주 만나는데요. 저와의 데이트에도 가끔 친구들을 데려와서 같이 논 적도 있고 길에서 마주친 친구랑도 갑자기 같이 놀자고 해서 제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좀 부담스럽다고 말하면 같이 놀면 더 재밌는데 왜 그러냐고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신경이 쓰이는 건 여자친구가 저랑 있었던 모든 일들을 친구들에게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친구의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했던 말이랑 행동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 생겨서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여자친구한테 이런 건 좀 자제해달라고 진지하게 말하고 싶은데 서로 기분 상하지 않도록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게 어쨌든 사람의 성향 자체가 다른 건데 저는 이거는 진지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기분 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나는 우리 둘만 있는 시간도 너무 소중하고 또 둘이서 한 얘기는 둘이서 머무는 게 좋지 이게 너무 파져나가는 것도 내 성향상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앞으로 맞춰나가는 과정인 거니까 이거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좀 세게 나간다고 해서 서로 기분 상할 일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빨리 얘기해 보세요. 예, 빨리 맞춰나가야죠. 사연 보내주신 고백 먼저 친구 부자님께 사랑 공식 선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 고민들 저에게 물어보시면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익명을 요청하신

있는 분들께는 닉네임도 붙여드립니다. 펌펀 홈페이지 일요일 코너 잉해 공식 게시판이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김범수의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듣고 와서 이번에는 이별 공식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김범수의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이별 앞에서 해답이 필요한 분들의 사연 도착했습니다. 사랑 문제 속 이별 공식 함께 풀어볼게요. 굿바이 님이에요. 저는 지금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2년은 더 이곳에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가 술자리나 회식을 너무 좋아해서 걱정입니다. 저랑 여자친구는 3년 만났고 서로 합의 끝에 장거리 연애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외국으로 나오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맞추기 힘든 시차까지 맞춰가면서 새벽에도 연락해주고 최대한 연락을 많이 주고받고 영상통화도 자주 했어요. 근데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니까 여자친구도 변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그랬는지 요즘 들어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자주 갔고 회식 끝나고도 연락 한 통 안 남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여자친구랑 저의 사랑도 점점 식어가는 기분이 드는데요. 둘의 연애를 이어가는 건 순전히 제 욕심이겠죠? 이쯤에서 여자친구를 놓아주는 게 맞는 거겠죠. 찡디 생각은 어때요? 저는 떨어져 있으면 친구들이랑 술자리 더 가질 수도 있고 회식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 끝나고 연락 한 통 안 남기는 거에서 이거는 그냥 마음이 서로 멀어졌다, 그리고 노력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였으면은 더 힘들어지기 전에 이 관계를 끝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이어서 버거워요님. 요즘 남자친구가 안 좋은 일을 겪어서 많이 힘들어해요. 원래는 활발하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웃음기도 사라지고 매일 죽겠다, 힘들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데요. 제가 옆에서 위로도 해주고 기분 전환도 시켜주려고 노력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인 저까지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 저도 눈치 보느라 힘들어요. 남자친구가 힘들어하는 이때 제가 옆에 있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점점같이 우울해지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버겁다고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남자친구 옆을 계속 지키는 게 맞는지 헤어지는 게 맞는지 고민이에요. 저는 남자친구가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힘든 상황에서도 힘들다 죽겠다 하면서도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 옆에서 조금 힘이 되어주는 건 어떨까 싶은데, 노력 없이 그냥 힘들다 죽겠다만 계속하면은 그런 부정적인 기운은 나한테 옮거든요. 그런 경우라면은 저는 헤어지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요. 사연 보내주신 굿바이 버거워요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사랑 공식을 만들어드립니다. 잉해 공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랑 문제를 풀다가 막힌 분들의 사연과 연인과의 이별을 고민하는 사연 보내주세요. 익명 요청하시면 닉네임도 붙여드리겠습니다.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일요일 코너 잉해 공식 게시판이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더더의 4개 다시 듣고 광고까지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하면?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내꺼 두가지로 즐겨요. 농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3: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린 베일리의 Put Your Records On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amazing. I love you so much.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0: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뉴바옴.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3: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7: 고릴라 편이다.
6: 고삐 풀린
7: 고릴라.
6: 왜 다 고릴라죠?
7: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6: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7: 광고기 가성비 갑.
6: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휴일에 일주일 동안 먹을거리 장만하러 마트에 가는 분들 많으시죠. 아우 별거 산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대? 아,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혹시 주로 배고픈 상태로 마트에 가는 거 아닌가요? 배고플 때 마트에 가면 이것저것 더 사게 된다는 심리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돈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 2-3만 원은 확 차이가 났다고 하네요. 몇천 원 차이가 아니라 몇만 원 차이면 이거 꽤 큰 거잖아요. 고기 두 건 살 거를 세 건 산다든가, 아 과일도 한 팩만 사도 될 걸 두 팩 사게 된다던가, 하나를 더 사죠, 그죠? 나도 모르게 큰손이 된다는 겁니다. 돈으로 짚어보니까 더 와닿지 않나요? 오늘 마트 갈 계획이 있다면 꼭 식후마트 기억해 주시고요. 타이밍 못 맞춰서 배고픈 상태로 가게 된다면 아니야 아니야 두 개 말고 하나만 사도 돼, 하나는 내려놔, 혼자 말이라도 하면서 조절해보세요. 김영철의 파워FM, 저는 김영철입니다.

2026년 5월 31일 일요일, 올해 마지막 날 일요일이네요. 오늘 첫 곡 Take That, I Found Heaven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장 보는 분들도 있고 또는 뭐 동네 시장이나 마트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 아파트는 매주 금요일 이제 장이 서거든요. 이제 근데 확실히 가격 차이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 온라인 마트라든지 또 이제 할인도 좀 해주고, 약간 이제 제가 이사 온 지가 10년, 11년이 됐으니까 거의 뭐 제가 지나가도 안 사도 이모님 인사를 해주시는데, 뭔가 좀 더 사게 돼. 금요 장터는 좀 더 사게 되고, 그리고 금요일 날 제가 일 끝나고 낮에 좀 가면 약간 뭔가 이제 금요일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 장터 약간 아이들 좋지 않아요? 왠지 막 주말에 식구들하고 뭘 먹어야 되니까. 아, 어쨌든 배고플 때 마트 가면 돈 쓰게 된다. 요거 많이들 아는 심리긴 한데, 자, 평균적으로 돈을 따져보니까 차이가 났죠. 요즘 물가도 또 많이 비싸졌으니까 오늘은 꼭 식후 마트로 소화시킬 겸 드시고 나서 산책할 겸 타이밍을 한번 잘 맞춰서 알뜰 쇼핑 한번 해보시고, 일요일 1, 2부는 사연과 신청곡을 주제별로 만나보는 In Your Letter, 그리고 철파임 창고에서 남은 상품을 팍팍 퍼드리는 Get The Show. 자, 철가루들이 제보한 생활 속 네 글자 단어를 맞춰보는 조각 퀴즈도 있고요. 먼저 철파엠 제작진과 2구 동성으로 외쳐보는 오늘의 겟 상품은요, 철가루들 반년 동안 베리 베리 고생했다고 땡땡 베리 보내드릴게요. 아, 땡땡 베리 무슨 베리, 무슨 베리일까요? 자, 오늘 두 글자는 한 분만 딱 모셔서 할게요. 여보수현, 나야 수수수 슈퍼 수현. 임수현 작가님과 바로 짧게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불. 자, 약간 발음 좀 비슷해서 우 이렇게 들렸죠? 우루 이렇게 들렸나요? 자, 그럼 제가 수현이를 바로 한번 가볼게요. 수현은 영철 자리로 하나 둘 셋 루. 아주 발음이 정확했어요. 자, 땡땡 베리 아시겠죠? 정답 아시겠다면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자, 고릴라는 무료고요. 몇 분 뽑아서 선물 드릴게요. 자, 스트로베리 세 글자니까 안 되겠죠? 두 글자 잘 찾아서 정답 보내주세요. 3, 4부 부금학원 주말반, 이젤, 주드 한희준, 주젤 남매와 함께하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0: 닥터피엘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엘 닥터피엘.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3: 아, 차가.
2: 시원한 잠, 누잠.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8: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신청곡
1: 놓치지 않을 거예요.
0: 찰가루들이 보내준 사연과 신청곡들을 일요일 아침에 만나보겠습니다. 인뉴레터 문자로 보내시려면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려는 무료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남겨주셔도 좋아요. 자,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고 꿉꿉하고 그죠. 낮에는 이제 뭐 봄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여름인가 싶죠. 이럴 땐 시원한 바다로 떠나고 싶지 않나요? 수영장, 물, 아 그죠. 우리 철가루 어디 바닷가 제일 좋아하시려나. 혹시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스팟들이 있다면 이거 한번 알려주시고 가서 이제 만나면 오! 이제 우리 또 철가루 분들을 철업디 철가루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또 좋잖아요. 그죠. 아 갑자기 바닷가니까 저도 참 신기한 게 울산 저도 근데 해수욕장의 스타일 바다는 아니고 그냥 이제 돌 끓는 바닷가긴 한데 참 내 집 앞 바닷가 놔두고 나도 참 위로 간다 그렇게 정동진을 가면 바다다

아들이서 너 바닷가 살지 않아? 아 내가 바닷가 사는 거랑 정동진 좋아할 수 있잖아. 어느 정동진이 그 모래시계가 주는 드라마. 그리고 정동진 제가 올해 갔다 왔잖아요. 1월 달에 기차역 바다 벌써 딱 움츠죠, 그죠? 뭔가 또 영화 장소.

1015번님이 태안의 묻 닭섬 해안 테크 길. 발음하기가 힘든 생선 이름이죠. 한국말로 잘하다가 길을 여울해서 테크 길. 아, 그래서 그런지 잘 알려지지 않은 한적한 산책로랍니다. 붐비지 않아서 조용히 걷다 보면 바위 해안과 파도가 어우러지는 소리에 생각 정리하기도 좋고, 저녁에 가면 붉은 해질녘 풍경이 너무 낭만적인 곳이에요. 철파염에만 슬쩍 공유합니다. 노래는 백예린의 산책 신청합니다. 지금 바로 제가 폰으로 검색할 수는 없고 이따가 노래 나갈 때 딱 찾아볼게요. 딱 그 뭔가 알려지지 않은 느낌이 딱 드네요. 그리고 저도 뭐 태안 쪽 단어는 모르지만 묻, 그리고 약간 닭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다, 그죠? 묻 닭섬 해안 테크 길. 뭔가 지금 막 현대의 어떤 약간 그 좀 잘 만들어놨을 것 같아요. 테크 길. 기술적으로 뭔가 좀 연기를 좀 치워놨나. 물 닭섬 해안 데크 길이래요. 데크가 뭐지? 난 그 이때까지 그 저기 테크노 올리지 할 때 테크인 줄 알았어. 예전에는 우리 그냥 막 그 투박게 걸었는데 이제 길을 다 만들어 놓은 거, 그 나무처럼 깔아 놓은 거, 그 나무 데크 깔아 놓은 거. 아, 이제 그 데크 길이라 그런구나. 내가 은근히 이런 단어 많이 몰라, 그지? 알았어. 지금 살짝 보는데, 오, 무닥섬 해안 테크. 오늘 지금 몇 번 말했어. 지금 너무 유명해지겠는데? 1200번님은, 강원도 나왔다. 강원도 삼척의 갈람 해변이 제 최애 바닷가인데요. 다들 삼척 해수욕장만 가셔서 그런지 갈람 해변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큰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에메랄드빛 바다가 매력적인 곳이랍니다. 그리고 백사장이 아니라 자갈과 돌이 많아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와 자갈 굴러가는 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자동으로 힐링이 되는 마법! 노래는 송소희의 부서진 것들 신청합니다. 저도 ASMR 중에서 좋아하는 게 바다 파도 소리, 그리고 빗소리도 좋아하지만 그 옛날 그 김원중 바다 바위섬 이런 노래가 있는데 아주 옛날 노래.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실 거예요. 파도가 철석철석 부딪히는 그 소리가 또 다르죠, 그죠? 약간 좀 무서움도 있어요. 좀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가면 다칠 것 같은 아주 야생적인 느낌이 있죠. 요것도 검색해봐야 되고, 오늘 여러분 우리 철가루도 다 검색해주세요. 삼척의 아까 갈람 해변도 하나 더 볼게요. 김재혁 씨가 인천에 있는 왕산 해수욕장이요. 수도권에서 차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바닷가라서 금요일에 퇴근하고 힘들면 혼자 훌쩍 떠나곤 합니다. 점점 붉어지는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 자리에서 차박을 한 뒤 다음날 해물라면 한 그릇 하고 올라오면 신나는 주말을 시작할 수 있어요. 노래는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신청합니다. 인천 쪽, 강화도 그쪽, 그러니까 서해 쪽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 일몰이라고 하죠. 와, 진짜 혼자서 이런 떠나는 여유도 좋고, 보통 이렇게 혼자 쉽지 않아서 둘 셋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가끔 또 이렇게 정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떠나서 정리가 안 되어서 돌아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용기고, 셋 다 여러분 좋았어요. 제일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일단은 왕산의 숙장은 들어봤고, 두 개는 오늘 처음 들어봐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가루 분들 땡큐. 세 분께 선물을 챙겨드리면서 노래는 1015번님이 신청해 주신 백예린의 산책 듣고 올게요.

대계린 산책 듣고 왔습니다. 1015번님도 들으셨죠? 자, 이제 롱레터 만나볼게요. 어떤 사연일까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두신 최땡땡 씨의 사연입니다.

0: 주말에 실컷 늦잠을 자고 있는데 거실에서 제잘제잘 애들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초등학생 아들 친구가 놀러 온 것 같았어요. 좀만 더 누워있자 하면서 다시 이렇게 눈을 감으려는데 밖에서 야 친구끼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라는 거예요. 뭐지 둘이 싸우나 나가서 말려야 하나 싶었지만 금세 깨르르 잘 놀길래 괜찮은가 보다 싶어서 넘어갔죠. 그래도 혹시 몰라 그날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영철아 아까 낮에 뭐 친구랑 놀 때 혹시 뭐 저기 친구랑 싸웠어?
1: 응? 아니 엄청 재밌게 놀았는데?
0: 어휴 늦게까지 자더니 어? 꿈까지 꿨어? 애들 엄청 잘 놀았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1: 어?
0: 하지만 진짜 꿈이 아니었거든요. 전 진짜 제가 들은 대로 말을 했습니다. 아 꿈이 아니야. 아까 영철이 친구가 저기 뭐 친구끼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난 그래서 이제 뭐 혹시 둘이 싸웠나 했지.
2: 아 그건 친구가 내가 가지고 싶던 캐릭터 카드가 두 장이나 있다면서 그냥 주겠다는 거야. 근데 그거 구하기 진짜 힘든 거거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했더니 친구끼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한 건데.
0: 아니 대체 그런 말은 어디서 들은 건지 상상도 못했네요. 이래서 애들 앞에선 찬물도 못 마신다고 하나 봐요. 한편으론 그런 친구가 있는 아들이 조금 부러웠네요. 언제부턴가 전 친구에게 선물을 받으면 그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와 벌써부터 의리를 배우다니. 아들아 그 친구를 꽉 잡아라. 노래는 박효신 그리고 김범수가 또 피처링한 친구라는 건 신청합니다. 야, 그러니까 듣긴 들으셨네요. 꿈은 아니셨네요. 아 근데 꿈이랑 이렇게 좀 헷갈리도 있잖아요. 나 그때 저 늦지가 저기 매니저가 탕탕 깨웠을 때가 여러분 저 진짜 믿어 주실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깼는데 바로 샤워장으로 가는 꿈 연결돼가지고 그런 거는 아예 데리고 꿈인데 이거는 뭔가 이렇게 친구끼리 그러면.

진짜 구하기 힘든 건데 그거 나한테 너무 고맙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뭐 미안하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닌 것처럼 친구끼리 고마워하는 거 아니다. 멋있다. 나그 얼마 전에 그 영상보다 쇼츠 보다가 유치원 아이 세 명이 달리기를 하는데 먼저 1등으로 달리는 애가 뛰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2등도 넘어졌어. 근데 3등 가는 애가 뛰다가 자기 뛰다가 속도에 밀려서 다시 돌아보면서 2등은 일어섰어. 2등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 3등이 1등 넘어진 애 일으켜주잖아. 그래서 같이 뛰어와가지고 나도 약간 나였으면 뛰어갔을 것 같죠. 저는 딱 그렇게 보이잖아. 근데 박수가 막 그러는데 와 진짜 야 요즘 아이들도 우정이 친구끼리 넘어진 아이를 그 분명 엄마한테 아니면 아빠한테 넘어지는 친구 있으면 일으켜줘야지를 배웠거나 아니면 어디서 봤거나 아마 우리 꿈이 이제 약간 헷갈렸던 아빠가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거울인 것 같아요. 다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선물도 챙겨드리고 사연 잘 봤습니다. 따뜻한 사연 김범수가 그리고 또 박효진이 함께 부르는 친구라는 거 노래 듣고요. 자 철파엠 떠리 선물 만나는 개떠리쇼 2부 준비할 거예요. 이구동성 퀴즈 very very 매우 매우 잘 맞추고 계시죠. 잠시 후 드릴게요 여러분. Stay tuned.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따뜻한 봄날, 까무룩 졸음이 몰려오기도 하죠. 장거리 운전 땐 쉬어가야 안전한데요. 농기계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면 농사 준비로 경운기나 트랙터 사용이 늘어나는데 충곤증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농기계 작업 땐 장갑은 손에 맞게, 전기가 통하는 금속 장신구는 피하고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옷자락과 신발끈도 잘 여며주세요. 또 바쁜 농번기라도 틈틈이 쉬어주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4: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4: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4: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 주변을 산책하기 참 좋은 때죠. 이런 소중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산책하면서 생긴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하천으로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고요. 하천에 사는 생물에겐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잘 수거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연을 존중하는 실천이 모인다면 소중한 산책 코스를 오래오래 걸을 수 있겠죠?
3: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남아서 주는 선물이지만 절대 그냥 드리지는 않습니다. 떠리를 개타는 시간, 개떠리 쇼. 오늘 준비된 갯 상품은요, 철가루들 반년 동안 very very 고생했다고 주는 이구동성 구해죠. 오늘 정답은 블루였습니다. 정답 맞힌 철가루들 몇 분 뽑아 선물 드릴 테니까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떠리 상품을 받기 위한 미션이 중간 점검, 올해 목표 얼마나 달성했어요? 로 받아봤습니다. 아, 저는 진짜 여러분 목표 이거를 자꾸 뭘 정하니까 스트레스 은근히 많이 받죠. 그래서 좀 역으로 그렇게 했어요. 이제 뭐 시험 합격 뭐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루 제가 딱 시간을 정했어요. 매일. 그래서 토일도 이제 공부하러도 다니거든요. 공부하는 시간을 딱 정했어요. 1시간 반에서 딱 2시간 사이. 진짜 여러분 생각보다 일하면서 학생 때로 돌아가면, 학생 때 돌아가면 진짜 얼마나 할까 싶은데, 생각보다 하루에 3, 4시간씩 공부를 못해요. 그리고 4시간 정도면 진짜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만 딱 그 뭐 공유 오피스를 가든지 아니면 집에서든 뭐 커피숍이든 딱 하면은 책 보고 단어 공부만 하면, 그러면 난 이제 딱 덮어. 그리고 이제 뛰고 놀고 이렇게 할래. 아우 진짜 여러분 일하면서 공부하는 분들 특히 쉽지 않죠, 그죠? 그러면 우리 철가루들은 목표 달성을 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1212번님은 올해 방 꾸미기 제대로 해보는 게 목표였는데 아직 침대 주변만 바뀌었어요. 가구 하나 바꾸려 해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드톤 가구에 맞춰 따뜻한 조명이랑 러그로 바꾸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졌네요. 인테리어 사진 저장하면서 제 취향 찾는 중인데 남은 반년 동안 제 스타일로 채워보려고요. 와, 러그만 바꿔도 저도 수시로 이제 러그 톤 바꿔주고 막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쓰는 건 안에 넣어놓고 이렇게 막 하는데 조명 러그 요거 완전 대찬성이고. 그 봐, 우리 가구 얘기 이번 주도 얘기했는데 가구가 생각보다 비싸죠. 예. 뭐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뭐 이제 좀 싸고 저렴한 것도 있지만 그거는 뭔가 다리하고 이런 데가 좀 약간 좀 불안불안한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견고한 거 사고 싶으면 비싸고 용기를 한번 또 내셔야 될 것 같네요. 더 덥기 전에 1212번님 한번 또 가구랑 아니면은 또 적당한 가격도 있을 거니까 잘 한번 해보세요. 집안 분위기 바뀌면 기분 되게 좋아져요. 자, 우리 멋져님은 저의 목표는 소개팅 50번 안에 연애를 성공해서 크리스마스 때 꼭 커플 메뉴 먹기인데요. 지금까지 소개팅을 19번을 했지만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했네요. 그래도 31번 남았으니까 괜찮겠죠? 하다 보니 말 주변도 늘고 오, 관찰력도 생기는 것 같아서 나름 자기 개발도 되네요. 이거 책 나중에 쓰세요. 그 영화 첫 키스만 50번째 있었잖아요. 드루베리모어랑 아담 샌들러 나왔던 소개팅만 50번째 해가지고 오, 이거 나랑 공동 저자할래요. 같이. 그래, 진짜 와, 소개팅도 나가니까 늘죠. 세상엔 안 느는 게 없어. 하면 할수록. 하, 그럼 말도 늘고 저도 지금 생각하면 27년 전에 뭐 그렇게 뭐 뻔뻔하기만 했지 기술도 없고 어떻게 말을 유창하게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막 했는데 라디오도 생방송 하면 또 그 어떤 기술도 늘어요. 그것처럼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한 20번 20회차부터 슬슬 뭔가 올 것 같은데요. 우리 멋져님 조바심 내지 말고 12월 생각하면서 천천히 잘해보시길. 아, 잘 되면 좋겠다. 2603번님, 밥 빨리 먹는 습관 고치기가 목표예요. 제가 밥을 거의 5분 만에 마시다시피 해서 만성 위염이랑 식도염을 달고 살았거든요. 한 입 먹고 숟가락 내려놓기, 타이머 20분 맞춰놓기는 잘 지키고 있는데 아직 30번 씹기는 어렵네요. 저도 모르게 입안에 음식이 사라지고 없어요. 크크크크크. 와, 2603번님, 저도 고친다는 게 이근철 영어쌤하고 만나면 내가 삼키고 나면 영철아 너 천천히 먹어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우리 개그우먼 김경아 후배가 인별그램 올렸는데 김밥 100번 씹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안 되긴 안 돼요. 난 진짜 와, 아까 30번? 그것도 어렵죠. 와, 한 60-70번까지 가긴 가는데 생각보다 천천히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2603번님 아까 그 타이머 맞추는 거 좋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때 딱 그 밥 나오자마자 딱 먹는 게 12분에서 14분이었나? 그쵸. 그래서 우리가 주문하고 밥 나오고 그러니까 30분 안에 점심시간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커피 한잔 먹고 올라오면 어쩔 수 없는 시간이긴 한데 혼자 드시거나 그럴 때는 타이머 이것도 좋고 그래도 꼭꼭꼭 씹어먹는 거 저도 같이 따라할게요. 2603번님 저도 잊고 있었는데 또 기억나네요. 체리님, 제 올해 목표 물 많이 마시기. 그래서 텀블러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새 취미도 생겼어요. 바로 텀블러 사기. 회사용, 운동용, 빨대 있는 거, 보냉용 등등 이제는 거의 수집 수준이네요. 그래도 물 마시고 변비도 없어지고 얼굴 혈색도 좋아졌어요. 이 정도면 건강도 챙기고 취미도 생긴 거니까 성공 맞죠? 요거는 일단 인정해주고 텀블러 뭐 덜 사라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요런 과정이 우리가 있어야 되더라고. 텀블러가 집에 있는 거를 탁 보면서 한번 한숨을 쉬면서 텀블러 왜 이렇게 많이 샀지라는 걸 한번 탁 눈으로 보고 저도 텀블러가 워낙 뭐 선물도 받았지만 애숙이나 주고 우리 매니저 용호 주고 해가지고 딱 집에 딱 쓸 것만 필요한 것만 딱 놔두고. 아, 체리님 물 많이 마시면 좋고요. 그런 날이 오길 바래요. 저 병원 갔는데 의사선생님한테 혼났잖아.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몸에 염분 수치가 없다고. 김영철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몸이 다 괜찮은데 염분 수치가.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원인이 혹시 물을 한 3리터? 안 돼요. 물은 1.5에서 한 2리터 사이. 물도 여러분 내가 그때 선생님도 그러다 물도 과하게 드시네요. 아니, 아침에 생방 가기 전에 한 500ml 마시고 라디오 할 때는 501 이미 오전에 1.5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나 지금 오늘 물도 조금씩 어쨌든 물 많이 마시면 좋으니까 그런 날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 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염분 수치가 떨어져서. 어쨌든 성공 체리님. 자, 베리 누나님, 어릴 때 물에서 크게 놀란 뒤로 물 공포증이 생겼는데요. 올해는 꼭 극복하려 수영을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유형은커녕 제대로 뜨지도 못하네요. 강사님이 몸에 힘을 빼라는데
그거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그래도 예전에 발만 담궈도

무서웠는데 물속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하겠네요. 강사님하고 또 호흡 다 잘 맞춰가지고 발이 계속 닿는 곳에 있으세요. 이게 발이 안 닿으면 놀라거든요. 그리고 막 그 수영 영상 많이 보세요. 박태환 씨 거 등등 이렇게 수영하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면 You can do it! 호빵님! 제겐 원하는 대학을 붙게 해준 행운의 애착 팬티가 있어요. 10년을 입다 보니 다 떨어져서 진짜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어졌네요. 올해는 버리겠다고 아내랑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요. 아내의 잔소리가 시작되기 전에 놓아줘야겠죠? 진짜 너무너무 진짜 그러면 좋으면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싸서 어디 넣어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또 정리 전문가 이지영쌤 오면 이거 다 혼낸다. 버리세요. 그 본인의 그냥 저기 갖고 있는 본인만의 추억이잖아요. 가족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숨겨둔다 아니면은 버린다 정하시고. 식식이님 알아볼게요. 큰 용기를 내어 쉬었던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힘들면 바로 그만두면 돼 라며 위로해줬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나이 먹고 배움의 길이 너무나 재밌네요. 체력도 키우려고 주 3회 퇴근 후 수영 수업도 듣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만큼 마음도 건강해진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아, 우리 영철본색 얘기하면서 조금의 적당한 시간에 책을 읽고 적당히 걷고 했더니 기분이 좋아지고 결국 일 성취율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식식이님 공부하니까 좋죠. 나도 공부가 지금 사실 진짜 뭐 가끔 뭐 또 공부해드렸는데 재밌어요. 나 재밌으니까 하는 것 같아. 재밌고 성취감도 생기고 뭐 또 시험 보고 또 라디오에서 또 철가루 자랑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철가루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공부해야 계속. 지금까지 중간점검 올해 목표 얼마나 달성했어요를 주제로 철가루들의 올해 목표와 그걸 얼마나 달성했는지 봤는데 자 선물로 블루베리를 받으실 주인공은 자 그리고 남편이 조금이라도 힘들면 바로 그만두면 돼. 이게 더 힘이 됐죠. 우리 식식이님.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물공포증 오늘 베리베리 아이가 또 베리네. 예. 극복하길 바라면서 물공포증 베리 누나 그리고 아까 우리 물 많이 마시기 잘하고 있습니다 체리님. 자 밥 빨리 먹는 습관을 고치기가 목표인 2603님 이렇게 네 분께 블루베리 선물 챙겨드릴게요. 우주소녀의 이루리 노래 듣고요 일요일마다 짧게 치고 빠지는 코너 조각 퀴즈로 돌아올게요. 스테이 튠.

왔다 조각조각 글자씩 모아봅시다. 일요일마다 찾아오는 짧게 치고 빠지는 코너 조각 퀴즈. 시간 순서 코너 조각 퀴즈. 철가루들이 보내준 생활 속 네 글자 단어를 맞춰보고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망쳐버렸어요. 그래도 함께 들어간 팀장님이 옆에서 서포트 해주셔서 발표를 마무리하긴 했지만 속상하네요. 철업디 발표 잘하는 법 있을까요? 아, 일단 발표 잘하는 법을 먼저 알려주고 단어를 좀 설명할까요? 발표 잘하는 법은 혼자서 연습을 한번 쭉 다 하셨죠? 거울 보고도 또 하셨나요? 사실은 연습이 중요하더라고요. 연습을 여러 차례 막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 내 얘기 잘 들어주는 가족 잘 안 들어주나요? 들어줄까요? 가족 앞에서 한번 딱 하셔야 돼요. 그게 무대 공포증을 없애려면 그 혼자서 거울 보는 건 1차 연습이고 한번 두세 명 앉혀놓고 한번 해야 되거든요. 다음에 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포즈 두고 계속 다라락 하면 안 되니까 시선 맞추는 거, 시선을 피하면 안 돼요. 15도 저 위로 보면 안 되고 사람을 계속 번갈아 보면서 요렇게 치 한번 해보세요. 훨씬 다음에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된지 지금 네 개 단어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연 주신 이땡땡님 어떻게 하셨는지. 각 단어에 땡이 들어가는 조각들 순서. 자, 하나의 단어를 완성해 주시고 첫 번째 갑니다. 사람이 건너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도로표지를 설치하여 차도 위에 마련한 길. 땡단보도. 자, 첫 번째 굿스타트 하셨나요? 두 번째, 마음이 가라앉지 아니하고 들떠서 두근거림 또는 뭐 그런 느낌. 땡램. 자, 좋죠. 지금 세 번째가 수돗물을 나오게 하는 그런 또는 막는 장치. 땡도꼭지. 오늘 너무 쉬운데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요. 먹고 난 뒤에 그릇을 씻어 정리하는 일. 땡거지. 자, 이런 거에 꽃거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허경아 또 꽃거지 하고 있던데. 자, 오늘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이분이 아까 우물쭈물 횡 하셨네요. 자, 그래도 모르니까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가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도로표지를 설치하여 차도 위에 마련한 길. 땡단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아니하고 들떠서 두근거림 또는 그런 느낌은 땡램. 수돗물을 나오게 하거나 막는 장치. 땡도꼭지. 먹고 난 뒤에 그릇을 씻어 정리하는 일. 땡거지. 자, 땡에 들어갈 조각들 이제 나왔죠. 네 글자 단어 보내주세요. 어디로요? 샵1077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는 무료고요. 세 번째 글자 힌트송 땡지의 홀리데이 DPR 라이브가 피처링했네요. 듣고 올게요.

디피아 라이브가 피처링했고요. 땡지의 홀리데이 듣고 왔습니다. 문자 고릴라 정답 마감했고요. 지금부터 조합 퀴즈 정답 공개할게요.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도로 표지를 설치해서 차도 위에 마련한 길을 땡단보도는 횡단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아니하고 들떠 두근거림 또는 그런 느낌은 땡냄 설렘. 수돗물을 나오게 하거나 막는 장치 땡도꼭지 수돗꼭지. 먹고 난 뒤 그릇을 씻어 정리하는 일 땡거지 설거지. 자, 철가루 이땡땡님이 발표 공포증 때문에 아까 말을 우물쭈물했다고 했죠. 맞아, 정답은 횡설수설이었습니다. 다음에 진짜 연습 한번 그렇게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딱 준비하셔서 하면은 횡설수설이 뭐야, 아주 완벽하게 미소 지으면서 여유까지 갖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선물 받을 철가루도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건강한 데 맛있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1: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

0: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0: 내꺼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잠깐 여러분, 노래강시 콩콩 아니 노래강사 준비 중인 저는 슬기슬기 박슬기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자, 원, 투, 다같이 서야 서야 꼬물꼬물 돌아떴다 파 어라? 얼라리요? 그렇죠, 텐션 끌어올려. 자, 흥 잔뜩 올려 우리 철가루들을 위해 선물 퍼퍼 쏴드리겠습니다.
2: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병 혈당차 히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플라즈마 헤어드라이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세트, 햅쌀 밥맛을 그대로 미락에서 특허받은 진공쌀통, 한국 쉘 석유에서 프리미엄 엔진오일 쉘 힐릭스 울트라, 건조한 피부의 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를 드립니다.
1: 지금까지 흥세러데이의 중기명기 중기망기 중기술. 아이 발음이 이렇게 안 돼. 다시 열라. 지금까지 흥세러데이의 중기명기 중기망기 슬기슬기 막슬기였고요. 저는 매주 토요일 내 맘이 한 넘버 최애에서 춤추면서 기다릴게요. Waiting for you.
3: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싱어송라이터 이젤, 주드 한희준, 동생이지만 배울 게 정말 많은 주젤 남매와 브금하군 주말반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은 더 복잡할 텐데요. 시대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이 길이 맞는 걸까 고민도 하고 이렇게 미래가 아름다운 꿈이 아닌 두려움 쪽에 더 가까운 날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청년의 취업은 정답 찾기가 아닌 나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때론 실패도 하고 좌절도 경험하면서 점점 나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 길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

0: 평가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 특...
3: 5% 감소, 두피가 어려움 76%, 두피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9: Good morning,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아, 미치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107.7.
10: 매일 아침 7시 다들 정신이 없지. 그럴 땐 들어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 혹시 모르지 대박이 터지는 원인이. 웬만하면 들어둬, 기분 좋은 아침에.
11: 김영철의 파워FM. 일요일 아침 김영철의 파워FM 3부 시작했습니다. 5432번님이 저는 식빵을 먹을 때 케첩과 마요네즈를 발라 먹거든요. 친구들이 그걸 듣더니 괴식이라고 놀리네요. 유유유. 저만 이렇게 먹나요? 저도 이렇게는 먹진 않았던 것 같아서. 식빵을 먹을 때 그냥 먹거나 아니면은 뭐 잼 바르거나 마요네즈를 뿌렸나? 마요네즈 안에 이제 뭐 달걀 샐러드 이런 거 해가지고 케찹은 안 넣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는데 나 뭐 물어봐야 되겠다. 광고 듣고 와서 이젤 그리고 주드 한희준 주젤라면 돌아올 건데 주젤라면은 식빵 먹을 때 어떤 것들과 곁들여 먹는지도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마트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케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케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케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와!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하이티.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세상 모든 글에 부금을 붙여드립니다. 부금학원 주말반 싱어송라이터 이젤 주드 한희준 씨와 함께합니다. 주젤라면 식빵 스프레드 취향은요?
1: 퀴나망 스프레드를 발라 먹어보고 싶어서 사본 싱어송라이터 이젤.
2: 땅콩버터를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 주드입니다.
0: 자, 주드 한희준의 주, 이젤의 젤, 그래서 주젤 남매죠. 두 분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자, 우리 청취자 문자, 식빵에 케첩과 마요네즈로 시작을 해서 두 분의 식빵에 이제 뭐 하느냐 물어봤더니 오히려 주드가 딱 땅콩 버터.
1: 네.
2: 전 땅콩 버터요.
0: 알 것 같아 딱 나왔는데 한 분이 키난 스프레드입니다.
2: 엄청 어렵고 긴 거.
0: 뭐 지금 막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1: 퀴나망 스프레드라고.
0: 퀴나망 스프레드?
1: 네, 일본에 가시면 꼭 사와야 되는 그런 필수 항목에 포함된 게 있어요. 그 막 퀴나망 맛도 있고 뭐 옥수수 맛도 있고 고구마 맛도 있고 스프레드를 맛별로 파는데 제가 이전에 퀴나망 맛을 사왔는데 아직까지 빵을 그 뒤로 안 먹어가지고
0: 빵을 구입을 아직 안 했군요.
1: 네, 그래서 못 먹어봤는데 제 주위에서 진짜 맛있다고 해서.
0: 약간 어떤 느낌의 맛이에요?
1: 이게 그걸 바르고 이제 식빵을 그냥 구우면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퀴나망 아세요? 그 빵? 되게 바삭바삭한데 위에는.
0: 퀴나망 자체를 좀 모르니까 얘기가
1: 안 돼.
0: 퀴나망
1: 얘기가
0: 알아요?
1: 안 되네.
2: 저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1: 그 위에가 달달하게 코팅되는 느낌인 거죠. 뭔지 아시겠죠? 느낌.
0: 아니 지금 너무 웃긴 게 한 명은 퀴나망을 너무 몰라서 계속 묻고 있고 한 명은 가만히 있고 몰라. 아예 몰라서.
2: 네, 퀴나망. 네.
1: 넘어가겠습니다.
2: 그런 게 있나 봐요.
1: 네.
0: 이야, 이것도 너무 재밌겠다.
2: 사진 보여주시네 지금. 네.
0: 아 지금 약간 빵.
2: 보신 적 있나요 저거?
1: 저런 빵 드셔보셨을 거예요 퀴나망. 돌돌돌돌 말려가지고 완전.
2: 설탕 퀴나망. 네.
0: 그러니까 여러 이제 쿠라상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목 옆에 동그랗게 이렇게 돼가지고 말려있는.
1: 네, 네, 맞아 맞아요.
0: 모기향처럼.
1: 아유, 모기향.
0: 모기향이라니요.
1: 갑자기
0: 이제 점점 설명해 주려고.
1: 네.
2: 모기향.
0: 동그라미 이렇게 쭉 원이 조금씩 해가지고 크게 번져나가는 그 빵.
1: 맞아, 맞네요.
2: 맞네요.
0: 네. 어쨌든 빵 얘기했더니 또 세대체가 확 달라지니까.
2: 네.
0: 아니 그럼 아까 식빵에 케첩하고 마요네즈.
2: 네.
0: 어때요 요거는? 이거 괴식이다 아니다.
2: 괴식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다가 뭐 양상추나
0: 사실 그렇게 하면 그죠 우리 양배추 빵. 넣으면은 보통 그렇게 샐러드를 많이 먹으니까.
1: 그 빵 아니에요? 그 사라다 빵?
2: 그런
1: 그런
2: 느낌
1: 아니에요?
0: 그치, 이제 그 예전에 샐러드인데 아마 어르신들의 발음이
2: 그래서.
0: 샐러드
1: 아,
0: 샐러드 사라다
1: 샐러드 빵이구나
0: 됐을 거예요.
2: 네.
0: 어쨌든 각자 또 조합 스타일대로 또 취향대로 드시고. 아니 9102번님이 주젤남의 노래를 기다리고 있는 철가루입니다.
1: 네.
0: 주드씨 지난 3월에 나온 돌아온 탕아.
2: 네.
0: 너무 좋았는데 또 언제 내시나요? 이젤씨도 컴백 언제예요? 일단 돌아온 탕아는 활동을 하셨나요? 일단 여기서도 라이브를 한번 부탁했더니 라이브를 안 하시겠다고.
2: 노래가 좀 높고
1: 라이브 거절하는 가수죠.
2: 그렇죠.
0: 아니 본인이 노래를 높게 부르지 마시고

0: 지금 한 끼를 낮춰서 저기 작곡을 하지 그러셨어요.
1: 그러기에는 좀 아쉬워서 일단 그냥 라이브는 불가하고 그리고 또 아침 라디오니까 네, 또 컨디션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다음에는 진짜 좀 제대로 해서 초대해 주세요.
0: 알겠습니다. 돌아온 탕아.
1: 죄송합니다.
0: 돌아왔는데 해주지를 않아요.
1: 못
0: 그리고
1: 돌아왔어요.
0: 이젤 씨는
2: 네.
0: 또 노래가 나오지 않나요?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2: 노래가 나옵니다.
1: 야우.
2: 6월 10일.
0: 6월 10일.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5월 31일 오늘 마지막인데.
2: 네.
0: 다음 달. 10일밖에 안 남았네요.
2: 네, 곧 나오고요. 저는 이번에 활동을 좀 열심히 해볼 예정이라서.
0: 야, 보통 활동을 요새는 1주, 2주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2: 그쵸, 아무래도.
0: 근데 이번에 좀 길게.
2: 아, 길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음악방송 나가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0: 음방하고?
2: 네.
0: 뭐 제목하고 슬쩍 뭐 스포가 좀 되나요? 아예 안 돼요.
2: 안 된다 했는데?
0: 안 돼, 회사가 안 된다 했으면 하지 마세요. 회사가 안 된다는데 꼭 슬쩍 하는 사람이 있어요.
2: 네, 네.
0: 좋아요. 자, 그럼 이제 6월 10일 곧 얼마 안 남았네요.
2: 네.
0: 자, 기대하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 또 슬슬 출발을 해봐야죠.
2: 네.
0: 자, 부금학원 출발반. 자, 첫 번째 부금을 해서 철가루 489번님이 보내준 건데 제일씨가 읽어볼까요?
2: 네. 우리 엄마는 스몰토크를 정말 잘하십니다. 가게 줄 서고 있다가도 앞사람에게 오늘따라 사람이 더 많은가 봐요 라든지 엘베에서 옆사람에게 오늘 덥죠? 라고 대화를 쉽게 걸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다 처음 보는 사람이래요.
0: 어허.
2: 처음에는 속으로 아, 왜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말 걸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이런 스몰 토크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과 교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신 건강에도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조금씩 처음 보는 사람과 스몰 토크 해보려고 합니다. 노래는 스몰 토크 할 때 은은하게 부금으로 깔리기 좋은 송으로 골라주세요.
0: 아, 스몰 토크 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라면
1: 네.
0: 음악 신경 진짜 안 쓰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안 들리죠.
0: 거의 경음악, 클래식 음악 같은 거 틀어놓던가
2: 네.
0: 아니면은 네. 너무 크면 이거 오늘 잘 골라오셔야 돼요.
2: 네.
1: 그러네요.
0: 아, 이제 음악 좀 꺼봐봐.
2: 맞아,
0: 얘기 좀 하게.
2: 맞아.
0: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1: 야하.
0: 노래가 너무 요란하거나
1: 맞아요.
0: 약간 이게 거슬릴 정도로.
1: 네.
0: 비트가 너무 세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2: 맞아요. 맞아요. 그 중요해.
0: 노랜데도 있는 듯 없는 듯한 노래.
1: 되게 어렵다. 그렇게 안 골라왔는데.
0: 그래요?
1: 네.
0: 두 분은 어때요? 아까 우리 사연 주신 엄마처럼
1: 네.
0: 처음 보는 사람하고 스몰 토크를 잘 하는 편인가요?
1: 미국에서는 스몰 토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2: 맞아. 너무 부러워.
0: 뉴욕주도 그래요. 뉴욕도.
1: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국은 그 사생활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 선을 안 넘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맨날 스포츠 얘기하고
0: 막 아무나 처음 봤는데 헤이 아 와우 I love your glasses.
1: 그쵸 그쵸.
0: 맞아, 맞아. 저한테 안경 이쁘다고부터 얘기해요.
1: 그래서
0: 그때 그 생각했어요. 얼마나 나한테 할 얘기 없었으면
1: 날씨 얘기해야
2: 되고 안경 예쁘다 이렇게
1: 한국에서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라고 모르는 사람한테 하면 좀 이상한 얘기인데
2: 그쵸.
1: 미국에서는 오늘 날씨가 참 좋대요 하면 약간 인사 같은 그래서 저는 스몰토크 잘합니다.
0: 잘하고
1: 네.
0: 젤은
2: 저도 요즘에는 잘하는 것 같아요.
0: 좀 이제 늘었죠.
2: 뭔가 학교 다닐 때는 되게 내성적이고 그런 거 좀 어려워해서 항상 친구들이 뭐 그 새학기 때 반 이제 배정 나오면은 앞에 친구가 뒤돌아보면서 나랑 친구할래? 막 이런 적도 있거든요. 그냥 누군가 다가와주는 것만 기다렸다면 요즘에는 그냥 가볍게 하는 것 같아요. 카페 사장님이랑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런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막 이런 거.
0: 그렇죠, 그렇죠. 제일이 딱 보면 전형적인 스몰토크 안 할 것처럼 보이는데
2: 네.
0: 이제는 이제 자연스럽게.
2: 네, 나이가 드나 봅니다. 저도.
0: 그래.
1: 형님이 근데 스몰토크 약간 아이콘 아니신가요?
0: 그러니까 나도 지금 보면서 네. 요즘 저 오히려 줄이려고 하는.
2: 왜요?
0: 전 인생이 스몰토크였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0: 저는 뭐 엘리베이터 타든, 전 SBS 내려갈 때도 6층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눈만 마주치면 그래서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나
2: 그래서 다들 밑에만 보셨나 보다.
0: 6층이 무슨 부세요? 아 6층이 부서구나. 아 네네. 아 그러니까 저는 11층에 있으니까 SBS 다른 부서 잘 몰라서 아 6층은 뭐 이래도 뭐 보도 쪽이구나. 아 그렇구나. 그럼 저 어디 가시? 아 너무 많이 물어봤죠.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맞으면 계속 얘기하고
2: 네.
0: 중간에 아, 네 이러면은 아 이번에 스몰토크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안 걸고 그 정도는 조절하죠.
1: 스몰토크가 아니네요 형님한테 이건.
0: 일방적인
1: 그냥
0: 토크.
1: 그냥 토크. 네. 레귤러 토크.
0: 자 그러면 이제 4819번님이 보내준 스몰토크가 주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낯선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생각보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영국 서식스대 심리학자 질리언 샌드스트롬은 이런

0: 합니다. 또 커피 주문할 때 바리스타와 눈을 맞추고 짧게라도 말을 나눈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분이나 소속감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하고요.
1: 미국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책임자인 로버트 월딩거는 사람은 자신이 타인에게 인식되고 기리만으로 사람은 관계적 연결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0: 거창한 사회활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일상 속 작은 대화들이 고립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엘리베이터에서 가볍게 인사하거나 단골 카페 직원과 스몰톡 나눠보면 어떨까요?
2: 와, 맞아요. 예전에 그 뭐 아는 형님 할 때도 이런 정신건강 쪽 교수님 보셔가지고 형철이가 이렇게 행복한 이유가
3: 스몰 토크를 많이 하고
2: 수다를 많이 떨면은 이게 뇌에서 도파민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행복감이 많이 흐를 거야 이런 얘기를 해서.
4: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스몰 토크가 해외에서는 진짜 자연스러운데 한국에서 제 나이 또래 친구한테 갑자기 가서 오늘 참 날씨가 좋지 않아 이게
2: 그치 이제 상대가 안 받아줘서
4: 좀 힘들어요.
2: 우리가 조금 이런 거를 좀 제가 좀 나서서 스몰 토크 협회 이런 걸 만들어서 운동으로 한번 옆 사람이 오늘 날씨 좋아요 라고 했을 때도 뭐야 라고 하지 말고 very good
4: 기분이 좋거든요 사실.
0: 맞아.
2: 그쵸 이렇게 좀 하고 예 그렇네요 저도 보통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맑은 날씨를 더 좋아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 이야 좋다.
0: 이게 진짜 그런 유대감이 이렇게 작은 유대감이 생기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어디 뭐 가게를 가도 이 그쵸. 사장님이 어떻게 여기를 만들게 되셨는지 언제부터 했는지 뭐 이런 거 들으면 더 좋아요 그냥 기분이.
2: 실제 이름을 불러줄 때도 아까 네. 그 관계적 연결감도 느낀다고 하니까
0: 맞아
2: 주드 이젤 자 오늘 좋아요 그러면
0: 양차
4: 안정감
2: 안정감이 들죠. 지현은 옷이 너무 예뻐요.
0: 오늘 옷 진짜 이뻐요. 넥타이가 너무 그렇죠. 이뻐요, 오빠.
2: 맞아. 나 넥타이 오늘 이쁜 게 입고 왔거든. 근데 우리 주드는 근데, 옷 어디서 났어?
4: 근데요? 근데 저는 근데죠?
2: 그 옷 어디서 났어? 이런 거 있잖아요.
4: 그렇군요.
0: 네. 오늘 모자 이뻐.
4: 감사합니다. 네.
2: 뻥이야? 야, 뭐 이렇게.
4: 네.
2: 자, 어쨌든.
4: 어떤 안정감이 있는지 모르겠네. 네.
2: 자, 둘은 안정감이 생기고 한 분은 불안감이 생기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요청한 선곡으로 가볼게요. 스몰토크 할 때 은은하게 부금으로 깔리기 좋은 수업. 주제일 남매가 어떤 곡을 가져왔을지 음악 주세요. 누가 가져왔어요?
4: 주드가 가져왔습니다. 여행 바이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를 가져왔는데 얼마 전에 여행을 좀 오랜 시간 동안 친구랑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한국에서는 스몰토크도 아예 못하고 약간 낯을 가리는 친구였는데 해외를 가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랑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몰토크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달라져? 그러니까 여행 왔다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이 사람을 아예 안 볼 거니까 마주칠 일도 없고 한국에서는 약간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해서 안 왔는데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좀 스몰토크가 어려우신 분들은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인데 한국에 여행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한국 분들이랑 좀 스몰토크 하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 가져왔습니다.
2: 맞아요. 이 여행이라는 게 쑥스러운 이런 감정이 용감하게 바뀌고
4: 맞아요.
2: 뭔가 이렇게 쭈뼛쭈뼛했던 게 대담하게 도전도 하게 되고
4: 맞습니다.
0: 여행지에서 특히 이렇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 걸기도.
2: 그렇죠. 말도 잘 걸고 또 여행지에서 실제로 이렇게 막 사랑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4: 맞아요.
0: 있었나요? 있으셨나요?
2: 비포 선라이즈.
0: 진짜
2: 그 영화
0: 좋은데.
2: 보면 그 기차에서 이렇게 막 서로 남녀가 말을 걸고 하잖아요.
4: 맞아요.
2: 여행 볼빨간 사춘기. 노래도 너무 좋고 이 노래는 왠지 근데 좀 약간 좀 따라 부르고 싶지 않나요?
0: 스몰토크하다가 이제
2: 딩딩 한 17초 앞에 전주 있거든요. 제발 여러분 좀 은은한 거 좀 갖고 와주세요.
4: 그러니까요.
2: 이제는 어떤 노래죠? 은은하다. 뭔가 은은하다.
0: 은은하지요.
2: 이제 누구 노래예요?
0: 글루송이라고 비바두비의 노래고요. 저 진짜

0: 스몰토크 생각해봤을 때 아 뭔가 이 뺏기면 안 돼요 정신을. 어. 저쪽 노래에 너무 뺏겨버리면
1: 그쵸.
0: 아, 이게 내가 여, 이 사람이랑도 안 친한데 지금 스몰토크에 집중 안 그래도 집중해야 되는데 노래에 집중이 쏠리면은 아 자꾸 벗어나더라고요. 막 내가 뭔 말을 하고 있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2: 지금 일단 뭔가 은은하잖아요 이렇게.
0: 그쵸 깔리는 느낌으로 그냥 은은한 곡으로 가져와봤고 그리고 이게 글루송이에요. 접착제 역할의 송인데 글루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3: 맞아요.
0: 그렇죠.
2: 글루송.
0: 어 그래서 새로운 관계에서 또 느끼는 행복과 감사를 담아서 이 곡이 약간 접착제 같은 노래여가지고 그래서 가져와봤습니다.
2: 아, 사실 오늘 이 선곡은 하나는 진짜 은은한 느낌 들고 하나 한 곡은 자꾸 하이라이트하면 Take me to London.
0: 오히려 근데 친해질 수도 있어요. 그 노래 따라 부르다가.
1: 그러네요.
2: 같이 따라 부르다가. 어. 네. 아주 선곡이 좋네요.
0: 좋아요.
2: 결과적으로는. 자 그러면 두 분의 선곡 중에 누구 노래가 나가게 될지 철가루들이 맞춰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자 몇 번 뽑아도 선물 쏘고요. 자 노래는 아 스몰토크 할 때 정말 그 스몰토크 자체가 대화 아닙니까?
3: 어허 그쵸?
2: 대화가 불필요해요?
0: 필요해요.
1: 필요해.
2: 어떻게 알았어요?
3: 어 그 형이 지금 다 알려주셨습니다.
2: 아, 이 정도면 네. 그죠? 바보 아닌 이상 맞추겠네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맞춰주세요.

0: 자두 대화가 필요해 듣고 왔습니다. 부금하우구원 주말반 싱어송라이터 이젤 주드 한희준 주젤남이 함께하고 있고요. 스몰토크 할 때 은은하게 부금으로 깔리기 좋은 송 어떤 분의 선곡에 나갈지 게임을 해볼 텐데 첫 번째 게임은요.
1: 물어라 악어 룰렛.
0: 악어 이빨을 눌러서 물려야 그 사람 노래가 나갑니다. 누가 먼저 누를까요?
2: 가위바위보.
3: 제가 누르겠습니다.
0: 이젤이 성공을 하나요?
3: 이젤
4: 주드.
3: 이젤
4: 주드.
3: 이젤.
0: 아, 비바 두비의 글루송이 나가게 됐습니다. 은은하게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 올려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자, 노래 들으면서 일교치 마치시고 쉬는 시간 노래 게임도 해갈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미선입니다. 최근 달성한 KLPGA 투어 우승은 제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보기 없이 경기 내내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흔들림 없는 티샷으로 코스를 공략한 게 우승 비결 중 하나였죠. 안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스트론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카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SBS
1: 생활정보.
2: 요즘 아침밥 거르는 분들 많죠? 그런데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게 두뇌의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쌀속 탄수화물은 쉽게 분해돼서 포도당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원활한 두뇌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또 쌀 속에 풍부한 라이신 성분은 두뇌 발달에 좋고요. 쌀에 함유된 가바 역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아침을 챙겨 먹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수능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쌀로 지은 든든한 아침밥 한 끼로 더 똑똑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4도, 낮에는 최고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김범수 보고 있나? 그럼 됐어.
1: 부금학원 주말반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세 가지 음악 퀴즈 풀어볼 거고요. 승리한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50,000원권을 쏴 드립니다.
2: 예스.
1: 자, 첫 번째 음악 퀴즈. 이것은 한국어 노래인가 외국어 노래인가? 한국어 노래 가사를 번역기가 외국 발음으로 읽어드릴 겁니다. 외국어 발음을 듣고 제목과 가수 그리고 어떤 부분인지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어허. 퀴즈 주세요.
3: 네가 미안해요 만나제 노고 내 테이저를 하지 마. 딜렐렁 딜렐렁 네가 니오파야 오아파파 네가 니오파야.
2: 내가 니오파야가 들렸는데.
1: 자, 모르시겠나요?
4: 이제 알죠. 나 완전 알지. 완전. 이걸 모른다고요?
2: 내가 네 오빠라고 들렸는데.
4: 내가 네 오빠야.
1: 한 번 더 들려 드릴까요?
3: 네가 미안해요. 매나제 노고 내 테이저를 하지 마. 딜렐렁 딜렐렁 내가 네 오빠야. 오아 파파 내가 네 오빠야.
2: 따르릉 따르릉. 그죠? 딜렐라 딜렐라인가 따르릉 따르릉인데.
4: 자, 이 이건 코너가 모르는 거야, 이건.
1: 조롱이에요?
4: 달롱 달롱 달롱 달롱.
1: 자, 그냥 이젤 해주세요. 이거 기분이 나빠서 이젤 해주세요.
4: 정답
1: 이젤 하고 이젤 하세요. 이젤 큐.
4: 네가 먼저 만나자 놓고 내 탓을 하지 마. 달롱 달롱 내가 네 오빠야. 오오 빠빠 내가 네 오빠야.
1: 정답입니다.
2: 모른다.
1: 첫 번째 노래 퀴즈 이젤 씨가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 아니, 가사가 분이, 너무 어려워.
4: 아니, 한 분이 아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1: 네, 김영철의 따르릉이었고요. 이번에는 김영철 따르릉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4: 아,
1: 노래만
4: 그랬네.
1: 들려줘도.
4: 내가 제목을 안 말했네. 결국.
1: 제목까지 안 중요해. 제목은 제가 말해도 돼요.
2: 어, 너무 어려웠다 진짜. 여태까지 했던 게임 중에 제일 어려웠습니다.
1: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요. 힌트 절대 안 줄 거예요.
2: 죄송합니다.
1: 이번에 그냥 알면 바로 두 번째 문제 맞추고 끝내버리죠.
4: 저 갑니다 바로.
1: 네. 네. 왜 이 문제를 내셔가지고 이렇게. 야, 근데 진짜 거짓말이고 젤이 없었으면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처음으로
4: 아니,
1: 제가 부르고 제가 맞춘 걸로 알고 있었어요.
4: 그럴 수도 있었어요.
1: 1대5로 이젤이 앞서가면서 두 번째 노래방 MR 퀴즈. 자, 들려드리는 노래방 MR을 듣고 제목과 가수를 맞추시면 됩니다. 정답 아시면 외쳐주시고 미리 말씀드리면 제 노래는 아니에요.
4: 네.
2: 네.
1: 음악 주세요. 퀴즈는
4: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1: 잠깐만,
4: everything.
1: 저희,

0: 희준이라고 됐나요?
1: 희준.
2: 어, 희준 아니죠?
1: 희준드라고 했어요.
2: 희준드.
0: 희준드라고 했어요.
2: 희준드는 뭐죠?
0: 자, 그리고 이젤 옆에서 노래면 반칙이에요.
2: 네.
0: 자,
1: 바로 갈게요. 제 지도. 제너레이션입니다. 쿨 All for you.
2: 에이거.
1: 어, 맞는데?
2: 자, 에이거.
0: 이 정도면은 정말 이 코너를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1: 아, 세워서 자세히.
0: 쿨 All for you가 아니었고요.
2: 이젤 알로하오에.
0: 알로하오예. 자, 알로하오예. 아, 아니고
1: 바로 할게요. 주드 쿨의 알로하.
0: 진짜. 아 진짜.
1: 아 진짜 너무 죄송해요. 진짜 항상 죄송했는데 이거는 좀 죄송하다.
0: 알로하는 뭐예요?
1: 알로하.
0: 아니에요.
1: 하와이에서 하는 알로하 이런.
0: 자 그럼 이렇게 해드리는 거 어때요?
1: 어 힌트 주세요. 힌트 주세요.
0: 알로하라고 했잖아요.
1: 네.
0: 리을을 빼 주실래요?
1: 주드 쿨의 아로하.
0: 자, 좀 전에 자기가 자 바로 갈게요. 제발 좀 바로 좀 가주세요.
1: 죄송해요. 네. 어, 죄송합니다.
0: 자 그렇다면 이제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노래 1초만 듣고 곡목과 가수를 맞추는 퀴즈. 정답 아시면 역시 이름을 외쳐주시고 자 정확하게 주드라고 하실 거예요. 이제 희준 하면은 이제 여기서 주다 이름 안 써줄 거예요.
1: 어, 그래요?
0: 하준 한희준 할 거예요.
1: 그러면 주드로 하겠습니다.
0: 그래요. 네. 자 주드 이제 이름 외쳐주시고 음악 주세요.
1: 오 주드.
0: 오
1: 바로 갈게요.
2: 바로 가세요.
1: 빅뱅의 붉은 노을.
0: 어허! 야, 진짜 어떻게 한 번에 속을 바로 저렇게 빅뱅의 붉은 노을 맞았네요. 들어볼까요?
3: 난 너를 사랑해.
1: 세상은 너뿐이야.
0: 빅뱅의 붉은 노을이 정답이었습니다. 저 이렇게 주드가 맞추면서 와우
2: 역전이에요.
0: 역전 역전. 오늘 세 가지 노래 퀴즈 2대1로 역전 승자는 헤이즈. 주드.
1: 감사합니다.
0: 하니즈 베이베. 축하드립니다. 백화점 상품 드리고요. 자 그러면 노래는 알로하 아니죠? 쿨의 알로하 듣고 올게요.

0: 콜의 아로하 듣고 왔습니다. 세상 모든 글에 브금을 붙여드리는 브금학원 주말반 2교시고요. 자, 신호선 할 때 이제 주드, 한희준, 주젤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금을 해서 작가로 김민지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이번엔 주드가 읽어볼까요?
1: 네. 마흔이 넘어가니까 요즘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는 사는데 뭐 하나 이룬 게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렇게 거창할 필요가 없구나 싶었습니다. 떠올릴 흐뭇한 추억이 있고 만나서 수다 떨 친구도 있다는 게 잘 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들 보내드립니다. 주젤남매와 철업디 모두 잘 살고 있어요. 부금은 잘 살고 있는 나 주젤남매에게 보내는 노래 신청합니다.
0: 아, 우리 사연 주신 분 민지님 너무 재밌다. 내가 잘 살고 있는 증거들 보내준대. 아, 근데 좀 이렇게 불안할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2: 맞아.
0: 어때, 아직 20대를 보내는 우리 젤은 어때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2: 저는 불안했다가 다시 괜찮아졌다가 계속 뭐 반복인 것 같아요.
0: 또 한 번 또 불안해지고 그래요. 인생이.
2: 그리고 그런 나이가 있다고 저 요즘 많이 봤거든요. 20살, 뭐 24살, 27, 30. 이렇게 되게 불안하다고요.
0: 나도 20대 때 불안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네? 형은 아, 처음부터 완전 스타로 하셨는데도 불안하셨어요?
0: 아니 그 데뷔하자마자 이제 개그 콘서트가 운 좋게 생겨서 했는데도 막 약간 어떤 슬럼프 비슷하게
1: 오니까
0: 오기도 오고 아 20대 때는 좀 그렇기도 하고 희준 씨는 아직 30대?
1: 그쵸.
0: 어때요?
1: 그 저는 너무 궁금해요. 제 40대에 저도 약간 이럴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
2: 어, 이럴까가 뭔데요?
1: 후회하는 것도 많고 뭔가 내가 너무 이런 게 없다라고 이렇게 불안해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0: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네. 40대 더 재밌을 거예요.
1: 그래요?
0: 지금 성격과 지금의 캐릭터라면.
1: 진짜요?
0: 네, 더 재밌을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사는 게 재밌어요. 재미난 게 더 많아요.
1: 그래요?
0: 불안한 것도 있고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또 꽤 괜찮은 것도 있어요.
1: 재미있는 게 많다. 네,
0: 그치. 이럴 때 좀 어른 같죠?
2: 네.
0: 이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진짜 제가 형으로서 오빠로 봤을 때 두 분은 진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1: 진짜요?
0: 행복해 보이고 또 가족들하고도 다 잘 지내고 그래도 이제 또 불안할 때가 있죠. 그죠?
2: 그렇죠.
0: 그래서 책가로 김민지님이 보내준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
2: 뭘까?
0: 보내드린 거 우리가 볼게요. 쭉
2: 아침이네. 오늘도 잘 잤다. 아픈 데 없이 아침에 눈을 뜬 순간
3: 점심으로 뭘 먹지? 김밥도 땡기고 라면도 땡기고 돈가스도 땡기고 다 먹고 싶다. 입맛이 살아있어서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
2: 아, 요즘 날이 좋아서 산책하기 너무 좋다. 하늘도 진짜 맑네. 일상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종종 느끼는 순간
3: 이따 퇴근하고 친구랑 맥주 한잔 해야겠다. 일 빨리 끝내야지. 친구든 연인이든 사람 만나는 게 좋을 때
2: 아, 여행 프로그램 보니까 나도 떠나고 싶네. 스페인은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이번 휴가 때 가볼까? 가보고 싶은 곳이 항상 많을 때
3: 이번에 팀장님이 날 믿고 맡겨주셨으니 성과를 꼭 내야지. 아자아자. 모든 걸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2: 영순아 우리 대학교 때 기억나? 자체 유경하고 바다 보러 갔었잖아. 그때 진짜 좋지 않았어? 지난 일들을 떠올려도 그래도 재밌었다 싶은 순간
4: 그게 뭔지 아직은 몰라.
0: 아, 사연을 쭉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의욕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 의욕이 맞아. 없을 때 있거든요.
1: 맞아요.
0: 다 확실히 때 나가기도 싫고 음식 먹기도 싫고 네. 이런 감정 만들면 되는 네. 게 내가 아파 보니까 최근에 이게 감기기 있고 이렇게 한 1-2주 연속 아프니까 뭐가 요새는 막 라일락인지 그 향 올라오는 것도 너무 좋고
2: 네, 너무 좋은데.
0: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요청한 부금으로 돌아가서 잘 살고 있는 나 주젤남매에게 보내는 노래 오 과연 두 분은 어떤 곡을 가져왔을지 음악 주세요. 자 누가 가져왔어요?
2: 이재리 가져왔고요. 홍이삭 오빠의 Doesn't Matter 이라는 곡 가져왔습니다. Doesn't Matter 뜻이 뭐지요?
1: 상관없다.
2: 상관없다.
0: It doesn't matter.
2: 이게 그러니까 허튼
0: 것. 본인이 원하는 어떤 단어 뜻이 안 나왔나요?
2: 저 영화. 저
0: 약간 무슨 매력은 뭐죠? 상관없다는데. 자, 아, 저, 네. 뭐 약간 어떤 걸 보냈어요? 더 준 메럴.
2: 저는 더 준 메럴 뭐 문제가 없다 뭐 이런.
0: 아, I have no problem.
2: 네,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상관없다.
0: 뭐 문제 없어도 되죠? 더 준 메럴 문제 없어?
1: 안 돼요.
0: 안 돼요.
2: 아, 안 되는구나.
0: 더 준 메럴 정확하게
2: 네,
1: 상관없다.
0: 더 준 메럴 상관없다.
2: 오케이. 상관없는데. 네.
0: 문제 없어도 안 돼요.
2: 네, 상관없고. 허튼 것은 거치고 거치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거침없이 나 살아내기를 그런 가사들이 저는 너무 위로가 돼.

0: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얼쑤 신난다.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
4: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9: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0: 고릴라.
9: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10: 매출.
9: 광고기 가성비 갑.
1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아름다운 이 아침 홍태규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뭐가 이렇게 잘 풀릴까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풍경은 너무 예쁘고 계획대로 시간은 딱딱 맞아떨어지고 또 식당은 왜 이렇게 괜찮은 곳으로만 잘 찾은 건지 부드럽게 흘러가는 하루가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그러다 문득 옆을 둘러보면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죠. 눈앞에 절경을 두고도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검색하고